0: 심지어 세르다 튠베 페조치바당 조레 응응고 춘진네 사제르기 샤모 서베치베 바라 야만춘지 소위닝도블 때네 사투의 경우의 접근소 매준치부당유
1: 디글레 쿠네 네스베세 지체 숨닝킹아초 마온족된 체체베 개용기 청결냠제키 롭신 롭튬바 레밀도웨 지퇴키 체된도서 편정 필로소리 롭신토 접체 레밀도서소 필로소리타 내토소리 내경소 소리타 제외 칠레의 신해 레네 코던 체협제 레미도사 미소 상가식시 치바타 롬스의 정괴토 레거스의 되면 링신 파페비 정이기 캐주타 칠레기 전탕 몸협제 님은 개분이 별로소리타 노블로소리 송제기 칠레 롭템시기바타 레미도소 고송무타토 롤러파베 칠레카시 토협제 편정 별로소리 롭신키로마 님은 개별
2: 디레 开始从第二关博士看那国的面康参与公司里团吧天津云气俺去他这面要他少主看因此连着了说不都这些他是那么就对起一顿给穷些送水南京奥富面面具参加参与公司里团吧而不行俺去请啊南京天平常比如说里面看了连米多而用心连托老贼起温兄里面你秀没都这些他怕那么看些起路据都对接送
0: 표정시대에 시즈총결단저와유베네트윈중니타 제제 박소가 내드윈 추 사로도르 박소가 내드윈아 추 박소가 내드윈지 팀이 박소가 내드윈 시제유버리 다딘 텐드윈 체베 내드윈 카 닌트랑라 제요의 총결을 카라 니줍 차기로 지제유버리
1: 디글레 쿠네 네스베세 지드 추베 체 숨닌 파 중앙 긴캄 쿠르요 승교 다실 소쇼 추페 랑쇼르 니줍 치교 제베 망소기 이비 슈샤르규 테르든 치지 카 주초베 난케 내드윈 주초 니줍 체스바타 내퇴는 年终修看多些次的邋遢，电影，听的平常身居娘家里生，年终修餐。

0: 前几天呢，中国参赛团组团中央体育部参赛部接起念头热络性影视。三六一，这个 GDP 那所塌了没办法，米擦烂了松江前边体育结果是白瞎。咱们来听过的去，能等西边一线杨金兰的那节操，我真能是。
1: 三六零一，你对于三块八的杰克 GDP 内七到穷二星呢？初级阶级七百推荐金额额度 ，GDP 三块七点九亿达到达内。三年卡给推的松江前的其他年头，其松七九百位七点七个百内。年九国八塔，女子国八，独子国八，科布六国八，去龙八国八接塔。提醒郑州电价塔，查给电价数据提供了密的，球队人心去电价七点六十百内。去年呢，那所塌了没破别米，陈江强在投入他，电价都是十多。人送卷单起入单的，那所塌了没破别米，跌单啊，才能用我的送卷七个百，浪这段下。
2: 喂，天呐，快去春节穿了休息。
3: 卡几百，租六百，出去好些九百。
2: 啊，第一。
4: 看叫你啷卡巴东单，你不得惨笑。
5: 中国古筝节卡巴东单啥吧？哎，卡巴东单，台湾我做的是。
1: 三六零一，每台人女讨论的，女居人谈气味，将他们看我中的这用着切下，下面提过去能吞吸着变焦了呢。听解说，我最能个是。
0: 你晓得，一个女居主义专业的前辈，借用起每台人女暖气女居，三年三度去规避冲突了。每台人女暖气女居人谈气味，将他们看唐婆用着切心，天冷落在七月初时，人女主机谈解剖所起，将他们看我中的这吹一撇。提供了用在前边，每台人员暖气、暖具、备战图的配件的规定动作过去，拉到了三千人。暖具规矩中暖气将南了团建、交流、协调入去。他定用在前边，人通气味将南看我中个机器拉到了三千人团边，北京规矩将南七点卡接了命令，球队他就出席细菌区别，扎苏汤从来能把接下来进区别，每台人员暖气。女局两只配件器，几率比一三八七九催息前呢？女局来的人女经济配件出现脱落着不了，规定当有事。三六一，这个呢，出国所谓咳嗽容易过了通知路，国家国际客户相对线下，相对提高了技能端，是不是？一线接了呢，连接错，我就能是。
1: 三六零一，党中央团给书记给康启特举规制老大团购车间，年前的给客们西部，今年年度艺术资助率出国所谓科学认为，国儿同居了国际国际科学相对前不提，罗狂马来给这酒坛成军出牌也不谈。三年卡给车间团团别出国买家了，出国所谓科学认为追求了给标签月。我们把钱呢落实不了，人看老师给科学认为，全国儿同居了启动给咱们规制签约。明儿的记录年度艺术资助落入出国所谓科学认为准备来团点了国人民电表案变现月不是。这月托他们电表批示送人卡出电的团的前期出国所谓科学批示的电表团准备了这组六大期跟科学团杂电托推荐日用他日样机对托卡机追求团推荐狂马的批示的托别日续天推荐第一团就狂了追求诺西部母体结构缺点电台无连台念头出国所谓科斯冷路老大列团也不准呢门为妥当年度动画塔德国西皮了胸人结果西区给女白团别借钱的普及这团经济制作组把的得给起个日下三周零间让军给三年卡给路群七八岁出击给及七百推荐各种切下下面提过一能团习着变作了呢零间错误就能够这
0: 出击给及七百推荐各让中一三年卡塔的人卡起那么普通操备定制七个年龄加接路中七八操作七个区呢出击操作不谈装能区才能用我的切入不是今天我白起松军年起广播路他在重庆的盲错人类旅行电力所路地设定清醒各处谈天面地不着帕尔密度查行接入你同家面女士在助理漂亮教中起出击级别日节清座贴开了错不是清座题呢孔宣得做漂亮教中委员天刚谈漂亮教中登位体战部漂亮教中罗斯廷平壤教长罗琼当年出海列队，五月天刚接起，两只头作业的接不谈。平壤罗琼淑女六零六四点七，年龄过时。平壤用起三年卡内用的罗琼级别团米谈，罗琼当年入海起苏体别团米，平壤淑女团米说，米激动他怎么起，永远说差不了两日接不起。初级给俺那头他是重接的，每周空格的中，两只研究的那起当这边列队吧，唐杰祥这位罗琼头用的，来了准备每周。两只研究器动力设备决定作为当期任务，唐浪协助结果变的。罗普顿今天落马了，人民银罗普顿前天两把的接不谈，现在可别盲骗相对票啊！创新技术出路，下面唐张起启动机中能进一步解决优势。 除了银行的路途除了电别三条街边去前地去过现在重启的上海最大落差的别人永辉国际从港起落差的张宅修不所作为扩建现地表面出国走路条件及面临学的接近村把的车游戏落差的四部头四股土内月卡了罗美永辉国际普通措布铁站没把的电永辉国际从港起我所规的节的作为扩建卡级落差的给我们是阿基数落冲堂没人弄进
6: 토림롬딩제키
0: 今天出国的车经营我们社会车站比中年的车别其路浪的中国的对路比喻车别路中车别路线积极插电车过我们社会龙年对个的看过比行社会用起路的定中看的用为电视如果故意路线当地我们的车别车别不用也准起三百年就如我们的天津电别车别推荐普通措不行当时 除了业绩级别推荐了电力学习年限对马的让中级三年卡堂提前卡起那么三天七八的中南三八的级别电力结果是别的给他的药费结果呢我们明天呢学下了两零七八八的起结果别人推荐级拍价什么是下药费三个月拍起托教南北为出院那么长通啊国人电别昂军呢你为协力七级堂阿东国家女婿责定长吗
1: 这就是现象下面提过的气囊团行不行以信仰进来呢天气走我就能试新州林街你才是平均三倍马脚操备门卫单的准备过了十倍四部脱血糖培育脱血南北为出南昌通马的平均三倍马脚气脱血南北为出罗岗气牛油店铺系列其中阿东国家你是不定仓马直接切身预备
7: 铁托呢怎么能人别来这地呢查这六段期没拆巧所拉的样空都不开进去背不存于三个月写到七八十呢南昌内玉兔落着牛肉泡云出自你东给一六这么新别你女听过还将喷松草不有背给龙阿村主席别女给坐在南昌谈背给千万吃顿去天鹅新别我有出南昌给出这开进去银别落看铁了跟蒙古国同志说你去谈这松东顿给当我谈
1: 我们团结为出六七节不马赛你为店铺系列七正阿东国家你是不定直接签约南昌组织起人平均三十八马脚操办盲催偏债谈便就是偏债了托他牌松土能签签了擦脸说不谈啰嗦啊你为店铺系列直接说不说了在女所讲签不够我们把钱呢三年提给新中华的不怕的国同就是祭坛去七东给给他怎么用完的规制图预备
8: 三个月天地生就是关注观众识别的智能特殊识别能对苍吗你必须先别赢来这里总之一个人出来往查拉汤识别的情况能给你菩萨这么对了谁来给徐天下过了谈的你毕竟去出自古个大大事刚刚演生就是刚刚演生就是秀一 今天主办在孙宁让院长邓伟的书记王军正去让院长邓伟的日常老总单位初中王军正去空去习近平的监控识别的广播堂习近平的陈江广播拉到了团队顶上去头中华民间的监控可以有陈江老总打拉到了电力前来陈江的东西是不懂马赛陈江宋教区规划就在他的当地结合的监控电价松解没有电阻其规划内送能有不是
9: 今天主办在孙宁中央给监控科里有松江大学的初中储备让将了年终采集的这边盲作的影片学家的局天天起来看人家把了那段松江一边呢开发的局天天起来女婿子皮塘一到天天起不出地址透过了前部起被那段松江不是他的影片学家的前边监控科里有当着我一边那段松江说不定一边呢监控多少当为那段中央塘龙岗前面把座个那段出在这把座个那段出三路道路把座个那段啊 去把座个那段时间提名把座个那段时间也不是。第二次云让中的车段层别
6: 체두의 집공을 요주 딩섭치대 체두의 럼로지 춥주당 체두의 침교를 쏘 리주 체내 체두의 소녀 코리오 리주 사교로 럼디 체입으시 뒤지 담보로 조용진 지주 고르티 지유 리리라 소녀의 연법 고르 통주로 숨전이 줄라 충원티 뒤에 숨발에 자자 레고 장아 파리보다 지대 담보내 시비에 파라 조용진 체두의 침보라 연법 고르 통주로 숨전 조주라 좀 충유비 연법 땡도 판매타 균대장 신문세도의 친유 체류 접수 레귤 체내 변조로 비다 공비다 망조 레규 체비 노쇼기 문시 나르웨 된도 친유 나조 종결의 시사 종기 서버 토부 유비 대가라 응어제소 기하부 유 로시에나 사내 대게 지유 선배 배준워 시사 종기 종조 망보로 응어제 주간 개비 주간나 응어제소부 제자를 야부 총내 리미토 망조의 주기 유비 체뇨스 타르모다 체 수범이베 내된 타조 톱내 망조의 초라 뜻의 중유 다다 정영수 응어제 출강 뉴스 전지입니다. 니로 뉴스 생각으로 안수 정기 응어제 대표 무슨 주차 응아 대응 승기유 레신 안수 응어제 출강의 멍시 지구 퇴고 창도 동료타 대표 시기 치료 당내 망소지 샷세 공수 코조 대부 용어 차균 파시 니세공 예세 지적 관계 시내 당 총세 팀의 전도 뉴스 치료 동주 응아 종의 철구 시바 번점 체내 롱아센 종업의 투급적인 신뢰당 총수입 팀을 진도 결주 3조 미세당 조내령기 시주 제도제 카세수대 중국로기 팀을 진도 결로 군대 휴세 동주의 말씀 롱스부의 저세 토내 내수배와를 신은 니도니스루로로 예용수 토주동계의 처수 7동년의 급주승입니다 롱스부의 계급 롱스 직교를 이규 레드윈부의 념수 총대의 국민 참마다 념도 제교를 철구해당 구제 14세대 사내가기 이규 증수당 교주 롱의 협수레드 댄디 주교로 조직해 보시기. 이거 동지주지 지제 숨님 차다 세배 롱아진 주시배 인기 변조당 지조 폐지의 중재 고르기 인수 저당 지배나 무용발시나 롱아진 주시배 인 장제지 변조로 로르르 처님 자주 응아사 시파로티 호러 시배 파자의 자주 숨자 뒤인삼내 토하유바타 잠닝기 변조로 대시 조원 뒤인제도 립주의 보시기. 니두 사내가기 뒤간 지조 문의지 지주 모두 리치 체유바타 뇌관 지소 문의티 뇌관 요교로 지부피 대구인님부 결구에다 로게 제조를 지부소나 비주의 지주부마세 겐주의진 결구에다 지배 뇌관 꾀된 지부라 뇌관 지소 문의 비주의 제축유바시 지지 니닌 어리선선 트럼프의 콜롬비의 신진 댐구티 예루 의미를 잡조를 사주 넘조 댐바라 미대 콜롬비의 신진 퍼들로이 디니 진제년조로 주 어조의 시범하세 콜롬비아의 망조남 미강룡시기 진여도 민주로와 사주 매구장 세부시 지제년인 황고 추대부의 년수첩자 체내 지제지년 파라 아신 아브레 도요내바 야다 주로라 딱제 지진유바티 디공년수표의 도요내바 동보를해 용도신유지의 구유바시 지제년인 호부스중기 세라베바라시나 어리 후배 클레도덤 소부공사를 강동당 시도세바라 가보자베 미유니 공스티 쿠베 변조르탄 지조 폐견조로 군대 당외 인시 내송 세버시 유대의 뒤즈 지제니닌 랭겐 쿠럽 유베 데마크 당쇼시 냠지 스슝키 시종 장전 캡라 체네 글러런 링첸치 내드윈티 다왕타 나고 차상게 자된 대송 세주 인우 주의버시 세가 넘어서 팅디 까문의 선조로 년전 시사라
8: 디카르니
9: 헤니
8: 대정 룽치 년치 예공 대개 룽치 이
10: 진주 진수는 송세 쉬네 여러 변배 칼로 시치
11: 진주 된자기 시차 되네 랑신키 최소하라 견송치
10: 되네 경기 진주 되게 최전타 Jimjutia, Jimjuki Tungin, Kototula.
11: Dine, Kiranki, Jimjutia, Ginamio, Kang Yu Ningcho.
10: Digarni,
11: Digarni,
10: Purgi Lunjinki,
11: Jimju, Tedin, it's in me.
12: Akajo, Kasajo,
13: the beauty,
14: Timata, Ijin, you come there. Tungu, Purgate demo, Sirona.
15: 기랑트니
9: 대외 급수 남타 르몬 연초 바탕 천년지기 부족 보여 초 바탕 자다 내수 제도 제마 저와

0: lo namling ge langkhor da kyo sibe le chendi na le na ngana chhe langkhor da kyo tha langkhor nyam sui the le ya lo mang cha le na nge tha nyam nyum phi sum chok be gen thu den la din shu che je leng ge cho yi na kho de sing sin la wei ge che tho ne the gor ki si ja kha yi na si ri na gu yu che ja ke si kra le ya langkhor da kyo go le ge la khon tha bi ri nam gu go bi na ngana chhe le chen the don che be gu ri na le na le chen ki the ji kha bang chang le go ge gu ji chu ge sum a ni chu chu tha le 我也估计出给静啊顿顿古尼坑润拒绝我处理在那里呢熊能够可熟悉了提名起邱印给铁东康藏语卫视都西北拿了既然起同年开呢车这一南北托内古南内成语了铁腿呢南门给内关家那肉
1: 펜션미마 군격 농진리고 벽에 농진기
2: 谈的你恰列了配别推最音乐熊兰跑拉过哈江马不约谁且咱看路往天见面擦高马军板拉过铁藏当难肉拿其实拉过擦个七步约不赢呢能遇人遇古肉拿
1: 也有天别国内拉过当难名呢那就是同意的铁位应当推行
2: 点价银行里拉过当难不赢呢俺是他妈不记错，铁卫落地旁边容易水。
0: 老，那么个冷库大狗西边的产地，那个那处就是密码器，小白出水果糖干木爱脱了，前进铁东修鱼糖，第二期七追出水炖糖干木爱脱了，加冻糖，糖能新一呢，沙坡边人气小白出水果糖干木爱脱糖，七追出水炖糖干木爱脱了呀，加冻修鱼呗，两个出脱那又修了，前呢我那处天地的产地能团圆，过足个瘾了。
3: 推荐俺去朗格尔东湾里做那新的内容，朗格尔大用的现在也不买烟了，去让卡罗尔沉淀新的内容啊。
4: 推荐俺去朗格尔拉记者也不同那样，朗格尔去卷家里呢，人呢去什么都那，去让菜塘点别卡罗尔是卡拉因。
3: 朗格尔大用的在哪骗他？
4: 点点网查点别点数观众局，去让去卷点人呢去朗格尔拉大用菜塘呢，朗格尔去卢拉拉卷学罗就他骗图了。
3: 第二，去让去朗格尔的农坛落了春种鸡蛋呢？可罗尔是不是鸡蛋说朗格尔东格的军事铁天道抗力用途？
4: 他的，去让去三星别列钱第二，
3: 金主铁地列钱给南西列钱，朗格尔大用是第二。
4: 兄弟，列钱南修旧路，格斯修。
0: 老，那么个，我那处理亲戚能团圆过足瘾了。唐多间土店那呢，我决心退休看不菜那间，我做冷库大工的菜那里啊，陪那把土间那收银了。老，给咱看不上小屋的来了。
5: 好，看不上小屋的来了。
0: 老，给咱特定的来菜那里，那我那做冷库大工贴给，吃的那样给，现在开始吃的那样了，给咱。
5: 特定的给咱，给咱做空的呀，等等，大工吃蛋等等。来前鸡蛋煮子需要了，
0: 鸡
5: 蛋捞个蛋蛋，那就蛋七斤，是不是？应该加种加点些钱。
0: 嗯，类似类似。
5: 空个来前拿捞了，俺就蛋蛋，鸡蛋姜鸡蛋长么捞？开始领起子，那块都麻辣的，七种的，那块都提种，这个吃上了拿捞，再拿忙起来，开始学这个，俺就蛋蛋都是提起来的，嘛鸡需要了。
0: 我是
5: 吧？那提嘛菜蛋都。那就在这家来开车这样的，那你我的个这他的养家子蛮关的这谁退休了？
0: 嗯，
5: 我就继续用。
0: 老给咱推荐呐，但空格里钱卡那老了呀，也能给咱给的。两块儿打工贴给路拉卡给我那做，现在嘛我去深圳那不打扎姐姐呀，铁东卡那里那里路拉我那么姐姐。体会一样的，加起新柏林给卡塞维永亚切都定这事，我就特别定这事，别就到那么这地方了给了。老恩特人来在那里啊，给那个学员能当个那做空气，西西卡塞的南高的个，你秋冬大闸蟹，我那做加蒸汽，收银送这地方给了。
5: 好了。
0: 老托起些给了，俺给那个我那做那车姐姐，空气西西卡里啊，可这老来加种，给啥子？若不是那着那收银了给了。老托起。
5: 老，给咱过猪肉拿了。那是，当他妈的，地里小了，那是，到吃过麻辣芒果去吃啥去？ 아직 기회는 답대오 맵지.
0: 광동은
5: 아주 기회는 탕물로 춘주인데시리.
0: 난
5: 좋아하지. 카세브르 총소는 야구 총소는 직다근달로 디스티스파생교. 잘 답대한데 양결 기제 두세는 카세브르 또
0: 두신.
5: 네. 안나스타단도 두스테도 나롤마지. 잘 두스룹도 전에 다디치 잘 과유미다. 근데 직 카세우시 용금도
0: 아난
5: 좀 말아 말아려나 다 말아서야 가르르시나 삼 이제 디슝고라
0: 너 다른 리샤
5: 어 제가 쇼원에 다치 나주 대도 제외급수 능가네네레지 자라디 그게 가이미 사제 과이미 어둑스마 카세우스럭위
0: 어 레슬레세
5: 나 콜리아 지금 몇 만다 메스지
0: 야
5: 어디 레베스 제세
0: 로스킬한테 칠
5: 세 안테리 나주 당동마다 어 계시쇼지
0: 한테
5: 조건 언론에 계시쇼 디르샤 말아 먼저 말아 러는 단다 너는 언론인 교 단다 디리 아 계시쇼는 파동지 어디 계시쇼 지리 먼저 다 닥경 쌤은 디르발 계시쇼는 바오양
0: 어르발게라
5: 바오양 쌤다 주는 제아다 디게지 온 콜랑 나주 단다 어 코 카레디게 리신제아 어디 언론에 계시쇼 슈브딜
0: 로지지
5: 트리 양직 도저히 제제 양결직 수초지
0: 로 가젠다 자제르반기라 로 리스트 토시
5: 나나조 디나로리아 단다 따두스지오리 말라리아 단다 나조 다견시다냐 카숨지오리
0: 말라다
5: 견시다나 로로 단다 체와다 딩 총 소두스 카숨리아 지시오리 따 디리샤나 나조 다 배찬 투고 사바뉴에나 나조 다치 다견시에다 내는 공을 배찬 나가도 제던던 기도 버루리아 다경시 다경신다 디라 주족에서 바오양 주님 제아디나 아나스디 총에 나올르샤 니코 다 메리게면서 로야야야야 레브나 아니 딩제 안티네 야 체스 주도 다경시 단디 다디나 로는 아나죠 총에 디는 주님다 단디 주님 장세시야 지요 루신시 사셔 어디 제아지르샤 계셔주지 드네 야슬레 장나서 다 배장 공네 티니 잠 레브나 아니 춘음제 아니 춘음 장세시야지
0: 런스
5: 안티네양은 저의 단다 말하기 카레주리 콩실루신시스
0: 러시바기라
5: 디네 딕좀 나로리야 단다 갸게쉬는 자산 네이세라 디에나 로리야지 카레주 어디게 직제하르샬
0: 너 리슬리슬
5: 칠리란 티니제레나
0: 러
5: 아니 칠리 티시다 티투버루리나 디안 채나로 주 낙견제단 채지나로 디에나 로는 저 가르쳐드렸으나 딱고 인지 장무선이 추체. 아니 디나로네 단다 매자스. 개개나 쉬는 호화세시
0: 매바니치.
5: 이게 막 꼬지 딱도. 아니 제고도 제음도. 다 제고에 녀범도 인지 따 따야디 계속 들으셔.
0: 너 십시체야. 너.
5: 락바도 안주 추디. 다 지금 추지 말은 제가 말해서 다 야면은 공가진의 드리사시메베
0: 다들
5: 논조 따와지리
0: 아 레슨
5: 나는 추디 공가점 메인바 먼저 야가래 다 그 출래 차부차 커요는 장교고요
0: 아 레슨
5: 대외장 다는 저 라다한테 숙침부 줘야 랑가이나 추디인 짐지 야고 추이나 내가 그 말아 차오마차야다 추야 아직 커야지 먼저 좀도 인제
0: 친구들이 아 레슨 우리 안
5: 개침부지리
0: 너 추제야 된거 나 좀 되게 요한다 이제 개 멤버 와라
5: 개요 말해
0: 다들
5: 추디 조금 차도는 제는 야오르
0: 코야
5: 베디스도야 카치게 다 추디 추시다가 제 추실로 맵제
0: 어 저도 와
5: 베다는 나르스라
0: 다야
5: 되는 주지리
0: 로레세
5: 나주 코 디리 나주다 아라다 차리 코 노비지리
0: 로
5: 노비디 냠주
0: 아 레레세
5: 베제단단단 노비 겨르 겨르 정말 맞아다 안지 캬과다 네 사정민 진짜 다치 침네 그 캬과디야다 진짜 노비 겨르
0: 아 레세
5: 아 진짜 제사
0: 되는
5: 나주 콘도 레제나 로레야 다티 슈리 피다 게라디
0: 어 레제
5: 고 게라지 다 자 게라 게게나 슈므나 카세르 슈므나 정스 피다이스 디네 파딘지 피다이 야소지 피다이 어둑스리 다 디는 나죠 티게 멘제 콘레야 제토므나 야오도 다고 야 인지미지 제우서 말에 다티 세글리아다 디 코 체제란디
0: 질리
5: 티게리
0: 어 레슬레스
5: 다네 기타이네 기타서 다 과학 디스라
0: 피다이스
5: 어 이게 CD 나 디치로다 나 로스양 야지우리 파딘지스 다 로사니지우리 로야 삭럽지니 뭐자 디게라다 디네나나조 야소지슈므나 갸게슈므나 디네나나조 뭐데나 로리아 칼롱정무 차니 게라줘리.
0: 어, 레세.
5: 다 뒤 전주에는 그 체제라는 데 산다. 진리 티게르셔. 티게 권리 아직 지면은 마셔야다. 근데 답대오리.
0: 아, 레레세 길라노.
5: 다양지지 어들이 체무선선 둘이체 단체면은 단도 클롱 정무서야. 야소지 피다이디는 개요마리. 경기 개지마리.
0: 아, 레레세.
5: 단체네레. 다나도 로사야디 탁부터 체면은 머지 단요 두실람다. 근데 겪고 치면은 그 뒤치는 로저루.
0: 嗯，老跟咱们去吸毒的。那是。但那就第一段，嗯，没这个的，第四个没的。嗯嗯。电瓶。老。俺说嘛，你芒果节那话钱呢？没得担心呢，电瓶的，弄到没呢？你没得车站落单没事。哦，是多完了。他听见没得？啊，来来噻。电瓶啊，就听他听这些，嗯，落把呀的，他曲咱们去陪着担心。啊，来来噻。没得单独的，真的落的可能用过是呢，俺说没得叔叔抽过麻辣干的呀，但他。
5: 嗯，几单呢？他啷个呢？直接不如了，可几那不叫得住。啊，来来。啊，就叫落，没的，没的，那落了出啥用过？啊，来来，老老些。啊，的没的呢？两个那就，哦，可拆拆修的。哦。没几单呢？他啷个呢？直接不如了，可几那不叫得住。啊，来来，老老些。啊，的没的呢？两个那就，哦，可拆拆修的。哦。没几单呢？他啷个呢？直接不如了，可几那不叫得住。啊，来来，老老些。啊，的没的呢？两个那就，哦，可拆拆修的。哦。没几单呢？他啷个呢？直接不如了，可几那不叫得住。啊，来来，老老些。啊，的没的呢？两个那就，哦，可拆拆修的。哦。没几单呢？他啷个呢？直接不如了，可几那不叫得住。啊，来来，老老些。啊，的没的呢？两个那就，哦，可拆拆修的。哦。没几单呢？他啷个呢？直接不如
0: 있어요.
5: 그 코연연보체 사야 되게 딱딱딱딱 싸요.
0: 응응.
5: 나 나서 정기난 롤디니 단단이래나 어디 좋아야 디 숙체하래.
0: 응응.
5: 언제 지르시냐?
0: 롤리지기랑 공개매지 참대양 나서 공개시 저 조금 채우다 퇴송제 단대 나나주 추지야 근데 뒤 토리아 저저지게 돼야 저와스 두 번 결란데 잘레스나로나 추 추시디다 등기 소야 드리상 결란데야 양교 카세기 제세스나로나 추 추시디 교와 티베스 체비나 내가 교여베스 시기 저와스 두 번 결라
5: 레스
0: 라
5: 다티는 디르샤 추 추시디 직부 직부 고위 다당 나주 다 마음을 아시리 주주시디 마음을 다 엄보처리
0: 어
5: 카시 소스도 장구스도
0: 로
5: 마음은 마나시 디 주시디 마음다 마음이네 능담은 돌
0: 알레레세
5: 장구다 단다 엄보처리 드니니 딕스 딱다디음 돌
0: 로네
5: 답에서는 장구이 다 못 당고디 장구이 무상한 좀 마음으로는 연금 돌
0: 알레세
5: 디나로려다 티부치니 나나주 단다 딘제요리 추대야 단데 디셔를 전래간 로라 카니어리 주시 야마지바
0: 런스
5: 카니디 찍디 디리샬라 난조 배차하잖아 인지민지 추대오래 난조 잔맨 더고 호주수인 교주어리 딘데 디나 로라 난조 단데 배주다야나 디나 난조 단데 추디 갸마간다 난조 단데 디셔만의 단데 주위에서 방동이에서
0: 주시기
5: 이 갸마간 제우리
0: 이제
5: 마티브나 양추디 로체 단심나 군노비 숙체 다쟁나 나조 단데 출루세 춤노다 야면나 디 춘주시오 말에 이게 졸라 단식이
0: 아 레로로
5: 안데 단데 나조 낭세나 로 숨겨 디게나 디르샬 카툴루야 디르샤 주제 잔조시 ですね。だって、ね、うん、追試でみんな、ディシャルで、たこ、ディルバルがな、そう、単純で。税具線業。これはわかるかな。ディシャルで、今まずしちゃう。うん。追試でやんと。あ、レレスレス。追試別はのまんだ、のまんでべしょ。かわかわしちゃう。かざんじりや、追試たち、まだじゃ。これ伸びしょちんじ。今まずしかわしちゃう。あ、レレス。ディシャルでやんと。あ、レスレスいきな。
0: 老给了，木头那个那做，他给给了，这里那个秋冬给切这个那种的，给过做着拿了。那是。嗯嗯。他那个那做，底下嗯，应急那老呢，但那做，说久了。啊，那是。啊，退缩是是，他那做嗯，加个那修那正式皮带是的，正式链条是，你有的了。嗯，那是。啊，挂个给了几大，像夹大起。啊，来了了。但那做挂给了的呢，应急民急，啊，这里提给，他列啥说呢？
5: 年年结果多，他的马进呢，哎呀，应急看些了，要的要的，他其他的忙起来，他的家就结就这，啊，加大点些了。
0: 老累死了。
5: 他都家在你手这样子，他的地点有的，嗯，结局的，啊，给了的。老累死了。啊，第一呢，那就提前累呢，应急民急结果多了，嗯，他马进呢，那就应急拿老了呀，去，啊，别吃些呢，他的没得单钱别搞了呀，给了的钱呢，那你其他呢，应急的些些都拿老了呀，大些都。
6: 是不是？啊，我切切，说到说，他做的切切，哦，懂个切切。老老，我第一次开始学这个啥了？
7: 类似类似，老老。老，给咱工业都说了哪了？
6: 那你，他都排练起几样？那做插座连接一样的呀？除了那些孤独的呀，家里那种那输赢。
7: 类似老。
6: 继续冷不？忙那样。
7: 定价继续，早晚赢。
6: 那这。
8: 熊南头可里牛车来给的米东瓦塘，可里先去卓兰米松瓦，恰拉东的可里米东瓦，可里东个新米瓦街解决人，开港新都行不行？推广安全，金主就水了松子水呢，卓兰电价塘也入居上了点呢，卓兰下东用瓦车沟给零钱的，电价塘电别继续可有几，推蒙头对过。
9: 南爸爸，哦，那个阿妈，他能是穿着裙，咋这些天做么事是穿泳衣？热些，热些。啊，南爸爸给你几里拿了，参加几节？咱们也下不着去，这块住个。哦，大大的，小了你，没穿那么久路。没着当我妈的，尿着擦着的，听说没着妈别个了，下次可不许多，特别弄穿了的，啊，有些。
10: 铁嘞，那俺爸爸给你解决啷个代价着？钱咋？那个俺们让个小伢子，用钱多啊。嗯。没上面结婚银子大。
9: 是吧？
10: 解决啷个难了，忙是得病了，凶冷的，样子是吃不了生病。
9: 是吧？
10: 马赛，可以为，把手术也用了些好着上。
9: 是吧？
10: 那个俺妈。嗯。唱不些呢？
9: 俺也没得你是他对面的，
10: 要不可见。大姐呢？俺们给你解决啷个代价着？
9: 着着，解决啷个代价着？啊，来姑阿南爸爸。
10: 呀，南阿妈。你先说。赶紧
9: 请不得几钱。
10: 哦哦哦。
9: 哦，爹你是。
10: 你是没？
9: 打着。
11: 这边可有可养不谈，可有了把它做全部没有为切，场面结果了满场，熊的也不远。

0: 들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지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리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지 시비 레세시
2: Kilantosi, Motuni Gilantis, Naronal.
3: Let's say,
2: Lantosi.
3: Oh, Conconazo, Tandatus, the two Malak, Tankyochitan, sure. The name Kitchesho Nibidi, announced the teacher shall Kagati. Kagashun, the Tritons.
2: Lotless, eh?
3: Tridona Lola, that announced Pesachon, Tridona Lola, Kashi, Mangbujuri.
2: Lotless,
3: eh? And Kagak Jagdis.
2: 샤제편哦，银白去了。哦，今年呀，滴雪了，卡卡，嗯，滴雪了，嗯，沙子盘子。喏，啊，类似。滴那罗呢？他那那就，他那滴雪了，嗯，弄雪了呀。喏，沙子有色。哦，老去了。哦，滴个滴雪了。喏，滴呀，叫真是那罗那属于他自己。类似。老去了。他那那就卡卡那罗呢？他那忙起来，他那他卡卡的，当叫前面呢，滴那罗呢，忙起来上就卡卡，加勒。
3: 작립디제야리 제단에 계속 죽주스로 어디 요리
2: 아 레레세
3: 디 맹교 디네 단데 디르샬이야 그 간데 단단주 작 작스가 요리
2: 어 자마메스라 드베기
3: 지 자드마 디 카가디 나로그 단데 작립 조베스 아니 그 디르샬 자디 비게야 다르친제 깨기 그리
2: 아 워르샤
3: 제베스 워르 깨기 그리 어디야 지 제고베 디시리 제약다 딘데스 마 조주이 오스터 키세츠메 온랭년데 지리샬 또 배상 로그디 마차시는 거 넣었으나 로레 공리카츠 단도 배상 공리디 교가도 안티쇼가 제거스 통용구리
2: 로레
3: 딘데스 데네 먼저 단다 디쇼레 작들 사드 반시라 반디네 디샬 거나 저 지단네 티주베룰이야 고터부차자기 딱한지 단다 먼저 디리 Dung tandang zu tanda shaja pansiri.
2: No, only
3: jarans tanda onzu kaga jacked darsa shoman a jach. Titic scovin on us mortan to the sene. Tachi kaga de zituzene. Kumja. Motra de umbebs. Motra yumless. Ting onzu tanda. Tomato monkshash and the disigdu. Darche. Takeshum guang pansiri.
2: No, listen.
3: Tishe yaka uri.
2: Oh, listen.
3: Guang mandi that nundudis am at the anti tix nyanga tau yuri. The patient di Daria di condition of co Darje double dance and curtus uri.
2: No, listen.
3: And the uncertain the chick curing butam than then quotiche ruri. Tageti ruri.
2: Ah, listen.
3: Daria nyanga tauri. Pechana chili chichu ze lim na na zu ta chi kyo den kyo ta dhavu o cha de to na chak te ti yang ji ne ya wo
2: re
3: dhan zhi yang so da dhava yu zang
2: chik
3: le la bu ta kwan chunga za ya di shi am dul
2: lo ki la ta dhe kaka ki chang li di ne ri ti ming ki sha cha pan lo gu rwan ki la wo di ni ni jo lo nga na zu ta lang ho na lo ne nga zu ya ni cheng gu yu si ra zi zi tiong gu yu ba kya zi ki chuk ju zi zi ki lang ho na lo rwa
3: kye
2: zi ma tuen pa cha cha ne nga na zu kalwa rang ni ge di ta cor tu ba ben cha cha bi na lang ho da bi gu rim na lo yang di kaka chi tu san ba di ge zi ri si ya ki ge din zi ge ya rwa ki la ya me na kaka tu san ba yang mo zi kolo tu ba me ves
3: ra zi ma te ves su chi ta
2: ni ge cor tu ya ri rwa ki la
3: zi ta di chon na li ri kare si na nga zi zang da kaka di gang bai zi ya chi me ve di nam yu da ma zi wa ta ma chi khande lo ra ma bu cha di ri
2: a le lo
3: ji du zhe ne
2: le zhe ne
3: an ji kha kha ji bu da yang ya dik
2: ya kya yo ne
3: to to bu cha di ri
2: a le le zhe ge da di ji an zu ji le chi ju zi ji ji ge mo ge di zhe le ya yang yin ji di zhe le ya cun ji qi ji sim gu me ba ran ge la na di zhe ma de bian nan bei shi ran ju yu bi nan tu du lian ji an da di zhe
3: ji
2: qin bu yin ba
3: ma na zu dan de ge ge shu na sha zhe pian zai di 디 체시라 디 교수 요마레 따딩 나주 디샤 어 통계나로다 다른 버전이 배셔는 그 배주다야만 용 강배지야만 용게 계실 교리
2: 로로리스
3: 나주 배쪽도 통계나로 대제니나 양고
2: 제일
3: 야지스탄 가가게 예산 가가게 우라 디나 지단의 교수들이 따디나로를 가가 단다 사례편사디 주단 계획이 어디 카숨이요리 단다 첨제 나로 숙체쇼시 다우즈 징수 탄제시
2: 카숨이요리
3: 어 단데 망체스가 나죠 어 규치드 카니레요 말이
2: 아니 로로
3: 어 배주 당야시 디나로네 단다 안조 디슈리 다우즈다 징수시
2: 리니니지
3: 다우즈 제 다우즈디 단다 안조 다우즈는 디르와 자
2: 요 자자 오르
3: 반기라 자디 텔레망어요리 자다송 디세스는 당초 딜럭스도 사라 지 증구시메베
2: 어 레세
3: 그도슈는 텔레르와
2: 어 제제
3: 텔레디 딕스망어요리
2: 아 레로로
3: 다디네야 깨충어요리 뭐나죠 직지뒤전에 가세지야 가가지뒤전에 지세시메베
2: 어 레세
3: 근데 깨겨봐다 딘데 충어요리
2: 어 레세
3: 다디 망제스다나 저 디샤 날 비추다야
2: 아, 난
3: 개걸. 아, 이제 뭐 충은. 망자 좋아도 배주 단사.
2: 아, 급제자 친구디.
3: 배주 단원 뭐요?
2: 급제.
3: 그 뭐 주가 주도 전에 뭐 제일 단다 그 개개슈는 강춘시라 자스 메벨 콜로가스시. 그 강에 텔레스톱스도 알. 어디 뒤르샤 자디 뒤르샤.
2: 아, 네, 너 너네 생각.
3: 근데 단다 뒤처리 만아. 진출세라. 저리
2: 저.
3: 这个人是家弟弟下这个人的那老了也忙起来三姐家姐嗯嗯啊今天我那就可能说呢这家的这妹妹嗯这就请教师这就请教他家的这这些嗯肯定说的家的死了没问题哦你等的是不是的这些嗯这就是这就请教去这就是你看你不得完了这个第一呢我那就第一次的差的
2: 모르체지
3: 단단한 아주 잘 나와 모르 단단히

0: 판다니 비친키 추즈 주바다다시
1: 디카르니
2: 디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 이
3: 점종탕 룽친 대발
4: 점종탕 룽친 대발
3: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되지 디네키 워머 숙리 마르 신토 미체 잉리 대 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떼모디 싱켄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발
5: 점종탕 룽친 대발
6: 자스난 덴베 생켄 헨게 공감상 탱디 푀게 롱팅기 리세낭 푀기 쉔기 좀케마 니마 편도 라기 게이기 토안에 잠바다 좀바보 비준캉네 비준낭웨 점충 링체 좀무부 시바식 편노네 푀게도 법규르당 좀지 양균제 휴주인베 센시유표 디진 헨게 기년람도 비안니 좀무부 시베 점충기 리우 니슈적지 바틴 생겐 헨게 ngöle zemzhong di zong ke ma ni ma pian duo la ji guo ngo zhi du di xu na ni ma pian duo la ni zhe lu qing dong gu ge dun ju tun ji lu de xi ge zi gu chung ba da pian zhong mi ri lu bling ge yi chen ga ki ge yi da zhi dang zong ri jin chan ne tian qing lu xun zong ri lu bling ki xun ji zong ba bu xi du zi jin zhe ting ge ba ra lu zhong nan wa pi miong yu bu shi ni ma pian duo la ji ta da pian zhong ni ri cha ba kang du cha le nang xi yu ba da kong ki ta ba ra 차바당 퇴딥나 초토 개이기 토안에 속좀당 점중소 좀리 잠추 망부 비뇨 유진 속좀당 점중 척지 장 카셰식 나치리 비주 능력 유브시 좀무부시베 점중 디 개이기 발마티니 콩키 제루니 돈니

ལས ཚར ཆེ སམ གི གི ང ཤིན ཆེ ལ དོ ཅི ཚོ བར ཆེ ཐོ ཚོ ནི ཉི མ ཅི ཅི ཆེ ནས འགྲོ བ ད སམ གི གི ཚོ ཁ ཡ ཉི ཅི ཤིན ཆེ ཅི སོང ཤི སང ཉི ནང ཉི གི མེ ཡོང ཉམ པེ པར ཆེ བར ཁུར སམ གི གི ཆུ ཁུ རང ཁིམ དུ ཅེ ཏོ ཨ མ ཆུན ཟུམ སམ ཅེ ཆེ ཡ མོ ཆེ ཅུ ཆེ ལུ མ སུ སམ གི གི ངུ ཟོ ནེ ཨ མེ ཁིམ ལ ལག པ ཏོང པར ལོ གུ ཐུ པེ ngo tse sawa du zui ju chung na samsang chi chi. Dagbar chibu par loa ma yung bar, ama ni kuk yuk gu. Nandi chibu chi zam cha na yang, ama chun zom ki gong se su ne mo gu di duye buta. Sam ki ki gong se se zin chi xi ne nye war chi. Chima ximbi gong se lakbar lin rim xin tu, sam ki ki uk ting chik la kyul mi dung ju chung na chi cha nyam ki yue mu. Ame dun tu ngo ca ta chu ne, 김푸 칼릴라 첸도아 카부식 첸에 사와시 세루틴 창마르 아메 셰루 강마 주디 섬기기 포베낭 루바치지 텐자 지잠 첸나 섬기기 로마데와다 모자야 대잠기 치루 주기슈 년달무 개장 팅팅 야바다 추르 추이 양지 신이 치르치 섬기 년달을 치르친루 도지데네 마니지 도지 골기 내주 고주 투주메 캥식메 쿠르숨 강골 동케 푸총주 슈누식 강내 통외 닝레 신두 녜외 나와식 광미 두샤네 베바르 테접 체가 메 타마르 곰니 우 해신두 콥식싱아 르보 록싱기 파두 겹디 쿠르숨 강골 테 상람 신식낭 마주 바르 임내데 처음에 르바다라 메 원주 최월 친네 rōkwa chīruwa sērgū tēngkā sāmkia, sāmlu tāng tāng nē yūkṣhā. Sāmkī kī ngū yōngzuwa tōrsīmbata. Nyēngkāng chōngkīr kī chōmsā nāng yāngchū māngchū chēbē, chūkwa tōa nē kōngdār shōrshīng. Kiāngzār nī kū yūpa tē mātō, rāng nī nāk tūmīr chōngkīr nāng kī nē yāngyār pū chōngzūru lō mā tūp tōa kī sīm chē chī. Kiāngzār nī nē pāngchū chūngwa chī kēng kī mī chū lā tētū, mē sīmba pū chōngzū chua lā shōru. 타자메 푸총조다 아마 주목부 딱베 잠바 낙보 잡샤 메베 차단제 이라 학바르 체 대다르 퍼유기 잠바 낙보네 캄캉 살로마 중와 대점된 캠페인 총배 립도 최신 몰라딜 마듀치 네 총라 꾀격기도 지시 개저 텐자 섬기기 총견낭 하자 망부터 용와 되니 총견

0: 탄다니 비친키 추즈중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각나면서 샴나 까망에 생규르 시위 진대로배 제순님 장년정 당위기 수지 왕준정기 장년정 당위기 르슝 롭종 대회 초송기 롭종 총도 조정당시 공기 시진핑기 경금 시배지 공부당 시진핑기 침정 공부 라더러 등주 등섭체도 中华民族军队 建금 코리오 침슝 롭종 당라더러 등지 전에 침정은 도시 사도동마세 침신 송접치 구배 주제 토르당대 예급지 建금 대자 송제 모두 댄수치 구시 내송나위 보시 제대 주배 제 숨님 중앙기 예금 코리오 송접 다시로 조송 주배 장조나 예주 자주를 제배 망소지 인부의 수자를 주 텐도인체리 카닝아 봐라 내대 송주배나 카바르 주 텐도인체부 뉴스스피타 이도 텐도인체부 주 디지 도고르 친부치배 내대 숨이 보시 다딘 인부의 수자를 제배 예금 코리오 단지와 이배 내대 숨주 숲등이배나 예금 도시 땅에 내대 정어 타 롱감 세메 바조가 내대 주 제제 바조가 내대 주 사로 도르 바조가 내대 응아 추위 바조가 내대 지 팀이 바조가 내대 시제 유바시 데르즈윈 장조지 최대인 선배 최대의 집권의 교주 등섭치대 최대의 럼로지 출주당 최대의 침교를 소 리주 전에 최대의 총열 코리오 리주 사교로 럼디 세이버시 뒤지 담보로 조용진 지주 고르티 지유 리리라 총열의 용법 고르 통주로 숨전이 줄라 중어티 뒤에 숨벌에 자자 레고 장아 파리버다 지다 담보내 시베 파라 조용진 최대의 선배라 용법 고르 통주로 숨전 조주라 좀 중요비 용법 땡도 판례타 균대장 신문세도의 친유 최대의 주수 레규르 체내 변주로 비다 공비다 망조 레규 치비 노쇼기 문시 나르웨 덴도 친유 나조 총결의 시스 종기 서법 토부 유비 대가라 모세소 제하부 유 로세나 산에 되게 지유 선배 배준워 시스 종기 총조 망보로 모세 주간 제비 주간나 모세소부 제자로 야부 총내 지미토 망조의 주지 유비 제뇨스 타르모다 제 수법미베 내드윈 타조 톱내 망조의 초라 뜻의 중유 다다 정영수 모세 주간 뉴스 텐지 이부터 니로 뉴스 생로로 안수 정기 모세 대표 무슨 주차 안가 뒤인 승기유 레신 아주 모세 주간 그 멍시 지구 되고 창도 동주 타 대표 시대 체로 당에 망조지 샤세 공수 코조 대부 요마 차균 버시 니세공 예세 지적 관계 신뢰 당 총세 팀의 전도 뉴스 체로 동주 안가 종의 창고 시바 번점 전에 롱아센 종업의 투급적인 신뢰당 총수입 팀을 진도적으로 주 3조 미세당 조내리에게 시주의 제도제 카세의 수대 중국로기 팀을 진도적으로 군대의 숙세 동주의 말씀이 롱스부의 저세의 토내 내수배와를 시는 니도뉴스룰로로 예용수 토주동계의 처수 7동리의 급주승입니다. 롱스부의 제가 롱스 직교를 이규 레드윈부의 념수 총대의 국민 참마다 념도 제교를 철구에 당 구제 십사 세대 산내 가기 이규 증수 당 교주 로메 셰프슈레드 댄디 주교로 누리 세버시 제가 범죄 주지 지제 숨닌 처다 세배 롱아 전 주십의 인기 변조 당 지소 폐제의 존재 고르기 인수 저다 세배나 무엇 말시나 롱아 전 주십의 인 장제지 변조로 로르를 처념 자주 응아사 시파로티 홀어 십의 파제 자주 숨사 뒤인섬내 토유바타 zamlingi bianzhuru dexi zuwin dunzhe du lupju bashi. Nidu, sanay kaki duyugan jizuo mengwi ji ziju mudu ligzhi qe yu batang. Duyugan jizuo mengwi ti duyugan nyo gyuru jirba pu, di huyning bu gyurgui tang loge zhigzhuru qibu suwa na piju qi chubu masi. Gyanzhu jin gyurgui tang, qibe duyugan gui tuin qibara duyugan jizuo mengwi piju qi chubu yu bashi. Jizi nyanin, eri sinzin Trumpu yi Kolumbiya sinzin dimgui ti, Yeru yuimara gyabjur chagyu namjur dianbara mide Kolumbiya sinzin padaloyi tini jinzhe nianjuru gyu ngozhu xeba ma se Kolumbiya mangzuwa nam mi kangrung xeke chenyodo mingyurwa chagyu mbyugui jang xeba shi Jize nianin Kongo chudian buyi nianshu kyabzha xene Jize jingin para ngarxin abale toyo neba gyada churula dakze chixin yuba te Ti kong nianshu pibe toyo nebe domborle nyungdu xin yu jie ku yuba shi Jize nianin 코브스슝키 세라베바르시나 어리 코베 클레도덤 소부 공사를 강동당 시도 세바라 가보자베 미유니 공스티 코베 변조르당 지조 폐경조로 군대 당외 인시 내송 세바시 유대게 뒤즈 지제니닌 랭겐 쿠럽 유베 데마키 당쇼시 냠지 스슝키 시종 장진 캡라 체네 글러런 닌젠티 네드윈티 다왕타 나고 차상게 자된 대송 세주 인우 주여바시 생각나면서 팅디 까먹의 선조로 년전 시위사라
3: dewa ma du geu su yang mi tang gu chung na dile hak ba ji
4: ta ju lam zo yin ba yin ta su su yi wang ge chua din ya su do sen ba ku jiang che ya ka la da su jue lam
5: ni su bi ne la ma ran zu pe meng ge meng ju gi nian bo che ne se ge meng ju jue lam ge meng ju meng ge
6: ka re se we na mu gu bang ne guo mi xing zi de mu gu bang zhang ni bi bu bie ge mu gu bang ba zhi
7: mi ne ge zhi di ni chong ya ge gen zo xi di na ne se dan jue lam di mian lan lo
0: lam zhuo di tang xie ji sen gu ni dun to tu le du tang ni su mi
8: 罗多明白中看撤回行地堂蓝团提议电桌子地堂蓝团地堂蓝团

0: 원체 정이기 저원 능신기 파마 딘제지 털송에다 야마 능 원체 키랑키 저원 능신기 초와 딘제지 게야 청송에다
1: 제시 다 키랑게 딘제 손디 녜체비 능난스 창매 다지 치디 소종 안에 키랑게 뜸베 치와디 레모게비 다지 코스비 안에 스스스서 자네스 퓨니티 리섬기 간수비는 당한 소지 카가리야마 섬시지 치기치기 다지 샴게 투스나루야 만수 다팅기 리체난키 다지 낭퇴 소마베 지시소 만난소 다지 다팅기 리체티네 정이기 치두기 첸차츠네 아니 이년마스 쓰기 제로 이년시 제미지체 이년시 당내 신기지 제 이년시 계속 창로리야 지다지 첸차 용야다 이년마스타 스스 가버치야기 때문인부 이년시 루야 닝베츠네 다시들 나야 주기 때문에 미겜스 차자시야기 룽친대가 통제지 센터 약속이
0: 我们要用啊你那里阿姆拉给我中最高级高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2: 对呀，你别帮穷家舅爷的姑舅舅爷们读，把那个口头俺说了难着用呢。
3: 怎么？
2: 那俺们了？
3: 俺没听我家姐妈说啊，让穷家吃差别。
2: 阿姆拉，阿妹的，我来接马赛啊，让琼姐吃一杯。
3: 对哒，当然，你们回来呀，老早打你不，别的节目自个进去，俺管他，吃不饱多，第二顿啊，人家姐姐用过马达。
2: 阿姆拉，
3: 阿妹的辛苦哟，那一年节目是多少吧？穿越不起我哒，节目也是，老早也买来不起我是，阿妹让节目马赛送买，一年让给卡里做哒，卡里拍不赢不的，阿妹是我来呀，让给先罗钱的送给，他提来阿来，一看就是吃的。
2: 我连想呢，给不起也没穷。 巴拉达阿姆拉的大巴阿去多吃卡里呢，俺能我呢，叔叔看对，怎么子？等到超过长木宁波，带么大个钱，叔叔搞不预备些的这呢？怎么啊？阿姆恰苏呢？你不过大巴是啥的等个咩？你看着宁波，怎么给不些的个人？
3: 铁腿去捉拿你，老爸热土不及时，铁皮鸡汤，之前穷穷去，阿来别过去，提醒之前穷穷苍白，俺去拿不得不是，穷穷去辛苦越才能。
0: 塔苏奇为路线宁波查行月了强定期热烈托给六年的有天年创作用意就能七夕四九月一年各体队给我让他们年纪六十天年清塔系的温泉前行任你有着操弄穷行让人扛下去错玩日故清不清月退岁年面对给全部行就行各体队喇叭阿列别国新特别泡沫圈圈体人心操弄穷行金仓心了铺出给阿玛吉的球星他列退了铺出错牙能明那错他别三经济这切忙不远了鬼日六年提醒洛阳拉索瑞在给南北天宁按去其他的错牙都不赢了配送错不起的恰月
2: 阿姆拉，我啊，这职业是咩呗？新到这个职业是咩呗？这今年多的，我正在吃你煮面度。
0: 阿姊，阿妹，老婆，我俩让给叔叔切火呀的也切火是吧？切菜切，阿你让给咱们在那这些，老蒋大咱们下的，送这全部赢了，俺让咱们这队赢了嘞，给不穷个嘛呗？
2: 嗯，
0: 阿姊，当然给这点这些钱。你们还是穷的我们来给送给给这些的记不记得这些当你心里三十多岁各地队把他打我们来给各地队不打天下归不断走我那切别呢我呀如果你不对不听这可你们想大地作为吹了呀不住了呀将被走我的先吹的这些
3: 七对了陈述七对各体对给这么这若一年时要那是这一年时路着的落年宁波谈得来森那里啊陈用的出所不是七个我呢退出听这次出的新年前我让做岁岁怕没岁岁月别女不提给与菜皮姐姐俺做着那点别七对及这下我让恰下为你我的七对哥给三不能心给家去家坦白金大姐切土民土一年来不我将别走我的军军切土不下他坦白我恰下比呢不我里呀你们是切呀一年时不我里呀七对切呀一年时铁柱长么怕做托娘不喜欢不切姐我呢我的年马给怕不能心切呀的这下

0: 연진아
1: 너
0: 땡키 치트기 소알이야 허벼 허벼 로스웨
1: 로스 댄댄 프로 로스
0: 다 건히는 실롱팅데 카이티 규창는 시킴다 망부치 타바토이는 시에디게디 지코유드 삼바 치트 난즈데 중도기 찰롱키 남부팅제지 센타미 첸유 샤지 삼산도다
1: 타상
0: 다디 최내 이나는 수 균의 치웨키 아 쉬치 아 지치 롱니 티시 수수다 제로 아 니보야 제미제로 치비 초부칭칭 토즈이니 미딘토 차승에다
1: 타그장제 샹문에 땅아서 튜저디 치듀리아 지체자 체비나 끝디디 금방한서 다지나미나 저기 록디기 지체팅제 요마시 이내 랭아란 시스템나게 조나티네 베디 칸디브지르바 아니 로젠 트웨브다가 부구다 니보리아 지 탁종겨야 이내시 샤바오스 메베 파수디나 치마단 데로제 파수 유리지야 디능 신기 다지 디레 지체 신다 통도 망부시라 요르바 어주겨야 라소바 당한서 로젠 트웨베 지 티즈 티게 나리 이내레 디리 잼지야 공키 롱체디오가 통제 난키 다시 자가 수비 데메베 대반 수비
0: 딱
1: 하는 신 동남 시베 산데 샬로노 장다야기 지 지체 망부 드발 시즈 상메 아니 안소 로 망부지 잼제비 이내레 지 갸야메 데브라치 데리야 르트비야 디기 나부치 이제
0: 궁금인도스 라
1: 지지
0: 지지 오늘 부초 망부지게 돈도 충대지 체비는 스스 셈나로리아 담제 진지 지자제라 아주 뭐 침부차스노 나부와 야롱제 땡그메 심지 칭메 진지 칭메 시시 등메 이제 스스 셈나로리아 담제 진지 샤딩이기 김다 탄데 롱팅 띠니야 쇼현나데 오늘 친구스 소에 나로리아 주드즘바 다스스기 착딩리아지 겐지 제대고시
1: 근데
0: 심싱아 추 중투 파만남 추기 카드지지 탄 섬네지지 텐즈 추니 파민키 저와타 파민키 토치 당능신 김상키 니부디게디 샤유브지 신이 초유샤시
1: 문의전 샤당나 송원은 신진기 파메 데스디리아 데데드 신이 그 티드기 파메 유체리아 지 다시 삼시지 체동이 소치르바 아니 팅산 차샤비네네 안한 추다지 보볼이야 아지 럽존치아다 기부치야 아니 구지 록튠치 치아스 팅구 치그르바 야 보볼이야 지 쿰시 약부지 소견 체우다스 카다 치그르바 다 안한 추도 삼던데 문에 세비 능한 추 녜마 소수 감메벤 다디 미디 차요 마시 동원 털이야 안한 추 멍멍이 진진기 초에나기 겐지스야디 근데 임지 시도 토여지라 원소 파마남부츠 갈렐리아 만은스 삼시 토부 팅지지 철토기 승기
0: 타잔시 원은스 단난스은 베지리양한 송알신 심체 경고시 날신 콘트롤한 것이 날신 양삼삼 능규신 부티이니 세베 퇴지여시 당한수 충퇴 삼수 제베기 나로기 더 깨지깨 담비 김다지 구름에 되선바 태양 원은스 스스 토공시 되선바 대야 슈아지리기는 기세 삼수기 他们听着记得呀 Q-Map以内的 其让帕米全部的 Q-Net存同满是 抗议续不给呢 擦弄死呀的 听您我们的呢 按说即得不跟踪 Q-Map 这么Map 平松策备听着记得呀 文字满难白 听一呢 三细突破 随共突破 见这些突破见记得呀 文字难过读
1: 他让当然去听我一呢 巴拉姆拉林杰基 达格雷了呀 三细七突破有满是 抗议续不呢 各地对我们去查北托了呀 作为人数的北的K有满是 但一年听三下下边呢，俺们做不会拍么吃？俺们讲了呀，干不要事，我了呀，不会要事。新年节，俺们作为那个各度电视台，跟着听说韩国用过事。但俺们做三六十单元段，你妈给他七七单给拍么几个？俺们可能去女秀、读秀、月菜鸡。 对南街，俺们村儿及其其他民别，其对给做的，俺们做这东啊。
0: 是的。
1: 学生，他提的俺们村儿，人家给其对了呀，及陈家儿起因起因，可给三不提单端街，昆明天街里呀，学校级了，俺们村儿，去中南店边，去灿烂店边，其对提今年是哪不一呢？提看看给，每次去了呀，及他是什么时候都不要信。
0: 嗯。
1: 但俺们村儿，是说人家妈给，亲戚给给资助一年是，是吧？咱们是说，他可能先给瑞金一年。 是，先人不让的，爹们人不让的，提出产物了，俺那组叔叔的也往外，即接呢，开心不起，人生气。就像过来咖啡咖啡呀，养出几点别，给几毛点的呀，养俺那组城市企业，是不是省的嘞？太谢谢了，几千里生气。
0: 他上今年呢，我们觉得叔叔正年纪，他领那种修行，常常我们觉得叔叔给这个龙点别接的家，让叔叔也扛着钱领的钱。
1: 是是。
0: 等于等于龙点所，听这个。

0: 생리기 디링키 계산메도리 세나리아 치르슈비 낭텐 체산 퓨찬소 디링리 생키 시시 친구난키 예준나탕 부산전도다시 난난소 사고지미나 제조지 되게 슈덴자고
1: 세나 보고 지지디 자유에 파카이 지이 종디 통니에
2: 탄더니 비진키 치즈조 숨다다지
3: 全中龙青年轻点混迹，覆盖龙青年。他的全中三九两站的前书记，全中龙青年轻点混迹，覆盖龙青年。他的全中三九两站的前书记。三个人间公共上，这里呢，平时是在聚过堂，今天准备在席。
4: 日子颇不适应。
3: 听地里三郎，学军人听松听，王军正听，让军兄等位去日常老乡地位初中去老乡村的作曲能够。中华民盟集团结合，健康苦有亲兄老乡他老大点的前提，亲兄的东西舍不得动他，亲信送给区别秋菜，托着当年，结合给健康定价松解，木头点做切块呗，年送那位过他。一二个车位上说，前年我们差不多在面西东阿边拉月饼，那个中间的那个是装的。
4: 新做老师请给做，搞完钱都塞的，新做来了车钱又别过了。
3: 让军将去召集钞票，宁吃，拍席位请出大年，老队去团个块位，切团召集钞票块。刚么是点子，啥子中间就老师来团队都是不拿外过了。
4: 老亲老团队，集团切团联名都为都错了，连连卡是不是过不去考团签约别过上行？
3: 下面的听地来请去囊团，西镇塘三川塘。那个来我奶奶做白事，今天准备在孙宁。
5: 让院长等位的书记王军正去，让院长等位的日雄老总单位曹雄去，老总从他做讲东西，空去。习近平的建工级别的公布他，习近平的陈江广播拉到了团队顶上去头。中华民国集团结合建工科里有陈雄老总他拉到了顶的前来，陈江的东西舍不得我们塞，陈平送交起规划就在他的当地，结合的建工定价松解，没得点数起规划，难送哪一步去。
3: 老乡从头到中华密码集团结合的监控科里有陈雄堂，监控科里有松江大学的来团随意。提醒：天在脱雪堂，天阴潮的，绝对接不接到皮包了，没得。前天老乡接不堂，监控科里不易，只有老团结，随着人数也难为谁。王军正去，中华密码集团结合的监控科里有陈雄写不了，因为密码推出各级级别，从头听写不脱，迭代接不住，出现什么情形？陈雄太阳。
5: 当个朝鲜作战不错，军机监控西边组用的日雄塘、冷路、拉连这些准备陈雄间接，才到这台，点给接不些人了。退入设备制作任务的陈雄组别，全大人先接准备开前些应备。陈雄个冷部了，乔永内，这边中国作战协调了，工地当托，每当日雄跟西端两内接，听日间对接了，工地日落当地，中华美丽军队配件用接了，普及团结开前待遇。平常呢？
3: 也不是监控电站松在开前运行，人当切血呢，监控也没当，原职切血呢，监控没了，丁秀切血匠监控没。监控考虑给日雄老将他拉到了业务去不提，云人得过当北大广北用去了，团结开前待遇。这样的人家怎么看去？七十几出年托别，习近平给监控西北广播堂，习近平给陈江广播老将他拉到了切克了，监控考虑给陈雄老将他拉到了切的。
5: 表姐来听过了，直接说起习近平的岗位，赶快开前堂。退休时呗，当去培养再去，老将他拉到了前头。监控西边总将他监控科里有松脚，继续切入当地。恰巧我们也托呢，点给你的松子学堂，松脚你也托把机关协助不是。王军正去，陈江都是十多当内，监控科里给陈雄堂，钞票十多监控松脚不接正堂，让院总就拉到了前头团聚前来。
3: 表姐监控西边陈明信组长机关，监控科里给军工松脚不下去了。陈明信修脚的，军工单位军长接的，监控开前军工松脚不谈，拉手联系开前拉到了军队前来，村里当团员了，老的家人王江姐姐联系准备，监控三中王江姐姐查出了工地当托，因为那么任性松脚不接受接了动物谈，拉在起的接受接了当内，听日不见接，科里有的是村里没了，抗战做不谈。 让兄弟子来，我的动物他，我过也不去的，我过给谁看你奇怪？ 망조지 코류 대지 키마 침신 계속 세대 예금 코류 야분이 군편지 망조 대지 이마 준정타 내비 박조 조정타 세리단 퇴마라 박조 조정 침신 박조 조정 전에 토년수지 예금 코류 송접을 놓 락련다토 침주로 단돔 내부타 예금 고수 내부치 구시 박조 고수 야부치대 안은지 넘거타 당장 그 추모 사상제 송접 야부치해가라 망조 고남도 괜히 랑가를 유부타
5: 所需要的所见那天谁记得不切脱米日格个忙作的通囊堂技能点赞存在推动工具监控科留给陈明东西十多当内监控科留陈明东落中堂持着其中切入当内陈明东天你忙作堂西人都接不切克了米日格个忙作的监控科留送为东西十多当内陈明东拉链的举了记作的科留送不起准轨我这里这边陈明东西十多当内给王陈贵堂陈明东给这头内
3: 陈军给这头内陈军王子马震呢没这么做的陈军生气颠不做的陈军四月中文都是十多当的陈军那天呢什么都没谈取大局吧团大主播这七个月写送不是完全正确当给我这就军军前内出在头外陈军去你都那边平常准备那么啥不对过咱做的我这修车的当内监控科里有送进去当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
5: 당위지 고치바다 세숑기 조치바 세배님로 캐레지 조겐코로와 지마님슈 초마드구 침생기 송제지 진금크류 남아님조지 남아두구 따가차지게 럼룩투구 창도당네 진금크류 침슝당 저와 등섭지 신생의 침록당 세배주직수 세대정신지 역시지 조용네 시주체대 따가차지게 럼룩 주슈 체로당토 라다라뉴대 차지로 군대동구 본가 조종 세수 세로당네 삼류 신다르타 칠세지 홈종 라렌지 다르시 체레지 종더지 자주로 슈너제데 레제 본가 침종 젠타 체레진도 주르베 추제 토르동구 최수 리스다네 된제 자주로 덤진시데 양답의 시드윈 레제 다완 조바타 라레다네 센데 진행도 토네 당 중앙의 특주 구제타 장교종 등우제레 게랑스 침어치신 된도도 주와 제토 제조정로 팀럽젠지 변종사바 후다준괴베 年数闹事
4: 양도唐不下为参数 토리唐强人我将联系体 高绝腿参数列别不他 强你们托车 密协到阿边言约别 托不成年人南杆色创图 新组片车 高铁色切体 新组列了车型约不这 下面的铁果可以生于生上他 托理唐强人我将联系 南杆色创况起 新组切约图 色不托车 密协到家言生不他 出在昂场度席列列别不这 Sator, Sulung Gwenshin, Changar Chiwe Kar, Xin Zuxi, Ritab Sukhiwe, Gangye Chisam Hyubche. Turi Cheng Rin Wojang Lishi, Nangar Sechon, Kara Tumbu Li Yu Dandongba, Tangchi Gohi. Talung Anzi, Mu Somdong Gyan Haksam Tu, Xin Gang Chi Sumchi Sochi Haksam Zuxi Hye. Tanda Lengen Chi Yongki, Gyachu Gubchu Li Jubsin Sonshi Sumchi. Sangme Jengkong Zhuwa Ta, Xin Zuwa So Chiba Masi. Teryu Dagasha Jiki Jikche La Dinhe. Sabab Tosar, Chujin Dong Chi Kape Netsu Taksu Che Hyubche. Tudutang Cheng Rung Ojang Lishi, Nangar Sechong Kara Tumbu Namchang Ki Gengko Wa Zhang Mingki. Lopji Zamne, Nganur Tu, Sayu Ngui Su Celin Chibar Yonghi. Xing Zuxar, Chutang Lo Guadong Chidab Chugui Che To. Lokshu Ki Chutian Sen Yi Ta, Chujin Nga Suyo Yubate Daki, Jeli Ni Xun Yi Sar, Chutong Tumbu Hyubche. Rizine Dadu, Ojang Gengkam Neng Lishi, Mik Yu Tu Chao Ta.
6: 也弄上不高山街台式堂召唤铁会所铁铺的游行学。那年得别新日卡起了没到些个前天能领起在沿途就学者。那年得别准新塔当东拉索班抵达大江亚不清会强你们托在明显到阿根廷时间都给别把那个。新作那时候来给出明明能出片就前边是不托山新作就铁会前日堂团下连续讲前前的盘学者。

치게르 슈베 퓨리 빈드 남바탕 점린 사초카기 퓨게 롱친 생게랭게 공감사 단달랭게 추 생고초베 리첸디니 편종 롱친 년치리 콘기 치초 퓨게 리첸 중국 편종기 낭세 리첸 내초 유고 리첸신 나남총 얼규신 내초 유고 리첸나 텐종총와 가주치 나 리첸 조경슈케 메마조메긴 생게랭게 팅상 강종 사투 사초 강사를 이어투기 배발신 미남가 모팅팅기 준신타 천도 남발자외 매도기 최주신 남시 야구티급 당둔디 자주 우신투 최배 총키네 마튼디 仍충캄기 최토 조난 박피기 조환용류 체발조켄 미하자 망부요신 펩세 사천원에 타니스네 셰비기는 하세니 홀키 뚜룬타 딱지 초쇼소라 티게 켄덴키 조선 능유도 피디 총세키 초완용료 체스 유브타 양타 링스네 셰브이나 닝체타 토가 시즈라 소소 내착젠타 이토원웨 정충캄키 리추 진종 용료 제발 조스 요시 만남소 능구 레가 탄 초웨 치촌나 고코디 공예 쇠로 메베 미남기고네 셰브이나 투츠키 콤보치 첸난체 자주 우신도 츠베 총기네 마 튠디 정충캄키 츠토 조나 파피기 초완용료 난디 치리 유고타 양나 낸제리아치 펩토비이나 今年苏国片道约不谈，一年新看起地谈里啊片道全部有事。年初如果立前去，拿了书签草谈，切了片片场面，故事了一生拿若是修个谈，特通切了片狗，让人去出名托单来给谈，卷土蓝牌土扩为面谈，将文说能够满意不拿若是修个马赛。过年年初可把片不一年，推谈南北滚土蓝牌去金柱顶家贴了，引起托南拿若是成规修个人，黑牌土泥土配给撒切忙不西了，差不跑在七十七年。 去街巴塔，日尼瓦兰德梅德瓦所有长蓝牌旗定价了一色南亚提，还将开钱不行。假期卡了我南吉家，蓝块铁站当能够成规修个人。年初如果来前去，过年如果拍蓝图，地摊摊照不用完，面对修个人。我俩两个人，如果太给七成卡机七三拿的。

0: Yalan kung hamsa.
1: 做的大大那个就过跟那学的结果人别做那人为的这里就算得出去你是不是人但没下场过过吧得得过的像做的大大的店家给累计送的那你人为的他们开始去这别得得过的我觉得那个能够嗯错跟几天的结果人为的他们的如果他刚个结果的这点其实下
0: 那是那是那嗯给了黄的松松那个日的那两个月其实的话你们在那那压个呃几如果批的这么起码是能有年前下来的那两个月是哪个月是的话那是了那是那给了他等那最低那那学金对到底唐伯来的那送给的做起来能够有的话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 ཁྱི That is to do Kang and Sungjo that is Ugal Yungor, the Zungan Zuta Cheshis Abri. Tachesi Namatuin, the Dangan Zutinolo, Gogoki, the Mungun Borchinanje, Sungjo Bambunari, Dibri, Dandangan to Chikiba the Kitche, Dandangan to Digi, Nalo Kurchuki, Zibinim with the Gil, Yamsujeore, the Anitine Chudu Soyaje, Tanda Dinashinalo Namata Chab down to any Chugashi, Zigbe single change. That is a kanga sugar, churuchi gursuri. That the sham git and then so, young lotus to the world chatanya, young turb gyoje, Pamaria, one dang of the gorgeoze, young sap gyoje, Kuma mutu matibiak, the dig mangusuri. Dizutan you don't, chukchi chungi and you get namjati. That the ne, then you don't, you shouldn't, you should succeed and you did it. Yak your name among Nancy teacher and the divinity kitchas and touching this yori. That did Sony Sungjo Cheshuchik Dirisha. That did really get drunk this to do Karjigors and Gekoki Panguna Lugora. That you might see Sayum Sordin Jetta and Jessignetu Jumina, that on the Panguna Lone, Jungzinki, Dibridiki to the Yopsor. That is a Jima Mombin alone, Dibridiki to Kisi, Gangjik Shibina. On the Lamsa Gangdi, Gang Dibri Karku met to that on the Jungzis with her. The old Ringuji and Namjarisha. On the Dibridiki Chasan Jungzisu. That is near Don Nishu, Nishu Taxi, that is sorry. That is one of the Zimu Kanaba, the region Zisoyada, Zipula Georgia Viada, and under Nicharta than the Dirba, onto Zenjokul, Changa, the Motosoya de Suda. And the Dizo Tichigorba, Jinichan Kurusun Job, Ninichan on the Shukal than the Tichigorba, Pendo Yungorba.
1: No,
0: The Talish to Gyog Yumbab Jura. Yumbab the Shangi drunk to the Kil Koshigor. Sadi Kunzu carried to Gorison, Konsutanda, Shangrunda Diki Til Jugor, Siji to Gor, and Konsola Tandang and the Kyogum and Karasun Gorison, and Zenjuku uses Sajel among those Chaza, Yugor Kalasato, the Sigorva. And that Mamane, the Konsola, the Shangu drunk to the Kisan Drunkas Junior. Namaneor, that he drank at you. A sugar than on the Langort to do Langok Yumbop de Lumjur Konzo Koshigor. And so, Chajinet and Diriba, than the Gagogusuyagi, Mangzo Chazan, 유고 칼라사도 지야지 니네 젠다 상종다르 게 시주디날 치디오레 도스체제 등한 저 삼도 쓴 거레 단도 도스리 단단등 아주 디응원 절 차샤비나 아이 젠주크데 바스 아 카니요레 직디 랑거크 바스트르 바 랑거 바스테 칭아 망조랑 라발리 워다 아 저 디치고 마레 다 젠주크 등 아주 디게 고브리 메제 젠주크 바스디 다 게고 방조나 주고레 아주 디 주고르 바 그래서 그래 노르델 주고르 바 게고 그 방조나 주고레 탈랑거디 카사 벤저드 딱딱으로
1: 망조라고
0: 안 주고 도스리샤
2: 됐어요다 하나주 칼로아디게 이내랑 하나주 망조랑 줄면
0: 어지샤
2: 레슈딘데 투야스
0: 어질라 콘졸레다난다 랑거다니에디키 느리랑 미리 사시타게 미체 느리 미체 다디 유고 모드인자 콘조기 모드 칼로에 라키게 안다 저러다 그랬기 다야디 도슈디 단다 에이사디 이짐지 라키디 유브디 단고레
1: 아이짐
0: 아이짐 버리샤 콘조가 저디 최신나로 요리
1: 또 저디 덴자
0: 상나와 아 덴자다 아니 다 초긍지 터네로 와 락제다 냠뇨다 강가 삼단세 도스리샤
2: 레세 데는 겐라 근지 수야지를 당하는 주 단대 망조 증문의 시에비나 단도다지 편보 먹고 싶어 비어봐
0: 맞아
2: 다 인도 코나즈 단도 수수 대센사제 대야야 송급치야 텔리네자 타능하나 주는 수대 이내래 양수수 묘부딘제 된토이나
0: 따뜻방 전음규 공거접딘젤 강단 딘제지도 양은 좀 망조 깨든 거래
2: 아
0: 콘주도 봐 강차로다 딘제지고래 더 조디 거르신 디기고브린 베인자

0: 나 계급 내는 거 같다. 또 남딩 안 줘. 계급 링을 주다. 아니 안 줘. 근데 딜 전주 그또 남딘에 살리군 저리. 언제 지고 그래.
1: 어디니
0: 계급 기야. 그래디 계급 림에 윤디. 계급 림에 양 그러다 시도 관. 어디야 망조게 칭아도 봐. 건조적 삼로제 소인데 지치고 말아. 칭아 그래 양 계급. 어 두초. 알아. 두스리시.
1: 근데 링을 진도 양 송교도 다 담아.
0: 진짜. 진짜 다 그래.
1: 나이네 치도 봐다. 남교 칸 밥에 수다 딘데 치도 있는데 양지
0: 当着下一年没有当然心给这跟这个说的起我啊这是起过了接待你的地址过当着总是兄弟打完几个字下面的啥活看见了了啊累积的你熊的做的就做姐姐那你我就两结婚忙别过了啊给你主要的你的吧当地地上给让过了呀主席给 랑가기 줄입니다. 옛날 시나로 돼서 기니 주야게 아주 지금 막 비고 그래. 어디 단다. 아주 로다르지지. 단다 아주 종기 슈누디 소다. 아니 레집디기. 직주 제제. 또 지고 그래. 단다 아주 야 리고나로 레 지부 열바.
1: 건도
0: 건도 직주 제제 지금 막 비고 그래.
1: 진짜
0: 또 쓰리샤.
1: 네시
0: 내시 나년데 먹고 싶어. 맞아. 내시 지니디기 단다 아주 디르바 유고기 내시 말바. 내시면도 이 강 아주 좋은 거래.
1: 嗯，啥子什么米要嘛的？那是。这个今年讲的跟着种给，但他种上一亩的给了他，连续几下吃多的，小心的。嗯。那等等，我们这，我们这那边等等，我们这，我们这六十六年的这呢，六十多亩地头，种点几个嘞？那是。他的地干了有嘞？那是。他工作种点这，他今年出过嘞？那是。他工作等他，啥他的吃过嘞？那是。他如果这些家土吃过了，那地皮白，我们那样，我们这，如果这个那些没有嘞？那是。嗯，工作等他，他开始落秋子出过嘞？
0: 他工作当的第一个嘞，这些一百的，都是几个。他工作没那啥呗，说就几个嘞。他到了的呢，六十七米天白，我们这也有嘞。哦，对，他第几个嘞，长达几个嘞。他就是起码，确实呢，连续打，确实呢，这恁工作忙不来个那了，没天嘛别接个第三不等个嘞。那就是。他讲了，恁就得交点那样个嘞，准备呗，恁就养起来是那还是那了。他工作来个，他来个忙不着吧，那么着忙不着。也请不起那。嗯，也不起活的。
1: 哎，如果巴适中国的话，确实呢，那恁先不得给进去过的。嗯，那恁认为的给伢都他们去过的吧？那恁认为都他们晓得，但来了要买的，他提就那肉差不着吧？其实差不着，他们那那么些的打过过的呀。啊，其实伢差不着，差不着，他说呢，伢哪敢就是那老提不着，就提出来去买上。嗯，伢如果给的话，这啊，他没些的这的要买的了呀。
0: 啊，也有咱们这边来个人，有没得水来过去几个人？那就是。那你像中国的两个店家，肯定顾客，像现在广东吧，像南京的吧，过去过去在几个人。现在两个的，芒果酒的，他吃根基汤的什么蛋糕的？嗯，都是的。那是。现在的白茶也买不着吧？
1: 芒果鸡蛋，
0: 嗯，都是的。
1: 反正都是的。那是。
0: 嗯，
1: 但讲了，他们吃了南北，有人吃了那样，刚也是那么多，真正还是西南，其实。
0: 嗯，但是刚开始呢，刚开始民族是那用过嘛吧？刚开始有了吧？那但是俺这些大个的些，起码几十余个的民，芒果全部用的。那是。那许多他们的刚开始吃芒果什么？俺就等的。嗯。啊，等这些吧。
1: 那
0: 就是当俺就刚开始身边那老些，他芒果白刚开始吃了，他等这边做生意。
1: 那是。
0: 那起码等到余个的他打出钱包了吧？
1: 那是。
0: 他们芒果嘛，专业说几个多，俺就等的用的。俺老人呢，老人嘛这俺就的米的嘛做个，俺嘛做用的呢。
2: 确认人苦肉的，那我做的认为多他们的水果，当年是吃芒果生的。那是。那到底那老几？那兄弟，我做那兄弟那老大，当当我做江宁不大，就是跟他们做手脚吃过嘛吧？
1: 是是。
2: 那
0: 当当我做的芒果水果，那如果跟他们做的这咱们吃不大，把他们吃水果吧？
2: 这个嘛，几个跟他们就吃一下噻。
0: 这样子，就是刚吃的，是吧？那其实就是起码妈妈做的，那我做那个的嘞。 刚刚吃些煮米粥生的，他这辈子俺就几个人民多，但当俺就兼用的，俺就在这位，这个生意的，如果给啥子的做忙起来，刚刚也打个那多啊。那是。俺就来到起码的这里吃芒果生的。那是
1: 了。
0: 但难道俺就来个这边去的那了？但俺就娘娘用过了吧？
1: 那
0: 边是的这里吃芒果生的。
1: 那是
0: 了。但就刚刚吃的下，俺就来讲，但那正宗回到他们店里是来问起来的。
1: 那是。
0: 但来问的，但那俺就的，俺就咋的？但那第二话处理。
1: 那
0: 的，住的的，估计的，就是，那里工的都他们去过的。
1: 那是。
0: 的，搞些个，里工的个，确实有了吧？那的给到他们这边嘛子，那的，但那个就，工资八十元的，那就里工个去过的。
1: 那是。
0: 嗯，那八十多年的，那就，地里，来这边哪里？那就中国的。
1: 那是。
0: 那都从这，农村了，那八十，拥抱起来了吧？
1: 那是。
0: 的给他这边的，一干个，就做东坡坡了，那，的从给个给么给帮助那路路去过过了吧？
1: 那是。
0: 嗯，那的，那，农村的。
1: ཁྱི ཕྱད མམ གཅིག གོ གོ རེ ནས གང ཚོད གི ཆུ ཚོད ཉི ཚོད པེ དེ གོ རེ ད དེ མ དེ ན ཡང དེ གོ རེ འབེར བ ད དེ པེ ཀྲུང གོ གོ རེ ནས དོ སར ཤ ལས གི ལ ད ཡིན ལ ལ ཐང དེ ངོ ནས ཞུ བི ན ད ཡུ གོ མང པོ ཅི ཡོ ད གང ལ ཁ ན ཚོད ཆ ལ དེ ན ལ རིང ངོ སུང གོ ང ཅི བ ཆ ལ མང པོ ཤ ན ད ད ན ཤ ང ན ཚོད ད ཡུ གོ ཅི ངོ ནས ཞུ བི ན ལ དེ སུང གོ ཅི ཡ གི ཡོན གེ ཞུ ར ད ད དེ ན ཡང ད
0: 남규단 간주 시고르다 기니 간주 뭐 요새한테다 아 장르 좀 뭐 지세한테 줘봐 다들 야르시라 신샤 당엄마에 내 주딘데 용고래 다들 샤 디즈 야르친도 가 다들 샤 유고 카시에 야고 싶어도 유고 카시에 담이 유고 나로 카시에 정내 챔부든 저 열어봐 아 사진 망고 주뉴요 유고 그게 시제 토비 요버든 요 건조인 간조 수 건조의 삼자 약든 저 수된 것도 가 응 안절래 이제 퇴뉴요 비지 사고는 이제 실티 아자시도 가 띵은 저 양초 삼자 된 것도 가 응 건조 간조 삼자 된 이제 기니도 근데 타주 당 거면 거 건조 수 삼자 된 것도 가 건조선 사실 이제 이제 지기 너비 야고도 건조도 전에 야고 수식도 가 근데 좀 건조 빼면서 야고도 초진의 전 뒤중 안주 졸업 좀 연구하러 봐. 아니네 지도 콘서트 통지 좀 연구. 콘서트 안주 배시부지 바지에 시대에 뒤에 지기 때문에 콘서트 믹지가 통제 콘서트 냠녀이 같은 안주 수시에는 그동 시에는 대하고 동안. 아 근데 유고가 있는데 지기 대전 안주 많고 토용게 콘서트랑 같이 냠녀시에도 와. 야 같이도 봐. 단나가 통제 전부든 저기 유고기 내가 진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리 좀 많고도. 뒤중 안주 양 소삼자 시용게.
1: 네.
0: 근데 지도 안주 내가 간 편부터 와.
2: 啊，对，底下我说不多。新吉林嘅空都林嘅村，先住话听呢。我哋社区早都从雨果区去来团面呢，爬上七人拉拉，在啲高温啊，人边雨果镇中区区级嘅开启，那许松脚过了，将这许边这坡梯些。年初雨果里前去，沙丘卡了雨果土拍平边，加起三百包天嘅啦，全国需要几了，天嘅以雨果拍烂土，古树了，同那能叫他，顶家了同那那若许几年啦，沙丘卡巴拍完呢。 让人说说，从米托丹来去，能够满意不？那若是，请归属个人。

0: 今天今晚上我就学习提出呢，品种写字重点，人为送给他，南京读写不是别心中康气，经过这座堂，写字读过就在康气，文字加上文对拉了，读过人为送给过了，三个月别见的学别这不同意。今天今晚上我对拉你，罗罗品种呢，张三角的古中心，七八六零克呢，刚面送去，成绩热了牛，天天，接着青铜古教古就快乐。 各梯队与品种写字场内，格外落着呢，落大钱。西林图，麦乐江和三林，落最差的那一趟。空气，日本南北青阳路，前地的开发门就讲，给我起码的交易，拿了人力连当送，这边，少了给电灯图书讲的，记录眼中中一路，品种落着前面这个松露林图，新竹农民一个站，新竹的落种麒麟开发图面写不了多的，陆玉堂总之。
1: 南京读书是不错了，讲把他这么难记。现在总卡交给伊，读过有些记，结果他念到了新竹那趟。提及品种的总卡用了几的，读过有些了新竹趟，送给他几多难月。下面了，这不我算了呢。先给人家讲讲啥？去北明了，刚刚是一个这个创建人类局的人类送给他，那些读书这边新竹看是人家的，给他的感觉可期待也。当然最那边难了。
2: 今年整个个地个地的，阿江江忙不消要的了。
1: 他的，他的，培养用个多个个，他忙不要的了。他，嗯，就这。他的，他话都办个就这，他那样子급需的忙不接不要的，急需的忙不，平时忙不什么就一堆，他那样子多个个就这个电子厂的，也过些些，也是个这，七十九九二月两个的培养个，那么长的这，恰如难解，他那样子的，电子厂的接不来了，也从就这呢接不来。 马萨库兰的了七十家，出租出去的，我们给康巴宁把这个了，少就一点钱。嗯，你忙做就在康吉那里了，你按住直接不熟悉习近平送那些，让文物火起来是，啊，让文物说话是，陆局给马过去话的，人员给马过去话，人员顺都就是，顺了，他呢，按住中华民族的。
2: 普通的是年冬子跟着一年，冬子干起许多就生活了。到底，他那个那个的也是。
1: 老的。都是南郊的这，嗯，俺说的，除了平常是那个呢。体力了，他俺就让他天主看哪说，整天吃药吧，弟弟的，就逐渐让他把吃完了，落吃东西就做完了。嗯，俺就居家送子干部就个，哦，居家送子干部就个，呢，除了就过怕的，就吃东西，姐姐怕给呢。 多个人员给天天要的了，做老人吃些嘛，对的了。俺做南北人吃些嘛，多个就这点就行了。可主要吃做的就这人嘛，是南端的嘛的了。就这给南北的俺就开始学起了下来。伊那啦，他俺做点点吃呗，南北吃些嘛，南北开始吃了。就是个。即当他们的吉兰说那些些，俺做个不许的排除，忙不当要的。你不听俺做伊呢，炸酱的需要的。 炸酱是你的水土可以水源噻呢，俺做八年级、八年级下去，去接力教的，接力学下一辈呢，不如多几个点了够。天天不得八点得个得个，或者几个几点去？嗯，炸哇。嗯，他俺做这个明年炸不完了，反正你教这些些，俺做上课了，该去听这教的。嗯，这里呢，一个炸酱是的，提水源，送不定俺做伊呢。
2: 三亩是啷个的，六级片，听这重要的，嗯，西北的俺最听重要的了。参照点子也欢迎城乡这些，也点么听这特别，点么特送人过，不如这些要听这水，听这几个的。技能性的养俺最呢，第四亩干的第三地，南北的呢，参照的听这点呢，不如南北这些，不然俺就做哪行都用干的的。
1: 我想多人生的，同就多人等等这都送些出去吃上呢，吃这些要的。他同就俺就趁早的这，嗯，体能性给他俺就六度给俺别落这些，俺就点就看体能给俺落养狗了，没十几吨就出去了要嘛。他听着印度参与给东家提了，整顿多做嘛，青年出年做呢，他呢俺就养六度的这些养，就在心就进行六度给俺别在落了落些要的。
2: 那么天天去水要的，那是的。天天啦，你从就住酒店同住了，俺就八零七个的，俺就他都是七张图，十张图需要一呢，总共就给七张图，多个可能月份多个点点的，他们八零七些，七零七些，多个七些，他等于各区省的交的，各区省的了，等于嗯的，平常别处看呢。
1: gilani tenri shu
2: bi
1: ge yang la da ge ce yang la sin kunzu ni tenri shu ji gup shu di gyak chebi gup shu di pa shu hu jar nganzu yang da di cha bi bi gya ba da dabi so ri tab shi di dabi so yine kyu gyurim chung se men ra ra
2: ya ri
1: nganzu yina nakza nang lo an chuk ri kun nakza chi lo an chuk ri tenri shi di gup shu la za di nganzu gyana sa jine zu tal yung gyo ri ten nganzu lungba kar yu ba yina do gu di 장자샤 테니 간주 빨림치에다 급슐린치에다 간주 조레 토레 간주 짜드용코나 도쿄 계정을 가지고 여봐 있는 사자 디란랑 송교 티치교회 겸지디 가레서라 이런 랭을 도쿄 의정을 지게 땡갈라 능인 잠지 양면 얘기 잠지 말이 그 가르치는 용어서는 대조 가져 지글라 사자 도로 기부 근데 준비인다 도로 지등 전에 급도도 루주로 지금 근데 도움이 근데 지금 로브자 서시 되고 최장 연주 자동 회의나 수용료 수증 송급 제압 마셔 먼저 되니 약받이 주 된대 쉬 양면아 종교 소다 지금 직구기 있는 송급 제사다 됨대 강수 팀은 좀 말해 타는 안주 단다 시그제 도가 교재 된조 한테는래 공박하네 다 티는 신기 종족하네 주 된대 쉬죠 팀 안주로 종티 안주 라제대고 티코진 지요마리 만주토로 요바티게다 상만 안주 탑시 현다게 되는데
2: 급수
1: 급수리 니부티가 주기는 자주와서요
2: 자주
1: 자주와서는 개개가 링모스리 자주와서는 안주 표게 되냐나 맞아네 요요지 자주 개개는 이런 건 판모스리 루점 로바르요아지 도티 추시 총배 도시핑요 뭐 틀메 조다 체네 파 로바난 되지 지금 지경 수시죠 안주 탑시 딘데당 재난 안주 인배는 수용은 수수인의 도구에 있는데 수유 수수랑 송접 지구에 안주 이 자동이란 시야요 독십 내동 주주 주변 통제 안주 전국 도구에 있는 독십 당 송접 심주디 나라 량기 직 안주 디지요 수용은 송접
2: 디지요
1: 당 안주 송접 내가 코로나 시작하는 안주 통화디 카드에서는 안주 수용은 랑 수수로 수수 콘솔 량기 법지 도대게 사제팀대 급두두 사제랑 체니 도그디게 차단 정을 개진 버리 되게 되게 그런을 개진 버리 먼저 송접 지도 먼저 이네 연결이 되게 되 독스 자르 넘버 텐데 직대는 조르 젤루 자단 텐데 지수 먼저 구티 제어리 구티 지는 크습도 도도도 수표야 어 디직레
2: 그렇지
1: 에 테네 되게 차단 자차라다 콘솔라 도그 정을 송접 세지 생기

0: 개새 공기 때문에 다 동네 맞지 있나?
1: 동초 토제만한 기니고한 순환수의 개새 공 한겨 제주 두부리
0: 강문에 진충이 기자와티 네 기상미 고와지 타자 삼루동들 개새 남니 냥도 출출라 침바다 그치
2: 개새 개새 남니 냥도 출출라 침바나 딘딘 꽃의 속수 주기리
0: 하리 꽃의 속수 다 찢자 집해 거울 꼭두 개새 처와 동안 미트 수양 다 동달래 미바 찌이나 다 개새 뉴토제 주민둠나 개새 묘한 개별 내주다이 겐지 빼사구리 틀레라 뉴토 포장 눈도 개새 주민둠이 다
1: 가시죠

0: 진짜죠. 어, 예 버럼지. 세몬데 막 소유기 계속 좀 피가도
1: 약보추. 약보추. 담지기 라원이 스베비다 신도 약보추. 너니 얘기 계속 좀 대전자 고주슈 나타나 되죠. 이네 이 마테리 룩스에 쟁이 고달리 바시. 나도 저기 거의 버디 알지도.
2: 정한다 도저히 들은 데서 저기 꽃이 위에서 한줄 잡은 맛에 다른 염초 별매지 그냥 딱 받은 거 말이 제사 하지마도 진이 지문야신에 다들 뭐 말이
1: 지문야신? 거기 받아 보셔야 되다 나 어디 요구만 들 텐데 이거
2: 레
1: 니 써봐서
2: 가지 하나 더

0: 제송아 그랑게 디 인체 고의 기부 표롱스 팔람디 단체 이제 고의 기부 쓰지 그나 졸라 쓰레 캐는 받는 그리
1: 계세 돈유초 도상 레버 주로나 아주 강요 성민 유도 좋아 제초
0: 제송아 그랑 인지라 마토 이슨 나무즈
1: 용아, 용아, 쟤는 랑가 강을 섭섭 치라.

0: 간단히 비진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와마디 기우 수양미 탕고 죽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 베네랑 라도 페맹기 맨주기 냠버체네 세기 맨주 줄람기 맨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무고방바
5: 미네 끼뜨디니 총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뒤르 도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둔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둔
6: 대탕 람둔

0: ki kare zemni tuwa mebe nima di yinza ane juji zo di shun tu ki langzu tama tang che gyur na gen tu ki lu sim di tang tang nyam tu ne xeb di yin
1: lesi lesi da di rin zo di nang langzu tama tang zhi wei juji di nishri duwa la di rin yin zimba da dobde tuin zai shun ne mi du tama si yor da di yin na langzu mi su bo ya liya nui be gyub zir chi di na lo kar kar zhi di yin na la
0: de do te tuwe chwe du zai gyu ki chub zi rik duen don la du yueba taa, tiin nangdu ri gyachaa gaxe ki tuk dengi nui zin nguweba si yinba nyung taa riyang jajin longwe zi dunchu laksam du yu
1: nos
0: do te tuwe chwe tu nuiwe zhubcha nazo yueba di bina ni gu ding sunde
1: nos
0: qing hua qing sunde chun gaba xani la sokwe we du yu
1: nos
0: an tamaa tiin du tuk dengi zi gyugu zhubcha di taa ki gyungyo loa ni chang nang tu zui tu ji supu yong ki ong bu le ke wa supu nyo zi chung wa tamaa tenpe tu zu ka zu ring ne supu nyo zi tiwe kyang ki tsab chi wa su ba
1: nese la kona ki la ke tu su ngu chu cheb gyu je yin do te tun zi nan lo li ya ta nga nang zu mi ri ki supu ya nyo be gyu je ha jang ge mang bu yu bdi nri shi sha tamaa tenpe nyo supu di dan li ya nyo zi yo ri si ta chang mai shu go ri ye yin nyo zi kandri su yu we te li ki la ke mu tu ne zi ji na ro na shu yin
0: tamaa ten an lo zhen ne po pe gu gin tong mu di yin
1: nos
0: an ti min tamaa ten supu yong ki zhe zhen ke we gen cha zhu yu
1: nos
0: an ti min ke bu ki zhen ta mi be zhen an po we zhen qin be zhen ke me zhe zhen gang be zhe zhen nye ki zhe zhen ti min an yu we ren xin ki che shi ka bu ne so an po nian qi yu bu tang tamaa ten nin dang le be chak zhe ne po we nian ge yang qi zhi zhu yu nying zi gag bè nè tàng, lè bè nè, sè jìb gì nè. Tàmà tèn tè tùng lòwà tàng, wù lám nè gùn chè di, tè wè rèng xìng gì lòwà gag bè nè, chùng xì, wù cháng gì nè tàng, wù lám gì nèng kè chè bè, lò chùng gì nè, chùng wè nèng kè yàng, jì chì rì zhù yù. Tàmà tèn jì nì sè gùi rì nì bè nè, nè tò pò bè jì nì sè gùi chàk zì chè wà tàng, chàk zì chà mù, lá nè gì nè chùng wè nèng kè, qi shi zhu yu.
1: Nos.
0: An gibe tama tin zhengwe nubi go kin suho tang. Pimei ki tama tin nye ko tse ki mar zhu wa. Ta bu gu ma ko we sun de da. Nye shio we sun de. Nye zhung si we sun de. Chu nye li gi ya sun de. Tu zui ma sim ne li nye li gi ya sun de. Ma jia gibe gup su on su pui ji zhe ma lin be sun de.
1: Nos.
0: Chu ma jia ki lu bu ki si we chuk du gi nye. chungwe nyinga yang an chesh zhugu yus.
1: Nos. Di zhe yin du zanba yin da nan zu tamaa tenpa di suku di tang liya nus di yin tu yung ki nga nan zu yung yu be lo je guo ya nubi di zhe shik menba ya da nan zu mangbu ji po ya ki nyinga ta. Timi yin giba tang pe me ka su su rin min le giba cha sha na zhengwe nubi la so liya da di zhu gin so ya ta. Ya pe me wunen cha sha bi yin nyen kori ya tang tang na xin zhumu jing wunen cha chun bi yin le da shu gin mangbu suku yu di zhe shi ya zhi dunga la.
0: Shi sa la.
1: Lese le dinja yin du zamba yin mi mangbu ji ge da tamaa ki nimi di haku yu du zamba tamaa di rimshin jie ya tayaman tabshi kheng ru ji ge tamaa di dan nubar di maa nyungur taa ya ki dinja kisamlu yon siib jirwa le.
0: Zhe zhe.
1: Dinja yin du zamba da zan tanda ga nan su chumri toli yin le cik nung maa we tamaa dinja shi ten ya ki da dinja kisamlu yun nying mi ne mangbu chio re la jala di yin le mangbu shi tuan yo re. Dinja yin du zamba tamaa di cik nung maa we tamaa ge yin tamaa tenbe nus di ji chung tu dan tu gribe le.
0: Cik nung yung we tamaa ki gyun tu min nam lo kwa lu chu gi di ne min nam la tama di ri ge su bo ne me we na wa zam ji yin be mu su cin nom sa de mu su ne da tama gi du mo chu gi zu ji zam ji ri ba cin nom ma we tama gi na cin nom pu ze gu ge zu ji xian da ya yong du qin yo ma ba an tama tian be nu ji zao we tong ne jin ma dong tong ma de si do te gong si ka ji ge kun zu da tuan gi en che be tama gi cin nom yu we chi zha che ba an cin nom yu we cheng si de be min nam la an tama di ta gi de jia da dianbe chui naa shi ji wo riz zai ju bai nyu zhu tang yi wang gu bu yu di mi shio an tuan wai to du cik nung ma wai tanya di zo di cong le cong ni ki gu yu gu tang cong le ki lak tab ji yin bai le da tuan wai to ni jie ba zi xin nyo zi mi ebi di kyun ma riz
1: nos
0: 中路给咱们给随便他妈的这天年给他安安做迷茫不是同样有的顶这一段咱把他妈的这给这天不一呢他也你第一呢他妈让他都不一呢那是所谓的中路的咱们给面具人他的年电视电视语因为呀他安做他妈天被巨人拿中路给面子的这叫切于民行业中那青龙他尼古丁 英语天狗给女天狗给在那座城市呗。嗯，女天地大给，他妈天边地长了。嗯，女不是个月事。嗯，女天地大给，他妈天边地长了。嗯，女不是个月事。嗯，中路面在随便地他，嗯，他他妈的个从北从你给他聚集不来。嗯，看女这边中路面在多少把我来成为女天狗穷途东米头。嗯，地他妈天边没数不随便女这样穷途东米头。
1: 那天，
0: 俺那中路面在随便地摊给他妈天边，女子就穷途东途的，咱不得去呀？要嘛的是？
1: 那是了，给那个母亲的他妈土路塞呀？点俺就问这看这吃过没没的？俺他妈土路的那嘞，俺那就没说过呀。女子看这说预备天了呀，谁知那路那收银？
0: 他妈土路塞的俺那就嗯，就跟头几个男的这样的二手烟子的吧？
1: 谢谢了。
0: 嗯，昨天团子先把来团边他妈天天给七十八百。 多天土木来这边，你们是给土木提了十五二万。
1: 谢谢了。
0: 俺他妈给土树的七十八百天，俺他妈个土树这边，可有车，他妈给土树木吧么样呢？他妈个土树车呢？俺呢，嗯，那不得，嗯，先忘记他妈天吧。他俺做被动吸烟十五二万。
1: 谢谢了。
0: 俺俺爹七八七，俺他妈土树车那点给个这趟，我在忙不是多月子，俺他妈个土树木不趟，他妈天吧，你看给这趟女子拆迁十五月不的？
1: 嗯，
0: 那多少趟？ 不莫给牛牛给民宿不难女子来说二万，人家给他妈每天年同住对那差西怎么了？他妈给投入我被女子婆婆要的是，那是他们去年的是几在的女子的个去年的电视里，他妈给投入我被的老张大，名字改变的，那边是这边的，农民真的说穷死，那是，他妈给投入女子穷的，中满家说给苏北记者马上抓他，中满家说给三年的路不都洗哇。
1: 也没呢，就没人办了。俺们那给伢孙的，出门家给王在不顾，嗯，也没说孙的。他们全都说为年纪，他记性说他，嗯，纯恶劣说了吧？是是。我的几个头头，现在俺的孙的年轻些。俺欺骗，嗯，他妈给嗯，土中五百钱呢，俺欺骗路遇给伢拉屋出不趟，路外女不记性都住院吧？说个年他穷些。
0: 他妈个土地，嗯，如果女子嘛，我得有些对子嘛，嗯，新疆那路，他妈天天约把吃些呢，人情面子，七老天涯说的，嗯，可有的那路嘛天涯说的，嗯，感情经营不谈，到底他们那里，但他妈的土中某物业的，嗯，我过去也给他们那也许的，看不那路说不接的对子嘛，其他嘛就要说的，嗯，感情些的，
1: 那些了。 嗯，他听这一段怎么样呢？他妈给土肉，俺那就说不要了，那就说的吃下边的嘞，吃不吃不听这些，那些也是给土给。他他妈听不听，土肉我不听呢，俺那就收入路穷是完了，到底听这给对他里呢嘞，那就全部是土药的什么给？听这一段怎么样呢？他俺那就嗯，制作套路训练没多，也没呢，可用呢，嗯，跟他学什么那了呢？吃下边的嘞，他没推什么的，开什么其他的？他妈的吃下边的嘞，他没推什么的，给他给，他妈的了，没土不他妈的不吃边呢，吃素。
0: 所以呢，他妈没被妹子盯着，是给这人呢，对他的这是用意的什么？这人都是买呢，早的当然就没错给穿呢。嗯，巡逻路穷给对他，给我们吃下边呢，他妈的，当当那些他妈土路我不对呢，因为那叫看这是属于哪了。嗯，巡逻路穷给他妈天不当，他妈给土路我不对，第五浪呢，嗯，两个街边两个其实装没事，头痛五脏话汤，老外女不嫌多周围，规矩给手巾贴被我们最听过要的。
1: 昨天团子吃，尼古丁给巡逻路穷给来钱，才给了小明天呢。俺那老不中天了，搞金水线，甚至给那穷了说。天明巡逻路穷给，才没给啥给开钱，退个新银币。俺那他妈给天呢，给别单位女的搞金锁汤。俺那表面我那些年马车也送的，俺大前头都买了也送的，给那大穷死。俺爹妈在他妈天边给把给，嗯，给着也送的，电视上小二也送的。
0: 대외경 커지망주에 소세 불교와 소기 타고 기년제 계시 순이 공부라 소베 타고 기내 중에 랑주 남발 숙긴 수고리스 타마 티야기 로츠디 가츠 중에 대지기 타마 인슈비알 년가치 조타 타마 주카야 순노 로중기 타마 티마타 타마기 롱위야기 제나 닝즈가베니 레베 스티브기네 대외정신기 극시기 로웬네 진이 서고라 속에네 중에 로츠디야 나르 주유스 아 슈노 루중키 튜네 엔 타마 고조윤 타마 팅겐기 체게 니 아니 타마 도다 탄 좋아유베 네기겐기 길람도야 주유스 타마 팅겐기 찬용기 스세디 엔 타마 미텐겐기 레뉴탈 로츠지 통 주유스
1: 네세라 도콩리야 길라경고주 쳇규제 있는 량나조 타마틴다 마딘 바랄이야 케바쳔부유 잠마세 타마 마틴응원의 차샤빈엘 다츠제디 중어 로추 섬기딘데 용구이도 잠바이나 타 로추스 주도 잠바이나 미삼응원의 차샤나 하장직 지위 뒤삼딘데 시리르발라
0: 제질
1: 딘데 인도 잠바이나 수이네레다 디기탄 템베직딘 디기간이야 타 뒤주 망잠 딘데지다 그래서는 초야기 딘데 로와 유비샤다 인도 잠바이나 창매 나나주 정시디 더비지리아 능초 만남바 정이 이내레 로주 딘데지 링루 조야텔이야 기란게 가르스 줄리나야 탄 케시 기란시다 춘예 미지이네 더 로주 잠토도 마링루 대야가 치도 디텔이야 닌야샤 갸만나바 타마디제 나야 그치구슈구니 나나주 타마나로 차샤비 이내레다 단도 타만나메 나조 딘데 토아이디 좀바이네 야 미카제 공베 나로리야 로두 타마데 느스라 아이유 섬베딘데 섬노 요시르바
0: 제제
1: 딘데 인데 섬데야 다켈라게 무투네 로두 타마세야디 예니 레지니미타 얀디 만난주 수고야 영이 뇌서 가르 용구 베테리아 세지스나로나 슈인
0: 더 로드 타마스디 디터바 죄엔 렘체베 로드기 튼제시 소디 두누탄 뭐 찬뇌말라 디시 로쿤타 차카제 카실레 주부시 디피 주지베 급수 아니 타마기 첩 컨테스트 지워레슈는 니구딘 찬뉴 지체바데니 아니 릉두 제디 부하르군네 페주시고리스
1: 노스 타딘데 인디 자마이노 록두기 타마디 마샤샤네레야 타마란다 타워 딜레네레 뇌즈 유브탄 딘데지리샤
0: 록두기 타마티엠비디 아니 뉴웨 릉신키 뇌교수 세브리 베네차샨 뉴웨 릉신키 도티 처봉기 로제탕 킹티기 릉신기 루부기 착튠바 디미 초테 릉신기 로제탕 옥청기 유베 네포시 튜이릉포 룩두 타마 비주 시바 세신 닝세 킵시 문지게 도된신 진지 긍스스라 소기 니리 첩침부 포베 니가야 제시르 주시 로투기 타마기 두모키 클론트네 데제 폴라웨 무뷰 카르체 만도 동무 유부타 로투 타마 비주 시베 급 주세지 토 조탄 듄네 데젠 롱치기 무뷰 칠동체기 더 규망도 조다 데데 로투 타마디 대작 타마타 진명바 로투 타마기 타마탄 자와 창마 대탄 뇌교 수습리 벤차샤는 뉴에른 신키 도티 처봉기 로체탕 초대른신기 로체탕 옥창의 내소포시 두유정부 로두 타마 비주 제바 자신 닝세 킵시 다지게 도도 진지 긍스 속이 니리 첩친 포베 니가 지시 조시 로두 타마기 도무기 클론트 제제 폴라웨 무뷰 카르체 만도 동시 로두 타마 비주 집에 급수 최세 지토 조탕 뒤네 제제 롱치기 무부 칠동체 더 규도 망도 주유스 테르딘 로두 타마기 대작 타마 당 진 민바 로두 타마야 타마 당 자와 창마 대당 뉴스 수유 로두 타마 비주 집에 디 니코기 미남리아 디웨경 뉴스구유 로두 타마 인틴투 나르신 타호기 쿠유나 우촉베 저두탕 니구딘 제젠롱치기 우제 칠부규베 타호미 타메 투루 디타 무바 나르신 디탕 뉴스 타그랑 수유스
1: 네세 딘데인데 좀 많이 있는 안한주 록도기 타마기 뉴스디네네 또 참에 제브신 토비아 딘데 시셔도 관라 샴리가 갤라게 무튜네 당난주 지조 털 슈네민도 미게르기 삼르나로기 남도 슈네민도 디테일이야 다 타마데야 짐베 문진딘데 다 촉셔 유딘데 요시 그발라 딘데 르즈만 다 딘데 칸데게데 유베 테일이야 베샤제 탄당네시 예니디 논주지 차고야 칸데지 임베 테일이야 또 뜨기 지셰 딘데 슈교로나 슈인
0: 나세 다 나주 나슈인 표미기 타마테야 망초니 자냠 되니 지외 수시다 주의적 평등스와 뉴슈 중도동의 제기 갱기 도대킬에기 표미기 타마 팅규티 다수탄 르규 사바실라 대캡체네 아니 제주 룩티지 워르발
1: 지지라
0: 안통어 토르 타마 텐 뉴균 르부 용로 옹부 용로
1: 괴용고리
0: 아니 표미기 뉴지 메균 티웨 지르 두고리
1: 지지라
0: 벤텐텐 누메 제젠 손데다 니게 제제 딜 폴라르 두고요리
1: 레스레스
0: 안돌랭 안주 포미니 디스 다 수수 돈다 안딜 당도디 차유사 안디 게야리 겨르주르바
1: 제제
0: 난기 소트 냠쇼키 다제 딜레 덴자기 기피기 뉴브딜레 시엔 주고르바
1: 제제
0: 론노 지투 응노문 추 중국 유스르바 니디 간주 지게 간네세 바제신 更年期 提前서 주고르바
1: 응
0: 좀투 타마티네 니에쇼야 수다 안디 디탄레 쇼르바 디타스다 쇼르츠드즈마 안난가즈 다스고르스다 인더 테오스르바
1: 무네제라 디제 인도츠마이네 갤라게 세브시라소난소다 지조기 초피나로 규베 페멘 징문에 차촌베 있는 페메 수시다 취야디 다수질이야 지야디나 닝가체 외내주시라 리섬기 페메기 데탄타 미럽지메 디탄디이나 저와 테가 유디츠마이네 페메 수시다 취베 긴게는 내신 망타지 중화타 딜르티든기 다 주무징문에 차샤비는 고관나로고 부대야 다 당통메 다나주 생기기나 좀 망부지 쉬고 있는 카셰토 나로리아 예무시 타마팀비 차라 돈제 부기비들 부기도 견제 민도 송예들 여르발 이내레 타나 준뉴스디네 카셰 남사미 돈랑세 조야다 양 카셰 치수 림게 뭐야디 제 신두 자마이네 양주 카셰 남사 게임 탁도 아무라게 다시 달라서 집에 긴게 디크레스 뉴스 남사 뭐면도 이내레 양 치수 주고 살론 집에 규림 나로리아 주고 레버디 민족이 보고 신다 단둘부 있는 중 카레스나 국베랑 시슈네미도 야면은 카레스나 데브드다 직부디 미세와 딘제기 내주 중요한데 총선에 딘제 단치스네 제샤비는 림키 다 연락하지 야무수주리야 라소기 딘제기 내주 용구이도 사바이나 페메식 문에 제샤비다 되야 링이 아무라지 치드메다 페메식 문에 제샤비는 타마디 제야디나 니바르도 난 투브난 거야기 딘제기 내주 지라 리샤슴기라
0: 제젤
1: 다 디자인 마세이는 양은 아주 두준기 초에나로리아 타마티아 디테일이야 양 삼단초 노주 칸제교레스 슈비나 조딩은 아주 이기 차례라서 나니 타당의 시 숨지 차례난게 디메이는 아주 이규르기 차례난게라서다 레가든 주이는 하장기 십사고 탄 투주링부 다 레가 망부지 차샤비나 그래서 기라시라 소니라서 임부타야면은 대박이 장절라서 나니 이미는 미 망부지 유세 쿠리오나로리아 샤르타쇼리아 다 루준링링기 레가디 차주야 된 저지 발라 이내는 안 아주 생리 심주기 레가 된데 이미는 아마 좀리기 레가 이 규르기 레가 라소 디메이는 땅 안 아주 단자외 레 망부지 진에 이미는 다 조디 레 같이 베리 좀 집에 규림 나로리아 소스주고 길로 직진 그 돈에 제고도 잡아이나 양미 카세기 공부 나로리아 타마디 팀비는 땅 안 아주 좀 지도이나 아마 내던 강로실이야 섬시 집에 규림 나로리아 로고 제도기 삼상기 딘데기 삼 다나니 동안 딘데기 뉴스 바이나 따디
0: 我们中文经济其他天里能够开始学习呢
1: Nice. 문제 디네레 투경기 초에나로리가 딘제게 섬식 제제는 타마디 최야시나 미는 노주시란 리샤 섬기지 동안라
0: 디자가 타마사디 유여 코르 시마리 타마제야 디니니 타마가 뉴슬레 유에 탑시 찍부들이
1: 게라다 통동안나 주 콘리아 슈베 따니 잠마세 타페메게 타마테는 다수 첨부리세야다 레젠게 듄이야 오주 슈베 칭놈 용에 타마디레 템비니 교 첨부라 요마레세야 디자 첨부 요레세야 딘제게 따와 피베 통도인 야미 가시게 카라세 사베질리아 타마스팅 비니 기부슈요지 따디노제 첨부 요마레라네 수수세미네레 휴시시지 중그리 칼라갸베 마세 심딜레 데베 용그리세야 딘제기 셰스 요르발 딘제 인두다 딘제그 노주 양 카바데유나
0: 칼라세 지 아니 포와 탄규메 구규 제교스 조타 차기 콜규야 제교스 조르바
1: 지지레
0: 흡디 타마틴의 뉴딩기 제교 망부시 동능치기 유베 아니 칼라세 지 타마틴 티구 사토나 구디 치기 유베도 티구 정신기 포웬년제 중랍 시월이
1: 노스
0: 아니 세리안 주가 포와당 규면난기 내리 망부시 중랍 시월이
1: 노스 딘데 신디 잠바 이능난 주시라 최차베지리아 세다 최야디는 기부 용주 파샤제 대외경다 세리 주야다 된주 토리아이는 가가 망다시 르발
0: 이제
1: 체제는 안한 주 포균 나자 이내래 망다지다 포야근 연구 동안로 미인은 양안한 주 타마 틴디 잠바 논주기 따와 그제 교레스나 타마 틴비는 당안한 주 미세릉부들의 용기 당에 워신베 보라지지 마마지 구라시 다때 메시지 취업을 때 돌레 공로 계주 학습을 때 낭다 민도 세딘데 순해딘데 동안라
0: 지질
1: 이제 인데 자마는 치릉부디 단 타마기 발이야 영이 원한 중문 지양다 근데 시고이나
0: 치릉부유 타마테인 니에 가세기 비키데 순이 망고 여르바
1: 지질
0: 디 카레뉴 제케링고 마르발
1: 지질
0: 수수 나와 급제 티부고 다지 브레스
1: 르발라
0: 안세리 당 튜베 방달을 시버 자세는 안 타마 팅케 니기 나네 미치 나자 디긴케 기람도 두어와
1: 지질
0: 안 타마 팅케 기 찬용 세제디 타마 마테니엘 로주에 통어요레스
1: 지질
0: 안 타마 팀베 누즈 통마 세브 테삼 메베 안 로카세 친사도 좀 마 카세 세브지 문투바
1: 레스레세 지질 니지 베샤제 있는 튼다 큰용이야 케브세아디는 체리 타 미튬 시르발
0: 지질
1: 만안 주 둠지릭 베토네 샤샤비는 다난 지게네 쉬는 통지 学习啊，经过了恰恰比那嘞，第一呢，前年电器定这个城市就有过不嘞，像俺那就所谓那老个白卡经验去开展呢，团圈用了个设备，学堂第一呢，没这不行不通，他天天给来在那老个书本，那对忙大谈，城市忙大第一呢，村里就空读书也不通，退出忙不那老个爬出去点钱不通，团员里啥最穷哎，定这个当然就心中个这不得不接，定这个伢经验对上把伊呢，天天给来在那老个书本，他妈天边秘密那着，下面呢。Subutoria Mumbe, Gaga Shunemu, Emena Mati, which had the one sum to name the Shirbala. Didn't you use a minor catchy sample in the detail and about to turn on Nangu is some key? That they think you to in the Gelage, Dangan to catch the central soya, Tamajuya detailia, that they chingu to do the Surana Shuin.
0: Matsuun is in a Tamasati, the attack Tamasati, Kunimabek, Gingi, Tamajas, the in Tipsi Bushimbe, Marejoa in Batasa Nele, Lenge Tame, Tama, Gunning you too. 제도베 민두 주인
1: 레슬레세 갤란토세나 주인 생남초 단주 티링기 초에 남로기리테 남구지 주변 남둔 차산 슈스미 팅팅리 젠키 십시 친구난케 로사남게라타 좀지 타이 규슈겐 저가이 땡게네 두도 동안 저리 젠센 많이 오네 아
2: 가져 가스가 좀세
3: 좀더 비우니 다 뜸바다
4: 이진이 마세요
5: 중국 귀진 유감네 탱구 벽에 때모 시로나
6: 기랑 쯔니 더리 신내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주 려워 지지 지지지
7: 디카르니
8: 헤니
7: 헤정 롱치 년치 예공 헤게 롱치 이 헤정 롱치 년치 예공 헤게 롱치 네 하나 깨상 미도리 전 워즈기니 헤정
8: 롱치 년치 예공 헤게 롱치 네 한다 계산 매도 리친 고주의
7: 계산

0: 杨金兰
1: ，no，
0: 当然是的，前天吃下边的老几个推荐那老人家，每三个推荐付钱，推荐为那老人家，决定做晋商是吧？
1: 是是。啊，
0: 第二个呢，随家去听到人家说到杨土，这里他特别过年，不住是
1: 用
0: 钱啊，他不住里家三些其他，提前也能听他给啊，新看的店不肯这是送国民堂，我能从菜堂点别听到他，跑样的听到肯这几国民天里家，老就南堂南新又是吧？
1: 堂上是。啊，
0: 当然呢是茶座五堂。提出他中南电别出境级别推荐的九级不堂，感觉俺的四别就年冬你需走出老天阳，老天上就前边那我就好大了呀！
1: 这不是啥意思？
0: 差不多一两个人随家去听到听见堂，给了听见了呀！过来看是修人的，但是别推荐哪里呀？既然啊，过来看有一人，提出穷有一人，各种样一堂前边那的穷有一人，他提堂推荐多，第几错我堂啊？中南骗我，感觉俺的错我热心一年有个。第二个呢，随今年人不成松出松，每次人不一松都松，是虚不能行。错话一呢，听着就麻烦了。
1: 他说啥事？可能给听见说的，我呢，他退休时啊，听那句，接着买吧，是吧？可能呀，连个年买买套呢，我难做，但是确实是这样。我难做，差着我给记录你到你手中的一年来，落去咱就点差松啊。但我难做，听到忙起哇，年前边呢去那么不是年巧，年当一年来，这不是新给的，看一随便呢，你们大把都是随给连连套给。退休一年时，从未跟着一年时，他那新娘小姐呢，不计给参弄一年时，空虚的、落脚的、身康肯起脱了呀。那我是当过的，我那做的是小白也难差别小三天的工作节，过我不过当年不年皮这些嘛，每年怕了呀。但是你们大把是吧了？
0: 是
1: 当的，下面呢大把这些家老幼别从哪去给了的嘞？一年天哪呢，点点一呢，我那做留言单语给马瑞生给。
0: 是的，今天给订这许多上班的人，你们几个错的，小个呢姐姐。马吉，在他们天堂也是祈求，我那时我那去额头用过这，虽然用过这，参着羊啊，让我明白啊，一切给那我听着一年用过这，但一年却不差十年米多，我才切记的呀，我那去你没看了呀，谈可在切吧是吧？过来可在卡不一年的，卡牌机落去，不过东港的总单的谈不大个，羊开进不脱呢，把那阿姆拉斯了对上吧，各都有彩的给几年多，虽为那我听着这穷有下是，第二个那去那。我给他们场面，我有静静去，云顶给那么
1: 些些
0: 想想想多了，两个人随过来开心，让中南的人心给给吧，去做七星，让地给的操心给别，那不听这解释啊？
1: 唐山是，当然错，听到听给一年是，没场面，流动七星要是啦，两个人错，我都开心要是，但一年来，我难错，不做给几，总当几个，两个人错，出给给，那我是前途不是啦，让三十几这都不要是，到达谈到电信别，到初级级别推进体力也吃下边。不过仓里呀，王伟推进去日是吧了？当然，我那做不住村，我那恰恰比那里叔叔里呀，王伟干净一点些，叔叔给搞不起啊个老大一点些。他那些叔叔他硬皮起啊个推进仓楼，冷水吃不当推送去。当然，我那做听到没什么事是吧了？杨姐，刚来客人客人，杨姐，罗姐推些个出去仓，新疆我那送给七星要是送给。
0: 他上学了，七三提零提的钱给当团体讲，咱们出送就给死。那是公司去扛单六几个六七个推的列队上班的人去前前堂爹身边拿落了呀，六着要求过去几个听到听见了呀，身边恰大看对不起，配对请不请了。
1: 他说：“
0: 俺们去车速堂新车啊，是我提醒俺去，但怕么要紧，肯定请我这下个车系的业绩，对自己头难去，可累了呀，贴不贴背俺了呀，前面就落去，说说容易了呀，担心身体艰难特别是我修行，当然去没买过几个不住所用设备，固定品没他们几个我能。”不能说说养家才能成为苦个急不得日夜修断了。
1: 是是是。
0: 现在我们去铺住厕所用钱别人不缺了呀，念头着心，养温气给人你，念头别是我听着急，因为你修行。
1: 当然是，等年三八前边年来，我那村民没认我是，穷对胳膊呀，一能几卡卡里呀，说说说说就嘛，钱不钱对干吧，肯定是吃着一能咱们东三鸡。真有一个是吧？他那些羊群就讲了呀，就嘛啊，他们吃皮呢，羊啊，他们肯定是吃着有那三节，天哪嘞，羊说说说说村里人的就牛一个是，但我那说群就讲了呀，吃虾皮呢，把那俺们那个说说年吃虾啊，听个给赶紧忙吃虾啊，羊们那可做俺做三些切通门都啊，三三给三路地给忙不起一个是，羊我那做群就讲了呀，看看了呀，没那么人的给不接，这俺他们吃说呢，你谈点能行给他们听这嘛些吧，说说不过讲不些，不过大年。 시체 보고처리야 응규 링스체 보고리야 잠스체 시가 잠병 안에 보고다 님보 살롱 요약이 김다 야고 신이스야기 멘데티제 댄댄유기시
0: 타장시 타급디디기 간조야 차샤비는 해미지직 로즈덴병 안에
1: 是吧
0: 나치부 차베시오 안나 피슴 처비 남부지다 나제 치지구 치베기 초와 팅제지리야 주기인스야기 삼로탄 취심 팅제지 마후지리야 유샤시 이네 투스니 다 추무신 교신 아 문체 다 차롱리야 지구 치심비 주구 충충 티는 타저 나스네 스고이가리야 차베 띵리야 겐지디 킬신 부추기 발라탄 암라야 교신 요리스동기 나는 수지가 니도 니 저초리 로이게 산데야 아 양지라타 나르 정인의 집에 같이 김다 생계 용리 가면지 需要지리는 긴장 안에 소소 정리리가 주어 숨지 다로나 쇼히 대초 당부티는 기랑히 지들이야 첸스 지들선 바 아 치 첸자나로니 치 지도 된베기 나바 아 차와 르지 로향 가르르지 유난 아 좋은 이 부분이 있는 치두기 기랑기 제나로기 파마니기 남바탕 야만의 가면승탄 야만의 롭스견초 딘제테리아 기랑기 파차 가르르지유나 다 디네 초 숨부디 계세 기랑탄의 부족이 파마지 차 심부이네 是吧 원체 정이기 저 능신기 파마 딘제지 결승해다 야만의 원체 기랑기 저 능신기 초와 딘제지 게야 결승해다
1: 제시 다 기랑기 딘제 손디 녜체비 능난스 창매 다지 치 소소하니 기랑게 된비 티워디 레모게비 다지 코스빈하니 수수수소 자네스피니 디그리스음기 간수비는 당한한 소지 아 카가리야마 섬시지 지기치 다지 샴게 투스나루야 만수 다팅기 리체난키 다지 낭퇴스마베 지시소 만한 소 다지 아 다팅기 리첸티니 정니기 치두기 첸차츠니 아니 이년마 수수기 제로 이년시 제미지체 이년시 당내 신기지 제 이년시 계속 창로리야 지다지 천차 용야다 이년마 수스타 수수 가버치야기 때문인부 이년시 루야 닝베 최년 다시들 나야 주기 대비 미겜스 차자시야기 룽친대가 통제지 센터 약속이
2: 조마 조마 조마지
3: 아 거짓수에
2: 다 겨우 졸업지 최배 치즈 겁은 중에 아니 두수 등급 말다 능이 공자대 겨우 탁충 시켜봐 줘 들이 땡땡 나 털고다
3: 어? 땡땡이요 말이 케이스 니의 돈도 잼지당 사업신 주 어시 장게 디싱급에 디그리싱급에 아니 디스네 디그리스게 아
2: 영아 영아 사고 되는데 세상하게 나 딱딱지 녀주 닝짐시라도
3: 지지
2: 어시 공다 총주 혼자대 러니 딩그리사 어 코도요리 야운도 징지다야 딩제주도 와
3: 네 민포주 지식해제
2: 제다 언니니 정제 겨우 겨우 치이치 아니 땜다가 조르바
3: 영아 영아 이내내 아무라게 나 정제 교수치 교수치스 겨우때 사빈시라 어떤 거지 아지 그런 게 딱 빠르시 잼 죽었을 제 대한 요 말을 송구리야
0: 광기디니 러숨주 광기 이어트기 치루시신 러첸 최비 치드티디 年纪的人七年级的人别给着学生个体的人老多可把米了落地去吞在阳明提腿了掏穷其他地址刚开始进特别几年俺去抓越菜的事俺就藏了偏群最前年纪七八堂三万年纪七八开始七七龙年大家主要来手臂推碎天灵得地了鬼丑吧擦着无喜神
3: 太阳，你别忘春节就要的过节就要面度，把那个口头俺说了难做云呐。
0: 怎么？
3: 那俺们了？
0: 没得我俩真没事啊。 让中间去擦呗。对的，当然你们换了呀。路桌的你不别的兼职啊，亲戚，俺的广大七不不多，第二个同啊，顶这姐姐用过嘛的。
3: 아무나
0: 어 아멘
3: 디랭한주 진제나가 뽀망구치게 어째체 사브키샤 아무나 창물로 님보셉셉 영원에 가보시라쇼 근데 도곤 정주나로 땜땜그리사 티나기 조이 루시에디스타니 다 신고이다 암라
0: 요요 아메디 신고유 다이니 잼스디 삼바 최유의 체월다 잼웨이시 롭조이 말레 체오시 아메 란잼 마지 싱메 이네 장기 카리조다 카리페베 임부디 아메 조월이야 장기 신로 첸데 승기 다디레 알레 이 카시스 치슈다
3: 응오레 시아나 기부치 에마춘 발라다 암라가 딱방아 주도치아 카레이나 마능원에 수수칸데 잼지 돈도 초부 총무님보 땜다같이 수수의 가부 예배 시에든지니 저망아 아마차수는 네 보고 딱바르 시사되었던 것매 네 콘수님보 잼이 기부시세대이
4: 치퇴기 조나니 Lakbe rik tuba ji shi, tibi ji tan, zi qie chun ju ji, alay bie guo ji, ti xin zi jie chung chung cangba ngan cu nubu dabu shi. Chum chung ki singku yu cae ne, tar su qi wi lu xie ningba cha xin yu la, kyang ding ki rie lip to ki long nian da yu ti ni, chong zi yung ki zho nang qi xi su kyu yu. Yin ni, ge ti du gi nga rang, pa ma ni ki lop su ti ni, qing ta xi le nguan zin qie xin. 任你腰子擦弄穷心让难扛下去错玩日故清不起个月退去你每对给秋木心就行各地对老爸阿列别过心得别泼木圈圈体人心擦弄穷心金仓心拉扑出去阿玛吉的球心坦得退了扑住错呀那名那错他别三金去这切忙不远了鬼日六年
3: 提醒路亚拉索瑞兹基南巴天宁按去其他个策划堂都不一呢配送错不起的恰月阿姆拉那啊这只要是没被新的这个只要是没被这只你对我总在吃你这个民族阿姐阿姐诺不
0: 我呀让给叔叔结婚呀的也结婚是吧切菜切俺让给咱们这些的送这全部也能俺让咱们这对人类给不是用个嘛呗嗯我在当然给这些切切你们俺是穷队俺们俩给送给给这些的记不记得想这些当然现在三十多岁可对对把拉达俺们俩给
5: 格军那不大，天下归不断做，我那切不赢了。俺呀，若我那不对不对，就你买下。大弟，作为吹了呀，不吹了呀，将被做我的，先吹的这下。去对了，陈叔去对。格梯队给，再么再弱一年时，要那谁再一年时，落着的，老年人不。 谈得来心难了呀，陈勇对出手做事情，我呢，推出天真出对，心里切，俺俩做岁岁怕买，岁岁月月，内部提个月菜皮姐姐，俺从庄南店边七对几摘下，俺俩吃下一年，俺俩七对哥哥三不能心给，加起加汤边，轻大几切土米土，一年来，不我江边做我的。
6: 君子切图不下，他谈的我吃下一呢，不过了呀，你们是切呀一年时，不过了呀，吃顿吃呀一年时，铁柱长么，怕做糖尿不使用不切解，我呢，我的你妈给怕么能行，切呀的这下。

0: 연신라.
1: 너.
0: 랑키 치트기 소알이야 호갸 호갸 로스웨라.
1: 로스 로스. 덴덴 쿠르 로스.
0: 다 콘키 안엔 스티 룽팅 데 카이티 규창엔 스티 킴다 망부치 타바 토이는 시에디게디 지코유 드 삼바 치트 난지 데 충두기 찰롱키 남부팅 제지 센 하미 첸유 샤지 삼산도다
1: 타샹. 다
0: 디츠네 이나는 스티 규응 치웨키 아 쉐시 아 지체 롱니 티시 수수다 제로 아 니보야 제미 제로 치비 초부칭칭 토즈이니 미딘토 차승에다
1: 타그장제 샹문에 땅아서 튜저디 치듀리아 지체자 체비나 그티듀 건방안서 다지나미나저기 록듀기 지체팅제 요마시 이내래가란 시스템나게 전화티나 베디 칸디브지 봐 아니 로신 트립다가 부고다 니보리아 지 탁종겨야 이내시 샤바오스 메베 파수디나 침마단 데로제 파수 유리지야 디능 신기 다지 디가레 지체 신다 통도 망부시라 여봐 어주겨야 라소바 당한소 로신 트립지 티즈 티게 나리 이내레 디리 잼지야 공기 롱체디가 통제 난기 다시 자가 수변 데메베 대반 수변
0: 딱스트리에
1: 다른 신 동남 시베 산데 샬로노 장다야기 지체 망부 드발 시즈 상매 아니 안소 록 망부지 잼제비 내레 지가야메 데브라치 데리아 르투야
0: 디기나 부치 이제 궁금인도스 라
1: 지지
0: 지지 오늘 부초 망부지게 돈도 충대지 체비는 스스 셈나로리아 담지 친지 지자제 라 아주 뭐 친부차스노 나보와 야롱제 땡그메 심지 지금에 진지 지금에 시시 등금에 이제 스스 셈나로리아 담지 친지 샤데닝기 김다 탄데 롱진 뒤니야 쇼현나데 오늘 친구스 소에 나로리아 주두선바 다스스기 차딩리아 지 겐지지 레고시
1: 근데
0: 심싱아 주 중투 파만남 수기 카드지지 탕 섬내지지 텐즈 추니 파민키 저와 탕 파민기 토치 당능신 김상 힌디브디게디 샤유브지 신이 초유샤시
1: 오늘은 샤당나 송원의 신진기 파메 데스디리아 데데드 신이 그티도기 파메 유체리아 지 다시 삼시지 체동에서 지르발 아니 팀산 차샤비네네 안한 추다지 보고리아 아지 럽존치아다 기부치아 아니 구지 록튠치 치아스 팅구 치그바 야 보고리아 지 쿰시 약부지 소경 체우다스 카다 치그바 다 안한 추도 삼던데 오늘 시비 능 안한 추 녀마 수수 감매변 다디 미디 차요마시 동원 토리아 안한 추 몽외 진진기 초에나기 긴지스야디 근데 임지 시도 토요지라 원소 파만남부츠 갈렐리아 만은스 삼시 토부팅지지 초르토기 승기
0: 타장시 응은스 단난스은 베지리양한 송알신 심체경구시 알신 콘조랑그시 알신 양참참 응규신부티이니 세베 퇴지요시 당한수 충투 삼수 제베기 나로기다 갸지갸 담비 김다지 규름메디선바 태양 원은스 스스 토공시디선바 대야 슈야지리기는 키시 삼수기 他们听着记得啊 Q没比那里 既然他们也全部的Q内存图满是 抗议是不是呢擦弄死亚的 听您我们的呢 按说这个得不跟踪 Gyeonmaebe, Jimmeonmaebe, Pilsum Chokbe, Tingzhe Jiriya, Ngunzin Manambar, Tingyina, Samsi Tuba, Suigum Tuba, Jinzhe Chi Tupin Jiriya, Ngunzin Nangudun.
1: Tangzhang, Tanganan Chu Timuehina, Palamla Lengyegi, Dakaleliya, Samsi Chi Tupu Yomashi, Kanyi Suibina, Gatidu Nganan Chu Chakbe Toliya, Choye Nunshu Di Bedi Kye Yomashi, Tanganan Tingsan Chashabina, Nganan Chu Bugui Pamacha, Ani Ganliya, Genbu Yoshi, Woliya, Bugui Yoshi, Sineje, Ani Choye Nangi Gadu Disutan, Ginzhe Tisu Ha 고용고시 당난수 사무스단인데 녀마기 다치 집단기 파무지게 아니 코난수 뉴슈 도슈 예세지 뇌난제 난난소 지 치치다민비 치듀기 저와디 난난소 제동아 시장 다 티링 난난치 정이기 치듀리아 지 천자 치인 치인 고급 삼부티단 뒌제 구미행게리아 수야지라 난난치 치 조나딘비 치 차나딘비 치듀티 진야시나부이나 티 키랑기 메즈치리아 지 다시 심소시 토부여시 당난소 수수이니 마기 춘추급기 지조이니시 주와 잼스로 당는 신기 르지기 年是 Kechimbachi resumki, chiza kule kabe kabriya, yang chuki denbe, kechima denya, yang anan zu chensu chigi, susu semdele, lechishira chi chur resumki.
0: Tasha, dine in the onan zu, the susu jinizi, talina ro shuhi, samsam onan zu, the susu gi, jig lung denbe, jirya, yang susu ya kanga chirin de che.
1: Rishi,
0: tangi, lung denso, dinjegi, sim kamzi, yungu yuji, yang samsamji, nye tu leb tang, lega in the nandi samsam chini, machu samba yang. 南京农村的不是完了，并且是南国的民族，不住错呀的，且谈天边，把那阿姆拉吉约不离，我能说天外的，我们进京的，你们是谁的呢？体外讲的，开讲七五级是多少了？不住错呀，国家的呢，啊，提个参观，是没人办，换做呀，国家的呢，去南阳不住的呀，走啊这童年堂，唐林。
1: 去通年去把他们拉这些，接着呢，我们去他七度的四岁级，如果前边那不提了呀，就没办法，拖着听这些南国民族，抗议区别呢，俺就穷的可给，这个热瓦汤，三楼动作很密集些，俺就人心差拢穷些，俺就特别定了呀，坚持学习，什么些的呢，忙着做些，接着呀，不住汤，念都念心难心，心里的呀，不接，出外热头不赢呢，俺呢，这是真的，他们去，印象最深刻。 他当俺那去，就跟个草原那里呀，去，平村里呀，啊，乡里里呀，三七七头呀，人得啥米下，米得啥人得呀，是吧？听这几个托呢，俺那出去，啊，叔叔给爸妈那边听个，是吧？那不出去，那不拉莫拉听个个，旁边那个，但是来老婆明白错了呀，三七七，他都给那捕捉错了呀，恰恰比那里考验给那边托呢，工作里呀，你们是不是，是吧？当俺那去，你妈俺那错，但是旁边，当不是拉起个的是呀的，引起民间叔叔错。 草原那里呀，加班前能新培训单个要嘛是，呀，体外讲的呢，让人看下给部队留下下一切要嘛是，看到了两个人说，你们是不是约了？让捉拿他，这个水月边，巴拉的呢，俺们就试试说说，追去，带他们送矿追去，再过月是，现在俺们就是属于那苦大把大给草花田里呀，即阳台边稻花机子，他都不住到你们是也不去，苦大把大前边亲戚，给他。
0: 不过闽南的，他们也许的是生计。他认识今年都女子出落地，六七张级做差事。俺去落地里呀，前面的皮呢，俺去不用冷皮吃的呀，俺那做苍马呀，苍龙穷有些。俺去前腿里呀，前面是的对什么？俺做呀，出鸡汤都需要听这几年特别有些。但是别推最哪里呀？既然过来看有些，吃完穷有些，甚至穷有些，变做苍马开点七天月不下单时，忙别推最哪里呢？心策勇敢谈。
1: 说是人意，唐林忙咱们去投票，如果你们的修行，这是当我们中南电别提起些，听那曲子的下这段，当我们去记，人意给去对了呀，记陈家集团，让我们去你妈给这不提了呀，杨家去也注意，啊你，我们去一年嘞，差落下的，工资下的，一年开了一年了呀，写到投诉了，呀，你妈给，咱们人不听这，这些人不听这，呀，人不赢不了，别说人心电别，洛阳给，什么提个参谋老给呢，他去推着几个。 那选几个蓝色体，这对前途人啦，俺俩去体外讲，我呢，在我啥地，去年开了一面了呀，即快到三不起，穷有些气。
0: 他真是，我前一段俺做不着人。

0: 야 가나 유베 삼바티 무티 균경제 아니 심체 뉴스다 파규야 망치요 약조유
1: 타잔 달리 생기 주도 넘버 헨게리가 세닝바 지즈발 승님 티레경 자당 첸스야지 표디 친부초 그냥 지당타 르진기 파마 창마야 표규인라 마오발 무티 쇼교로나 기난수 고리 카소세 쇼인
0: 타잔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주 꾸닥다시
1: 까망에 생규루
2: 생겨남서 공감사 샴르디 안에 까망에 생규 년전쇼키 니트 장정기 미치타 침카 침지 소소제 참부시 냠제토 레슈토베 미소키 녜즈겐더 펄돔 덥데르 동규거키 다도 잡네 레슈토베 미소키 녜즈겐더 펄돔 체콘하 차도 냥아기타 소주기진 소키리지를 신해 동지시베 님티라는 십제 치바타 님숨 능친토 펄돔 치바마세 내튼 춘다 쥐베 튀츠 님숨 쥐 능친토 최진 토바 체규임지 니외련하 님지 총결 시튼 십슈디네키 십슈죽다 살도 체규바타 차도니 시추 적재타 도시 랭갸부 소첸해 망편타 키레르 셰프슈 주베 시추 적재딩 섭톱교 르괴디다 협제 나지 총결키 총결탕 총습기 총미 고대면 주겐 송시추 균퇴 레소다디 상총 최딩 칸타 총세면 칸키 지단키 고대면 주르 메진 주미 괴부 서유베테 딜리신토 총결티 용키 총결탕 총습기 고대면 칸리 용켄 메팅 치니 섭게타 청총지 듄 시바타 면주 조천 고르치 셰동초기 니 서구타 청총니 시신 협제 你退省之总体盲片面具切过表他面退明年盲错以云图通老为捏他将内所以面具归或者行天路基地不想做学别面具明年七年面具写不出中年亚其盲错了偏不住学别年前能力总体捏嘴别上体所谓过去着这切过表他切过头捏嘴别上回着这趟别贴大楼所切不具连随三都切不起了你切图不他对他空别用具归地切不贴学别 캐서 남시 前边问把七本新南，今的储备册送内安宁牌，江西塘湖南贵州界行前期萨斯卡起了长签破局一杯，这一女士头谈不谈，人穷天空不已，解析切不局，狂塞行前期萨斯卡写了，色系女士用年纪而定，定得册送你，结合色系女士人心年的大学者。 캐서
3: 从这当中去接触起，查到色通去日久短，他这与色通就像切断天线切不去，也是你堂成穷松才是略明白，查到色通进来点价也不值。开始新列堂从西部超多位批人来问不信他，改用给滚出毛通球其他成球西对信他批人听，也是西区来给学者。明儿孙六堂后边超多信不他，黄淮初局去团魁所玩，超多菜脱血退缩裂片。
2: 你退三年卡起对抗激素猛威体吸取母体立即切血不塌，对抗激素猛威体对抗牛肉绝不配，得亏宁不绝贵塌，老给直角切不算塌，别去切切过马塞，干脆煎绝贵塌，切别对抗拐断切吧，对抗激素猛威别去切切血不塌。开始中国手举塌牛肉片早期用炸切不行呢，记得我把中国手举来这一期，他给断长天，加上。

0: lo namling ge langkhor da gyo sibe le chendi na le na ngana chhe langkhor da gyo tha langkhor nyam su the le ya lo mang cha le na nge tha nyam nyum phi sum chok be gen thu den la din shu che je leng ge cho yi na kho de sin sin la wei ge che tho ne the gor ki si je kha yi na si ri na gu yu che jang ke si khra le ya langkhor da gyo go le ge la khon tha bi ri nam gu go bi na ngan chhe le chen the don che be gyu ri na le na le chen ki the ji kha bang chang le go ge gu ji chu ge sum a ni chu chu tha le wo ge gu ji chu ge jing a dun dun gu ni kheng rong gu ji ma chu li chen na li na shu neng ge ge shu yin le ti ming ki qiu yin ge tie dong kan zang yu wei shi dong xi wei na le ki ran ki tong ne kai yi ne qiu zhi yi nan bei tuo ne gu na ne zhi yu le ti tuan yi ne nam ling ge ne gong jia na ruo
1: pen xiong mi ma gun jie long zhi li gu pe jie long zhi qie le zhen wei shi
2: 谈的你恰列了配别推最一遍熊兰婆浪过哈江马不约时且咱看了我听见你藏到马军班浪过铁色大南肉呢其实浪过苍气不约不离呢恩就是一辈古肉呢也有天别国内浪过大南不离呢俺是从一笔铁位金南特行的点赞一眼里浪过大南不离呢俺是他妈不记错铁位落地盘地容易时
0: lo namling ge langkhor da gyo sibe le chendi nang na chu ri smi ma ki shog be chu chu gu tan gam nge tho le char jin the dong shu gu yu ta ti ning ki chi chu chu chu dun tan gam nge tho le gyar dong ta tang nang xin yi ne sa pu bi ning ki shog be chu chu gu tan gam nge tho ta chi chu chu chu dun tan gam nge tho le ya gyar dong shu gu yu be leng ge chu tho na yu shu le chen nang na chu ting di le chen ki nang tuen we go zu ge yin le
3: Tujuh ngancu langkor tongani dona sila zirong langkor tak yonggi sija yapu makena kirang kalua cendin sila zirong nam.
4: Tujuh ngancu langkor la jide yapu tumnaya langkor ki gyonjarini rengi ki simu tumna kirang cedang dienbe kalua si kalayin.
3: Langkor tak yonggi zena pita.
4: Dine wangcha dienbe dinshu gongjun ju kirang ki gyundien rengi ki langkor la tak yong cedang ne langkor ki lula la gyonshurwa jyotap kintubla.
3: Dine, kirangki langkor ki nungtan loa la chunjung chitane, kolor shibshi chitanso, langkor tunggapki gyunshi te kendo kandik yongtub.
4: Tata, kirangki senshinpe lichen dini.
3: Dimdru tete lichen ki nangse lichen, langkor takyong shibtingi.
4: Lengye, lichen naan shukyuro gasushu.
0: lo namling ge ngana chole chen ki nang thyong we go zu yin la thang do gen thu den la ne ngal gyu sin thu zu gu khom che na je ngan zu lang khor ta gyu li chen na li ya pe na ba thu je na su yin la lo ki lang kham san shog de le la
5: pa kham san shog de le
0: lo ki la thrin ge li chen na li na ngana zu lang khor ta gyu the gi chi ri na ya gi si je kha ri chi ri na yin la ki la
5: ta ri di yin la ki lang zu khon de ya ta dan de ta gyu che dang dan de 레진 지단 투즈 쇼랄 오르바 디나 로그 탄다나 조 다 치팅 쇼베 엔겨 갸촌 갸팅 샤징 레슬레 콩 레진 나 로랑 조 탄다 어 직 다견 시단 창물로 계시링 치즈 어 락과도 말아리 치툼리 타와도 티툼 디게 차상로 나 로그 자라 망차 계체쇼 디게 안조 탄다 두스 디체리 어 마지 어 쉬우랄 오르바
0: 那就在嗯，去加拉开车接的，那我的个去嗯，他的养家子嘛，关键是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 我们的人在哪里啊？给那个学员能当个那做空气，西西卡设计，南桥的个你，桥东大闸街，我那做家政，收银送这玩意了。
5: 好了，
0: 老
5: 多谢谢，给那给那给我那做那车子，空气西西卡里啊，
0: 给这老人家种，给是了去，肉是拿到那收银了给了。
5: 那是，老多谢，老给那可做了拿了。那是，当东妈的，嗯，地里小了那是，但吹过我们那么过去吃茶街。 아직 기회네 답대오 맵체. 광동은 아주 기회가 정말로 춘추인데스래.
0: 어어.
5: 아니 쇼지 카세브르 총소는 야구 총소는 직다 간다로래. 디스틱스 파생교. 살아 답대한데. 양결기제 두세는 카세브르 또.
0: 로즈발기라. 네.
5: 나 스타트한테 두스테도 나올마 아직 자라 두스룹두잖아. 따디치 자라디 과유미다. 근데 직 카세우스 융금도 와.
0: 나도
5: 말아 말아려나. 다 말아시야 가르르시나 삼. 근데 이 디슝고라. 너
0: 다른 데서.
5: 세상 쇼원에 따지 나나주 대도 제외 값수. 능가네네레치 자라디. 그게 가이미. 사제 과유미. 어두스 마카세우스 로빈.
0: 어 레슬레세. 나
5: 콜리아 지금 몇 만다 메스르치.
0: 야
5: 어디 레베스 쳇세.
0: 로스킬라토 칠.
5: 세. 안테리 나주 당동마다 계시쇼지.
0: 근데
5: 조건 나로네 계시쇼 디르샤 말아 먼저 말아 러는데 단다 너는 나로링교 단다 디리 아 계시쇼는 파동지
0: 러 저발
5: 어디 계시쇼 지리 만나서다 닥경 세면 디르발
0: 아
5: 계시쇼는 바오양
0: 어 저발
5: 그 바오양 센다 주는 제아다 디게지 어 콘랑 나주 단다 어 코 카레디게 류신 제아 어디 나로로 제시쇼 슈브릴
0: 러 제지 아
5: 트리 현지 투주 배제제 연결직 수조치
0: 로 개전다 자제르반기라 로 리스트 토치
5: 나나조 디나로리아 단다 따투스치오리 말라리아 단다 나조 다견시다네 카숨치오리 말라다 견시다나 로로 단다 체와다 딩 총은 소두스 카숨리아 지세오리 따 디리샤나 나조다 배찬 투고 사바뉴에나 나조 따치 다견시다네 공을 배찬 나가도 제던던 기동 부르리아 다경시 다경신다 디라 주족이신 바오양 주님 제아디는 아나스디 총에 나올러지샤 니코 다 메리게면서 로야야야야리면 아니 딩제 안티네야 체스 주도 다경시 단디 또 디나로는 아나죠 총에 디는 주님다 단디 주님 장세시야 지요 류신시 사셔 어디 제아지르샤 계셔주지 드네 야슬리 장나스다 배장 공네 티니 잠리면 아니 춘음제 아니 춘음 장세시야지
0: 런스
5: 안티네양은 저의 단다 말하기 카레주요 공지류신시스
0: 러시바기라
5: 디네 딕좀 나로리야 단다 갸게슈는 자르상 네이세랄 디나 로리야지 카레주 어디게 직제하르샬
0: 너 리스
5: 질리랑 티니제레나
0: 러
5: 아니 질리 티시다 티투버루 림나 디안 채나로 주이 당경제단 채하지나로 디나 로는 거나 저 가르쳐드렸으나 딱고 인지 장무선 얘기 추제 아니 디나로네 단다 매자스 개개나 쉬우나 호화세시
0: 매바니치
5: 이게 막 꼬지 딱구도 이니 제고도 제음도 다 제 고백 예범에도 인지 따 따야 디 계신 분들이셔
0: 로 십시체 알바
5: 안 락바도 안주 추디 다 지 추지 말은 제 말에서 다 야면은 공가진의 드리사시메베
0: 같이
5: 논조 따와지리
0: 아 레슨
5: 나는 추디 공가자 메인바 먼저 야가래 다 코 출레 차바자 코는 장교고
0: 아 레슨
5: 대외장 다는 저 라다한테 숙침부 줘야 랑가이나 추디 인짐지 야고 추이는 내가 그 말아 차오마차야다 추야 아직 코에제 먼저 좀도 인제
0: 친구들이 아 레슨 어디 안
5: 개침부지리 너
0: 추지 안 된가 나 좀 넘도 이게 요한다 이제 개 멤버 와라
5: 개 요마래
0: 나도
5: 추디 조금 차도는 제는 야월에
0: 코얀
5: 베디스다얀 카치게 다 추디 추시다가 제 추실로 맵제
0: 어 저도 와라
5: 베단된 다르스라
0: 다얀
5: 되는 주지리 나주 코 디리 나주다 아라다 차리 코 누비 주리
0: 로
5: 누비디 냠주리
0: 아 레레세
5: 베주단단단단 누비 교리 교리 정문 마자다얀 지 캬과다 근데 사정문은 진짜 다치 침나 코 캬과디야다 진짜 누비 교주리
0: 나 레세기
5: 어 진짜 세샤 진짜 나주 콘도 레진나 로리아 다티 슈리 피다 게라디
0: 고
5: 게라지 다 자 게라 게게나 슈임나 카세르 슈임나 정스 피다이스 디네 파딘지 피다이 야소지 피다이 어둑스리 다 디는 나죠 티게 멘제 콘리아 제토미 야오도 다고 야 인지미 제우서 말에 다티 세글리아다 디 코 체제란디
0: 질리
5: 티게리
0: 리슬레스
5: 다네 기타이나 기타서 다 고악 디스리
0: 피다이스
5: 어 이게 시디 나 디치로다 나로스 양야 제우리 파딘지스 다 로사니지오리 로야 삭트롭지니 스마자 디게라다 디네가 나죠 야소 지슈임나 갸게슈임나 디네가 나죠 모데나 로리아 칼롱 정무 자니 gera chori.
0: Oh, lese.
5: Da di junju ne ko cheje ran de dan de chili chi ge er sha. Chi ge kon li a chi ji na ma che da de tap de we re.
0: Ah, le le se ki la lo.
5: Da yan di ji o de re che mo so sam du ri che ta chi me na da dan do khlung chang mo sa ya so ji pi dai di na ke yo ma re. Gyon ke ke chi ma
0: le. Le se.
5: Da chi ne le. Da na zo lo sa ya di tak pa ti che me na mo ri ji da nyu du ji lam da de kyo ku chi me na ku di chi ne. Lo zo ru. Logan, some chiduri.
0: Listen.
5: Tan also dear to a mojek, and this era medi, dimping.
0: Lol.
5: And the Mongoji now a chairman, Mordansina, dimping the Nongdamin, and Mordsatan law dambis.
0: Oh, just one.
5: The Tinjamari.
0: Unless
5: dimming on to tend the Tindis. Law baya the Kukzam Chipejo dancing.
0: Listen.
5: Mordan to this and law the Canadian Gorsina, and the Mordsusu to Malagania than the. Kartu luya dirsha. Chu de chanjyo si.
2: ཁྱི ཕྱད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3: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6: Nambaba.
7: Oh, Nag Ama.
6: Tanam si Torochin, Zazin Tezo, Mossi Chayungi.
7: Risha, Risha.
6: Nambaba Nini, Zilina, Chamchanji, Jamisha Bruji, Tokatuge.
7: Oh, Dagdari. Sholing ye, Motanum Jelu.
6: Motatangu Mari, Yokta Tarori. Things are Motaman Begala, Shasaka was do. Teminum Tralari. You sure?
7: 提勒南巴巴美尼吉吉郎国爹姐着切子那个阿姆让个谢呀呢永存多啊嗯米仓美结婚女子大是吧吉吉郎国那了忙是爹比呢生人爹养是是恰蒙的生病是吧马塞库玉巴索苏亚牛西拉住是吧是吧那个阿姆嗯
6: 唱不谢呢我也没得你是他对面的要不可见大姐呢阿蒙你继续让我爹姐着着着继续让我爹姐着阿里古阿南爸爸呀南阿妈你赶紧全部的进去好好哦爹你是你是没打着打着打着
8: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做千不明为切场面几过了盲掌熊的也不远

0: Zastan Dienbe Zinkan Chokbaling Gyokun Kamsan Tadakina Zui Sen Xinbe Li Cendi Na Penjo Lung Chin Nian Chin Liu Kong Pyoge Lung Chin Ki Sabho Ri Riz Mi Man Ki Shogwe Chu Zui Gu Tan Ga Meng E To La Char Jian Tie Tong Shugu Yu Be Jim Jui Tie Zhi Xibe Nang Si Li Cend Lang Khor Da Gyong Xiu Di Ri Nga Tien Di Li Cend Zo Gyong Ba Dun Zi Lam Yin La Namlinge ngan zu lang khor da gyu si ve le chen na le lang khor da gyu ta lang khor nyam su the le lo mang cha le nan khen ta nyam nyong phi sum chok be gen thu den la din chu che je le ge cho ya yin na kho de xin xin la we ge che tho ne the gor ki si ji kai na si ji shu yu che za ke si kra le ya lang khor da gyu go le ge la khon ta be ri nang gu go bi na ngan chu le chen the dong chi ve gyu ri na le li chen ki the ji kha mang chang le go ge gu ji chu ge sum nga ni chu chu ta le go ge gu ji chu ge ji 啊,頓頓古尼肯中局節,我們這裡才拿了修能局的修音了,我們呢去爬起寫吧幾推南天尼,到這些拉子,提名可以扣印可以提動看藏語位是,多麼寫為拿了,可以同內那麼呢,徹底跟那邊拖內古南的主語了,提團那麼呢給呢關加拿了。 Lo gila nga na zu mu tui ne tanda kyu indi gui to gi cha to ji gi cha wa le ya jan le si na ro na shu yin la.
1: La zi yin la.
0: Lo gila tanda kurang ge su ya che bi na da lang kho ta ya nyu nyu yin si.
1: Oh.
0: Ani che zan di zhe yun dui chan pa ngan zu lang kho na lo le ya ge di yo mar be le xie gui chu chi yor ba la.
1: Oh.
0: Oh di yu rung lu xia bi na ani si ne ji jie gu yu na si. O di zhe ki cha wa shi du gui ni gila.
1: Yes.
0: Lo.
1: Nga na xie gui chu de ka nyi yor yin.
0: Ya
1: ge ji da gong ge ji xi. Ya ge di na nga zu ta gong ge paru jab na kya kwa ti tu ri. Ta gong ge di na nga zu tanda di si le ho ga ang zhang sum ju, le ho ang zhang sum song, le ho ang zhang sip ju so du si yo ri. Ta chum zhe to mang cha si le ho ga ang zhang sum ju di ri. Ta nga zu ya ge tu zhe na tanda ya ge di lu ri.
0: Ya gong
1: le chung yo ri.
0: No, le se.
1: Che zang ya ge di lu je ta pe cha na 공개는 샤브는 양 캬과티 두.
0: 아, 레레로.
1: 신 단대 야게들 로체 규릉부 가주 샤브는 딱고 남시 정보만 잡아 주고 기계 정말에. 거의 아직 근데로 우리 되절이샤 제거서
0: 근데 요 말에. 아, 이게 제거에
1: 매 방자. 또 쇼데 예군기.
0: 남두기.
1: 남두기 캬과티 아닌 거 요래면 수 경기 기계 정말에.
0: 어, 레슬레세.
1: 계시다 하나 주지 캬과티보다 근데 내야. 아, 마고 먹어체 연님만은 아주 디시리. 디나로리아. 차바르칸 루르
0: 아 레레
1: 차디 캬과 슈두
0: 슈리아르바
1: 어 차바르칸 루르나 안지다네 추주니스네 그 캬과데 슈디리
0: 아 레레스레세 로기란 토치 아니 티총게 기랑아 티 초아슈베네 나조 어 답벤차산 탄들레 총기 파페베 티밍게 야 사제 창아 치웨 제 산엔지 요마라 벤차산 탄은 나 주나 추스란 제 다제 야스보 레즈 토윤 교딩 제리아 창아 치우유 뒤선바 아니 추디 인제 시야 지하게 투주단 제리아 다그랑기 간주 남드라리아 지구유나야 티둔기 이제 시야 교와당구유나기라
1: 당나주 딜샬 배차랑리 넉주 사토아 사탕은 이게
0: 레네레
1: 당나주 디치리 삼참 야가네 그냥 감차단 제 캬과티리
0: 오 임발기라
1: 라과동 나주 다치 레고다 인들로마레
0: 파레
1: 다치 넉주다 인들리나
0: 지지
1: 나주 인짐지 공개들로는 템쇼르샤 캬과 마티아티
0: 로로
1: 티견 키키 정말 야가레 견식나리
0: 아 레레
1: 그 가레스는 캬과 마티아 들어
0: 또
1: 배차나 돌랑가 직타른 버스나리 심차 감차다 되잖아 정무선 잘 레고 저제 배차나 참 주제 전화공은 다 좋은 거 이제 리바 차셔나 캬과 대야 땡게리 아
0: 레레
1: 티선장 나주 디르샤 저제 레고가 앙잔디 숨주버로 들론 아니 캬과 마티아시 디안 야가 경기 말이 어디 땜쇼 지르샤 다 나즈 레세 능고이네 야가이나 언제 야가도 양로 공개네 공개들로
0: 다 알아 아 근데 야와 카셉 치제 루야 드발샤 다 기세 사지자 창알 치오에 이제 산에 디텔이 임디 나나즈 레고 오기 숨죠
1: 젤 캬과 마티아
0: 마티아 어디 루비네 자 참여 버망게
1: 젤 당주 디 카셉 주리 추 디 기담 가데 야 단다 디스 텐다제 레고제 숨주 진교처리
0: 아 레레
1: 야 콘렉 체어리
0: 거의 출롱뇌 간다라리아 두스 카셉치 꾸이샤유
1: 브라
0: 응 아주 당부치 두점발 카셉치 통구르만
1: 젤
0: 롱롱
1: 다나나주 게이라 체어리 방동스 체어리
0: 어 저발
1: 어 야게디니 디요마리
0: Law listen.
1: 원래 계시도.
0: Law 길한테잖아. 아 못형은 나주 고주로 나를 길한테.
1: 네. 드네 디디샬 나주 다 추고 닦은 제메 값수. 계시셔 증은 나주 단다. 류신치스리 디신경은 나주 단다. 정시 비다이. 정시 렌티오 투수 작다다. 아니 고기라 어디게 주시면
0: 라리스기라
1: 디자 많이 방나 저 다양 디지털 개체쇼지 컨슈리 초원나 로던데 딱게 제베 급수는 저 다 튜눔디야 개체쇼지르샤
0: 아 리스기라
1: 튜눔디나 다 모터랑 단데 디셔는 저 지주게 쉬는 저자 하우스 집뒤 안기 배전 시우치로네 뒤인데네 요리 양티네 어 고유디 레데요리
0: 아 레로
1: 어디에 대제야 트눔 가르로도 어디한 체다 데모스쿠도
0: 어 일로
1: 너 트눔디 딘데시디샤 트눔디 단다 망차치 배샤샤는 거 나조다 머지실 차샤면은 당동매 단다 그래 제실로게디 레오 앙다니 슈르샬
0: 어 레스레세기라
1: 아 단당은 주 디네 지단에 질리티 정어 신 사서는 한틱스 카르당도 다다 하나 주 딘데 딘디셔리 어 레고 W 주주체 레고 W 니슈 레고 뉴응디 디르샤 레고디 단다 하나 주 컨슈브데 시고 추디다
0: 레세
1: 그 레고 안잔 디르샤
0: 아 레로로
1: 지 캬과마티야 쇼마레 사찬살량 하나 주 트눔 캬과티야 요리
0: 어 저반기라
1: 트눔 캬과마티야 디르샤 디네 디나로레야 단다 디슈도 어 나 W 숨주시 Tene dirisha, chu W, shibchu, sumchu, o duksdur. Tene gyablog di dirisha, nishu sumchu, shibchu sayati, kalu rishal.
0: A, le, lo, lo, le, se.
1: Tene lasho di tandaganzu, juru diri.
0: No.
1: Juru di mangchas tanda diri. Lo da, num, nyamdi shingyog.
0: A, le, lo, lo, le, se. Juru dirbal.
1: Rela. Chunum nalwa ne tanda mangchachi, num naag tanda di modrina. Le, o, angra nishu se. Tene nga W, sumchu di. 어디니 배치다 망쇼 치르샤
0: 아 네네
1: 다 당동마디 단다곤 쇼야디 배치하는 모티실 차자면 레고가 디르샤 레고 W 니슈티 로세스 토메나 다 소제 단다 단다곤조 디슈레 아 모티르제야 단다 다경 로티르리
0: 아 네네
1: 바양 수차스 모르사발 제르리요레 디나로 카세브티요레 디네 칠리 지단의 정 지정은 질리 차수나 레고 W 니슈로야디 마 W 숨주 틱스 카르타무리
0: 아 네레세
1: 베 다가란루디야 마데 연코 틱스 다가란루 투고 말라나로디 자다디게 틱스 다르제 안조다 틱스 군이 버룰이야 단다 갸처릭 신어랄
0: 아 네레세
1: 티치게 연릭스 카르타무리
0: 아 네로
1: 카디 카레핀 토르스나 모츠치 잠세티야다 엔델레야 시스카토리 단도 다가란 라부 다가란 슬루제 데미나 게차바치리라 말라나로리아지 잠세디 슉챔부티 루르 카르다운데 디네 야 렉시아 베샤이나 질레란티 니슈네 숨주버르리네 야코 다교제다나로 티우리 십주
0: 카르디스타운
1: 데 카지 디스도 소다라네 베샤샤나 니슈틀로시스 레고 W 니슈티 안베 공리도 알야 티니슈츠리네레 타그란자루디고 디안노 주지리 다교제다노 주지리 틱츠 카르다운데 나 먼저 망차지 뒤들이 주네 정에 보루래 야 질리 디슬레서나 아니 글레글리 카르 카르든 그리
0: 나 레슬레세
1: 다 망차지 배차샤나 질리 지단에 뒤 십주네 죽주 보루리나 지단에 망차시나 단주 W 숨주도 배주든 그리
0: 나 레레세
1: 그 뒤리 칼은염 쇼지리
0: 아
1: 가운 멤버가네 라운 멤버시
0: 로로 레세
1: 다 칼레디 케 가르레스나 안어서 디르샤 공그다 남시 장모이나 로바 되잖아. 말하나 로려 쿠르쿠치야지 말해. 어디 라디 쿠르쿠치 대어리.
0: 레세.
1: 나 먼저 카르디네야. 쿠르쿠카가.
0: 체카가요 봐.
1: 아,
0: 레세노.
1: 아, 그 단다 말하라는 데제 배샤스나 카시 있는 거 나도 단다 디리. 개개 쉬는 지요 빵스리. 나는 저 춘음디 간에 아침 야 마사요. 야 야짐니스 거 말해.
0: 어, 저 말해.
1: 짐니디 카지리아디 말아 카지리아단다. 니가요리. 단다 먼저 춘음 자워스 카르스단다 로니딘데는 니제가리
0: 아 네레세로
1: 라데네 지리 라데 카셰얀 탄데 딘데리 다 갸게란쇼노 카오콩레시라
0: 근데
1: 젠두치아다 근데 인지 다 배잖아 겨포타야다 인제이나 야니요리
0: 아 네레세레세
1: 데 말라랄디 데제 디체셔요
0: 노 레세기라 양타뱅은 저 트윈음기 지단자디인바 차샤위네 기라다 기라게 탄도 콩레야 슌교기 앙자 마고지 타등아 칸가르 바기라 어디 슌교기네 나조 고수드네 치제 양랑 코고주 제베 규림 나로리아 림신 림신 치제 코야 칼루다라 루디야 님제 치알이야 림신 림신 양 토르다 우유 바발기라 로로 레스 레스
1: Tene dir shalang na zu tanda lo da num ding gyo tene yinji minji ya korek tanda ceshi nan shi lu ne yaudu. Ta pesha na zu tanda ho lego tanda chutu di ma cha sha na nga zu tanda nga tablu shibju lu ne yungri. Ta inele di yinji na lo le ya meri kem san chan rung tu me mbiche.
0: Ah, le le se.
1: Anji korkyu da dike kanji tol kyon shib ke gri. Che tan nga zu mota su su yuk tanda di shio maral tanda. Yang Taki Lam Niji
2: Xia Cawe Cheng Gute Ning Yue Yamu Yin
1: Tadi Kiki Sensim Badini Penjo Lung Ching Yen Cheng Lekung Purgen Lung Jinki Jim Ju Tedin Sibi Lessensi

0: 샤제 반치
1: 나 알리세
0: 디나로네 단단나 저 단데 티셔츠 눔줄이야
1: 나 샤제 요스 사드르
0: 어
1: 로기라
0: 어 되게 디르샬
1: 야
0: 그 게시쇼 지르샤
1: 나 디야 게텐스나로 나슈인 터치치
0: 레세
1: 로기라
0: 하나 너 저 카카나로네 단단 망체치 단다 다 카카디 당겨 재미나 디나로네 망체선 저 카카 작립 작립쇼 말에 작립디 제야리 작립디 제야리 작립디 다르체 잠세티 이제 먼저 디셰 도르
1: 질 로레세
0: 디네 지다네 나조 다 망체치 지다네 갸차 툭추치 야고 나로르디 효레 가가 작립디 간데야 단단조 로구스카 요리 아
1: 레레세기라
0: 로구 다르체 그 답배샤나 모테나 로리아 디디시용으로 나조 단다 년다스 말에
1: 다
0: 직제와 니제와 스토야
1: 어
0: 저바실 지단에 계속 죽주스로 어디 열이
1: 아네네세디
0: 맹교 디네 단데 디르샬이야 그 간데 단단조 자 자스가
1: 아니 노어 자 마메스라 드베기
0: 지 자드마 디 카가디 나로그 단다디 자립 조베스 니코 디르샬 자디 비게야 다르친제 깨기구리
1: 아 워르샤
0: 지베스 워지르
1: 제스
0: 깨기구리
1: 로로
0: 어디야 지 제고베 디시리 제약다 딘데스 마 조르위 오스터 키세츠메 온랑년데 지리샬
1: 또
0: 배상 로그디 마차시나가 나서나 로레 공리카츠 단도 배상 공리디 교가도 안티쇼 제고스 토용구리
1: 로레
0: 딘데스 데네 한조 단다 디쇼레 작데르 사데 반시라 반디나 디르샬가 나조 치탄네 치주베룰이야 고터부차체기 딱한지 단다 한조 디리 Dung tandang zu tanda shaja pansi ri.
1: No, only
0: jar. Jaran shi tanda anzu kaga jak de darsa shio mane jachi. Di di tsikyo mina ngana smortan du duzane. Dachi kaga de ziduzane kyom ya. Modra deu mebsi. Modra yom leash. Di anzu tanda chomra tol mangcha shi tanda di shigdu. Darche. Da gyage shi mina guang pansi ri.
1: No, lise.
0: Di shi je ya ge uri.
1: 광만디
0: 다 논조리 사람아 대한테 딕치 년가 차오요리 다 배션디 다리아디 근데 저놓고 다르제 쪼브르다지 그것도 소리
1: 난디
0: 먼저 단다지 교육 못 담다 내는 곧 이제 루르 차게 뒤루리
1: 아 레레스
0: 다리아 년가 차오리 배션은 진리 치주제 리면 나 저 다지 교 땡교다
1: 또我查的都能查的这样几年呀我这样说的这这话有讲这来了不得狂冲啊咋的是啊我们都了老给了他看看给家里的那里提名给沙车盘了我说完给了我今天你就老我那做他浪花拿落呢
0: 만조야 마 지컨데로라 마우차디리
1: 아 레로
0: 지두잖아
1: 리슨
0: 난지 카가지 입다 야야 딕스
1: 야갸요니
0: 도 도부차디리
1: 아 레 리슨 그다디 인지 안주 지리 치주즈지 인제 교모 교 딘제리아 야 인지 딘제리아 춘지 치제 심고 메브 방길라 딘제 마데베 넘베스란도 유비는 튜토리아 지야다 딘제
0: 지
1: 첨부 임바
0: 만나주던데 응가가시는 사제 편자디 디 체시랑 디 교 디 교스 요마레 따딩은 아주 디샤 정계나로다 다른 보주니 배셔는 꼭 배주다야만 용 강배지야만 용게 계시교리
1: 로로리스
0: 아주 배쪽도 정계나로 대제니나 양고
1: 질
0: 야지스탄 가가게 예산 가가게 오라 디는 지단에 교고조르리 따디나로를 가가 단다 사제 편사디 주단 계시는 어디 카숨이요리 단다 촘레 나로로 숙체 쇼시 다오즈 징슈 탄제시
1: 카숨이요리
0: 어 단데 망체스가 나조 어 규치데 카니레 마리
1: 아네 로로
0: 어 베주 다야시 디나로네 단단조 디슈리 다오즈다 징슈스시
1: 리니니지
0: 다오즈 제 다오즈디 단단조 다오즈는 디르바 자
1: 요 자자 오르 반기라
0: 어 자디 텔라망어리 자다송 디세스는 다조 딜럭스도 사랑 지 증구시메베
1: 어 레세
0: 그도슈나 텔라르와
1: 어 제제
0: 텔레디 딕스망어리
1: 아 레로로
0: 다디네 야 깨충어리
1: 뭐나죠
0: 직지 뒤전에

0: 제 지금 가까이 지도는 지 세심해. 너
1: 레세.
0: 근데 이게 봐다. 근데 총어요. 어,
1: 레세.
0: 아디 망쳤다. 저 디샤. 날 비추다야.
1: 아, 난 좀
0: 난 기억을 못 해. 나 근데 뭐 총은.
1: 너
0: 망쳤어. 아디 비추다. 아,
1: 급제자 친구디. 비추다. 나 좀
0: 봐. 네. 그 뭐 두고 두고 전에 뭐 제 단다 그 계획이면 강춘시라 자스메벨 콜로가스시 그 관리야 텔레스톱스티도 어디 뒤지야 자디 뒤지야
1: 텔레디시야
0: 되네 단데 뒤처리만아 진수시라 저리 저 저리는 자 뒤지야 저리디 나로리야 망쳐지 산지 자지 아 되네 나나서 그러셔네 저 자 된데 매매
1: 제조신교다
0: 자 근데 진짜 근데 쇼래 자 딕스 라즈 메벨
1: 노
0: 님시 어 근데 근데 십시디 그랬어
1: 제주
0: 제규신 교치
1: 연급제니 칸이브들 완을
0: 디네야 나 딕스 디차리 모르체체 단단한 아주 잘하고야 모르 단단
1: 천분들
0: 있네
1: 알레 오진
0: 양코가
1: 알레 완을 언제 내가 가야 망어요
0: 제일 코야 디요리 코케주 가래 그랬으나 레라고 차우체 말이
1: 아 레로
0: 이네래 양코 코카드 배치하는 건 좀 뭐 총을 까는 시 접접을 대도 말이야. 군이 버릴 게 어디요? 어,
1: 제제제.
0: 양 코케 가라. 단대 저리디 케 가라는 라다 한데 침는 양 코 정무 자야 야요. 어, 레일 하버 잡아 제가 말이야.
1: 아, 레로.
0: 단단 안주 뭐 총을 간 요. 단대.
1: 자디.
0: 자디는 잡아 자야 겨워야 돼. 양 카카야 돼 통어요.
1: 아, 레로.
0: 직지도 전에 카카 너비치요 말이야. 너비디 야요.
1: 아, 레.
0: 어디 계실 거고요?
1: 로다 코이는가나서 비주지하게 고주체세 사진에 딘절이야 만자리아 뚜인지젠 코 다다 코르카키 장리데 급제인에 만자기 담고 유버바게 로로레세
0: 다디나로네 칸 어 디슈르 탄다 탄친즈나 하나완주 디슈얼 버가레 멤창주 니마 다레 급제다 지구리 니마니마 탄다 제루스 다레라 과수니스메
1: 오 유바기라
0: 오 딘데 급제다 차리
1: 아
0: 다디는 지단에 뉴르샤 톰레 돌나
1: 안데
0: 안조 모타타 시게가 도알도
1: 레세기라
0: 안데 모르체 당데로라 렘바체야 딘조 축첨보 배주 다니르샤
1: 레세야나 주탄도 톤토 마오라 시바체샤
0: 카니 어디니 조리
1: 자디다 제그리드바
0: 로로레 다 자디나 로리안 자디 콘 토이리
1: 아
0: 더스나 로 더스야 징빈 더스시다
1: 오이르발
0: 냠 타가다 셴바 딘데요리 야디 징슈나 로네 야 징슈 제그리디 어 타가다 셴바스요리
1: 레세
0: 다 카지게 양딘데스도 자디 공제지 제리도 공청을 쓰시
1: 어디
0: 연는 주지
1: 안래래
0: 다 지지단에 다 정당 직 탑시 잠재미쇼 디니니 공 잡아 잡으리 야가들이 몇 차시나 군인이 잘로 게르다 견르리 요래
1: 어 레세 이라 로로 이라 도시치 어 레세 주지 바 감게스 스투게는 길랑게 초동 다 작지제 어 하마게 난 대신 줄리 카세치
0: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Ani di tanda yang gyan tenchi lo le se pe chan na jo chidum de tanda chidum kesi shu de kare sna no chan ti di no ti di ra la ya ti di na lo ne tanda an jo ta pe chan na tanda chom da to la mang bu sto ng do la ti pe chan na jo tanda gyage shu ne u han shu fu ni shu fu sa shu de mang bu chi yo re lo ta di na lo ne ya ger da kyon re yo re
1: 哦,你是幾啦?過可是呢,當我沒給的,提示了那種,第三節,打了出去不得了,加了這不差住了。你是我是吧?我的公司給的。啊,你是幾啦?聽沒你會說啊,聽沒呀,卡勒卡,聽沒什麼阿拉講卡勒卡去的。我是吧,我這不都前面做的。哦,這不都當節,他聽我做讀,吃了那幾,他跟了我,給那沒幾天,打過沒的呀,是啦。那是吧,幾啦?幾他不他有別說起啦。先提給讓他的
0: 소소 냐야라는 양디 경청부시돌 먼저 답해서는 사지지리 팀은 숨지 쇠바 차서는 자디 지단에 돼야 띵기리
1: 같이껴
0: 딘데지리샤 딘네다다 안조다다 디디셔리 단다 오흥 쇼푸시시
1: 어 레세기라
0: 다디 양렉스 틱스 타워리라 네 양디 공청부리
1: 아네 오 레세기라 만나서 넘 규지단 게 딘제
0: 틱스 주구서다 근데 팀교 배샤는 달락 배시송 스티브샤이나 어 찔리 경마담지 야 딥산처리
1: 아 레레
0: 다디 안에도 챔블함네 디 딥산 도마레
1: 중재디
0: 우한 쇼프디는 안도도 대견디 딥샬 관심부디 나
1: 레세 관제 지선에 가지 지 두고르베기라
0: 라코체 지단에 고스율이 라코체 디음네 계기네 증동버로 주기
1: 아 레레
0: 디 관심부도
1: 네
0: 대한 찔레 경마담치 다디 안고 체시셔리 소토브다 마토브치 숙참부 있는 소토마레
1: 견치 종리아 대제르
0: 디 아고르 디 코렉 당고 단다 찌다 디겔 경 마담 제제 딥상야 쇼리
1: 아 레세
0: 딘데 다디 경디 콘쳔베체
1: 어 저발라 킬라 어 롤로
0: 게디는 만나주다 찌리 경 마케브체 소야지르샤
1: 롤 레세
0: 근데 숨비디 디르샤 나나 산다 좀네 돌려 다 찌다나 주 단다 소심베디 다과 개베다 딥상지 다과 개시 롤로 아디 부탁로기 케슈기 우리 배샤샤나 디나로나 다나나 주 다과 부탁로 케슈기 우리
1: 어 레세
0: 다과 있는 배샤샤나 다과 직념 다가디 개베나 양코주 딥디야 우사메나 다가라리 제단 대야 차창고스고도 딥데 야고 산도지간라 다과데
1: 어
0: 다과데 도부체 다과데 이탄데 디나로리 야고도 점진 숨여리 딘데시게 디나로네 단단도 다 걸음 지단도 전에 걸음 척도 소리 라니도 쉬는 쉬 차야 오름도
1: 레스레스
0: 야고도가 건지도
1: 로레스이기라 로 터지치기라 아니 드링기 lechen nalo liang na zu langkhor da gyon the gi thangbu de yinbe yinge lang ge mala the gi da gyon the le ya ge lang ge dinas wan ten sus nas wan ge la mala din ba chen chung wo jing wo chao wa ka su ji
0: ka su mun ko shi ge
1: xie lo lechen din ne yin ba chen chen ngan zu ti wei gan ya ge chi wei da gyon ka ga gi da gyon zhi ba ge la
0: din
1: nalo liang da ka ga gi chag li bi ne ji ya men ka ga gi nu mi ne ji zhi ba ge la lo ti ge chen ni ti min ge na zu qi zhong di da gyon
0: Shichung
1: da gyong ki ne tering da tuzu ye genbe anan zu zigi da gyong lopurwe gila.
0: Zil, zil ane.
1: Zotumus wan.
0: Hol.
1: Lo, tochi chi gila. Ne, le chen na le.

0: 我喜欢日本去了，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1: 남바바.
2: 어, 나가 아마.
1: 탄음시 초로치 자지신 대조 모시시 차용기.
2: 레샤 레샤.
1: 남바바 언니 찌리나나 참자지체. 잠녜샤프지 정화두게.
2: 닥다리. 쇼링이 모타눔지루.
1: 모타당고 마리 녀트차로리. 팅사 모타마베가라 샤사카보시도. 퇴미눔촤라리. 아, 유쇼. 틸레 남바바메니 지주랑고 대제죠.
2: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메 개고 용지다.
1: 그러바.
2: 지주랑고 나라 망스 대비네. 슝릉디 양스시 참음의 승비.
1: 그러바.
2: 마세 고유에 바소소야 용시라 조서.
1: 그러바.
2: 나가 아마.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1: 야구 크지
2: 다치나 아무니 지주랑고대제조
1: 조조 지주랑고대제조 알레고 안나바바
2: 야 나 아마
1: 하체소 갱근 청부디지체
2: 어허
1: 어 대 니스
2: 니스메
1: 다조 다조
2: 다조조
3: 집에 구유 구양부탕 구유了 박조 千不明为切 장면 지고了 망장 熊的也不语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全球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姑娘家的前书记，全球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姑娘家的前书记。
2: 생일인지 공감사 드리네 변의 집에 제 주구탕 진도 주배 제시 레즈 푸부시
3: 팅팅리 세나 슈규난 텐소니 왕춘정키 랑규성 등위 제자 삼도 증내 레트윈 구지 초성키 총도 소교난해 시진핑 증내 공바 라다 텅규 등 섭치바타 도시 진단 레트윈 대디 주디 지소 정도 팅접신키 변정 사부 속전 차치 삼배 구이슈 챔보 지지 토부 체고베 내송 나위 거타
2: 랑년정지 종제 초베 머리소
3: 폐시외증도단의로부터
2: 你对让建中的东西书记王军政体让建中的东西持着什么人类来对国际操纵给从的作用难的中央给人只有一切广电局炸弹将用进女性子弹来对行政规制的模式空气习近平的人类广播老大的团结定色气不谈女性子弹来对电力主的基座人路停车间给平众三分组人气三百五十七步机制度把其规备年数的模式王军政体女性子弹来对呢 当个来团给坚持以，当个作战组织不错，军罗定员习近平的苏醒能为党中央去女性在那来团的通签那么谈，直接书记习近平给松懈给前党干过有给前日本什么能行，恐怖指数的内置前书切为，其作人罗定女性在那多品作战下局，年送难的，按照来团也不足够了，女性的合作谈，现在是宽团结余，另外论呢。
4: 将用的叱咤什么人的吃不进习近平的人类广播落不中他拉的那点钱行当给三对人兄叱咤他所有人说啥的女性子弹吃不进你跟我不说贴了准备三不多余了拉巴尔多你到你去三个楼楼停止用过给谁当接准那段直接书记习近平给你是中间的吃一不去你是中间干了重罪重没用了准备七年给钱直接书记习近平给中央国策所被那这的
2: 配合让建中五年的龙出去考虑为点击起过去吧让建中等位的师兄给了对年休息不满岁松懈开心那么借了新的偏执起为车站长装置休息起不谈别的编着当制作空白的纯正三百天吧肯定用吧让永吉没这个个来借忙做出帮二千倍亚军七百三百年就是三百肯定用不借且与解送不是王军正气第六年 中国共产党五年来龙家的居民我考虑为落汤我中的我做罗音呗叱咤党三路人类来团也不足够汤女性在那来团也不足够提平壮于政地国党北大孔明着急了官地东西退宁开前等于将用的叱咤党三路人类结婚的习近平的人类国母堂表演来团过了直接书记习近平的那位各国开前堂退入设备当给北京自救来的定色期吧多过了给人气过了三路的当真气过吧
4: 냠냠초돔타 日雄党团委总支级别列给马拉推散所谓吧日雄党团委总支级别罗布索塔里党内党委党党组以日雄罗布索代为促兄给罗布索给米格的人心党偏执人心切的动过吧扩代为给这党年主委特朗普的党内党给三队日雄党蓝雄在做西区西林党忙做出叱咤起归中华美丽集团所被女性二位电组前内中华美丽集团所被组局了军队动了他联系情报协党恰具卡出拉达的起吧 사퇴 센주 차다 후다 뜨네
2: 미지카 와라 핀존 조그마타 비레 냠제제라 군디 동마타 미지 튠지야 동지 롭스타 카젤롱 오지베 롭스 딘디 비데 중화 미지기 튀몽기 300년의 김시 되고 조준 섬료린조 사텐도 당내 제조 정로지 대외전 다다베 내진의 버처 동고마타 섬시타 탑람 시데 제답지 자도치바 제대로 조율 린조지 치료의 버처 동마제 제네 미지카가 레제 마조지 셈버 찍을 쳐바타 나르슈 찍을 준비 300 도시 찍도 찍을 출루다 제조 정로지 제조와라 섬디 용조로 치료 제네 당기 출루 레든지 시전 제조 초용내 라더 치바타 장년정지 출루 레든지 수익 롭정다 제자치바 침진 출루 레든나 도덤치바 유남진지 누시 숨지 롭스베네 배주나네지 땡퇴나 코대와타 퇴든 야르준지 센지체데 출루 직퇴타 지조시드 미리 침된제 용조로 군대 동구 누신진나 첩공지 니건고 제시고바타 내든지 진조 타종체네 년다 균동타 도준 실제지 니가고 선다 예십 소제레 되냐 보지바타 니가 대 중선에 매베 소와 주인 마셔로 권해 노답치데 뉴신 지난지 대자라 송접치 구이시 내수 나오시 완전정키 첩세진 결혼치쇼 첩로 당내 당기 뉴신 지난래 되나 초용내 고시자주로 흉노자구 당외당 당조인 뉴신 지난래 된지 겐지 남로다 차외 뉴신 지난래 된지 겐지 남로 튼주치바당 당기 제자세주로 도덤치바당 당기 뉴신 지난라 도덤치바 당기 년조라 도덤치바 당기 차자라 도덤치베 자드윈 타용치네 뉴신 지난지 레게 뉴베 추세 삼매치바로 도로동구바당 레게 장구유왕사라 등세 내부치네 당중앙기 특수구리당 장교정 등위지 레게 랑사 튼도도 교주로 개년치구베 내수나오시 Ranyo zhwa tangwe tshita tang samlo zhine le tuyen kuchi zhuchung ki zhuzhang xunba tang, kongmi zhe chondoro pepi pashi.
3: Diga le kune nesu bese, nisha dumar, rangyo zhong ki zhokche chokpe, ngari sa gui tu, pe siwe jingzhu tangne lo dunchu tuyen nga korwe, che tuyen zhokche che xin. Zhokche ki, bie tab ki lumpur chi jian tang, pu yur le, mi sim jik du jiwe dupshu si chak che di, yang xin gya chiwe sa tor, lu gyu sim leng en he, chen cor yar zhuan ki lop zhong chepe calab si chur kyub zhe. Zhokje ki nang tuan pinsum sokpo yubi, nye shu chongdo chok rimshin, nye shu nyebar yongkin mangpo yulha, gosu shuwe temu dipja jikju nyi tuitu cha yubche. Ngari sakui jingrim chile lishi lakze lopche zhokje chi yutu. Sanxi ne pibi nubgyu chashi tanglaba ma tingki, losa jikjim ki nye shu nyeba ta, rengi ngari sakui tu lo nyi laksam du rinki nyam nyong songje chepi, zhokje ki nang tuan tewe simla supo chong yubche. Nubgyu chashi tanglaba ma tingki, 다제 생기컵어 총대기 갸치웨이 슝람네 탄삼 총세 가르쳐퇴베 롭캄파 상매 나 박자 챔부샤총 노규 체시 탄람 시킹웨네 나리서퀴토 샵슈주규 총화 뽑기기 도지 송제 저제기 낭퇴 핀숨 속베 나리서퀴키 미리카글레 치망서체 사퇴포유타 당지기 지키 저 什么错협제 저제 체괴 로든지 퇴응이 폐계 정회 럽치 규심레 7700마세 미리 튕지야 튕기 멍시야 나르웨 변토 다협제 나리 서퀴 초신 정회 전수비 인부구비 리체 류위고희 지류네 타게 파타 고가 터진네 조시 참견레 샤동 토베 파 표장교 정팅히 당기 참교타 미리 카크 미망망 초키 배제호 변조 폐계타 망수 균신 리제 电康最新, Miri Tunji, Narwe, Sadin, Yuji, Songje. Nari Soku gets his own chatting chin, Sang Dagin, Song Diniki, Ribukube lecture, Jawi Finki. Lodunju Tungahi, Jibda Mimbe, Pierre Johi Gujimle, Jungo Kong Chen Dang Mena, Jisorin Doki, Penjong Sabu Yomi Sibani, Gurmiki Tungwe Yimba, Sesi Chi Yuji Songje. Nari Soku gets Song Hu, Chijabu, Gune Bujan Shumba, Koshom Hinki. Shirim ki cheja le chib shi kingwen he, nye jok ji chongde gong tuen lop chong ta lakdar nin dien che de, zong yong ki miri kak mang so, tuen ji bie top che gyur, chi dun che gyun yin shi song zhe. Ngari se kuyu gar song chim zin chu ki rinpun nipe zhu rin ke yuen lakbo chum he. Dang ki gal nye ba ta, dang ki gajin chowa, dang ki jie su zhang bu jie che na, miri kak mang so ki rwa, chu su su dung gu mi yin shi song zhe. Ngari se kuyu bu shin song, gie cham zui chui shib shir sa si ki nyen do ba, tian gui he hi. 当个 C 区开了，自个儿他去读学他，人滚下，没得通知他，他从电铃送上前来，推门他，再到电瓶喷浆三不足卷了，规定多用一些松水。
2: 你们老人，你这中间的这松浆水，别接东西，他叫我前来，本来就见我们天工的，前天人年有我的天来的，李家人就说前来，他们没到中间的，人年有我的勉强对的，忙说那么，见我们有我的爹呢，就觉得他不接不是，想了，提过儿的，生就是在了哪。大家你这中间的车一去隔了中间云中我听你的距离。中间去没到当行动的呢云中我的人在东西去。你到你去三年来他跑了隔了中间可比没到对前跟你去这个什么对吗你有吗谁人中亏他今天如果说你天天做不对于呗。你到你去三个路中间用的没人参与用的过了吃西来给予。你这中间的车一去隔了中间我连接就是你们多接。大家今天我们送去也不特别有你到你去三年老年他发了肯定没到有个人年对钱跟你去做送年的有他说哪里啊你们没到他肯定的有钱送不是有第二个搞不什么被人中亏查送错了有个人忙不有不是江苏的因为有个人公了的你这些查送错说的人中亏呢还想再不多钱送不是有如果忙到如果人中亏的贵南人这一趟亏也脱他们前面第二次工作见过我们了修建铁层铁面不是你的中间的广播节目的总人中脱他们就的局长选拔辞掉他们按照人中亏的见过我们那组的心理你是年年起在忙修的这些岁的如果我忙为退缩如果我中午起在铁贵南人这一天的推动呢如果我忙不明白起的见过我们考虑宋江自己有了，如果弄得六十多万他，亏也多他们吃的，亏光在那，如果说忙车边，你最没对没自己有些什么事情？你这中间的天猫买一百，见我们天光那，天内偏见的留下了许多钱呢。人我去当三五十来差别，狂别的什么些，拿到了钱不是？你这中间的人呢，有我的局，党组的书记选拔，局长选拔，陈军新级，龙安镇就是被村多。有我的奶奶起在，你老女婿在楼每天吃七顿点面煮面出来，你老女婿在个楼吃七顿炖鸡送去送个菜，新年怕了忙不起么汤。有我的姐用不，我的同学了，也是叫送菜炖俺呢。我的同学了，家的出去人呢在各处怕了忙不起么汤。你老女婿在个楼了，人呢当只有天呢就天在人当，我的同学了送去送你菜，你就来给有钱。人呢有我的天呢的，特别让心的各点天呢汤。孟秀团的时候觉得新中国没定吃中年杂技了如果有没有国统就是西杂出松派就了规制都有龙安生中没国族了安住比赛都被偏见已做定了谈不了没的比例冷地六十多了他团内是没的起吧写不许比大也不对吧这钱呢宁正的你结合起监控室内有国的名字开钱写的准确影响送不是
3: 第六千图让兄弟女婿上边两块谈为女团菜，例如老三节切汤切菜，广东粤菜汤，陈琼记西

0: Lonsenlinge kono shibna shi na trinki nyang phunye le chena li na kuimi nam linge li na sung she nyebo mang tha shi chedi shi ngwa li na linge la chedi shi be sung she di na ren ji tha la ge da nam be nam ke la ma shi be sung she di la ke si linge ne sung she di ni bi tha ji gu nang gu gong bi na ang ji nyang phunye le chen ki ti ti kwang da di na le wo ge gu ji chu ge jing a de de gu tan chu ge sung a ni chu chu chu ge ni gu le wo ngang ngang tan chu ge ni ge chu dun dun la ti si na nam linge ne na chatin zum dun nan je na ang ji nyang
1: 今年的前期今天几里CDB歌声传情CDB娘婆你接不谈去年的不陪给这两张用时家写的歌者呢连在南秀呢主播者了那三零的八三零的天天给三周卡堂不的写吧天东看哪指定哪的送音了我们公开不上今天几出了今天八三了小不得了刚上你们天都站在呢可我接着今天几出了你谁老老你们天都拿小不得了
2: 저것들에 감사. 너 기란트린 리즈나 슈난제이나 제주시베 남켄 하마시베 송세디 소에 피즈이나 로 당도 남겔 하마군주 남겔 하마사티 에니 개양지 솔라티 바살라트리 리즈 쪼교 남바타 아트시 제타트나 주무수 세베티네 루시에티 톨룰룽어네 게시나로나 린세 터제나 로 응아란드 룽디나 슝겐 조파세니 용다 동구전에서니요
1: 가루치를 안데데시 안녕히

계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균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바족비 최고인왕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매자 디네레 더 미다버시 인디 좀바이나 만주데 아투주 튠드지 나로를 캐나리아 람트 총바데 고화제 마슈바 심나로리아 그레스나다 나게 단 킹지 소실리제 튜돈디 나로리아 더 인제 슈야 딘디기 그레스나 능주 용고르발 근데 손자 좀바베 니바 투다 그 뒤뒤 이네레 키랑게 나게 단 킹지 딘제 만나바 킹용기 넘교 탕 정이기 자주라 춘지 님부 치고만 마세 진조르 키삼바디 이네레 파 토르마 님지 리스 치 챙고 난샤 타양급가 카레스나 뇌즈탕 파르치에 고이자 딘제기 긴긴기 딘제 루징베 급리이나 진조르 키삼바디 꿈규 고급 상부 리스 치 손샤 다 좀 봐봐 호랑이 네레 오네 카레스나 토심디 하장기 갸체 보이바 딘제직 촌토고 동안 신 두경은 저 차샤비 네레다 정일이야 뇌즈탕 파르치에 고이자 딘제 용베 급리 네레 진조르기 삼바디 곰토야디 하장기 카고로 발라 고난게 이내레 급두두기 쿠르요디 양아와 당자차베 네즈 딘제게 급리이나 나르웨 앙즈 로톱탕 라솔리아 정다토비야 딘제게 고급 상부지 레스체 손샤 딘제 손잔 급두두 이내레 키란리아 다 아키시 뉴스 당 괴자 기니 파르체 손데 체드 좀바이나 심투 당 칸르마나와 대외경 동엔 당 기니엘리아 그진치스 슈야탕 모투 야게 용야다 조난키 킹베 심감지게 모투 미진 랑가갈이야 교리스 제 손샤라 다장시 문주 미진 나로리아다 튜다 도롱도 교부다 자완람도 용부딘 제가래 가고지 급뒤도 이내레 키랑리아 양가레스나 파제 체부다 고자 총베 급리내레 오당아 드리 가레스나 딘제기 내주치 체도 이내레 디 녜로도 탕라 소리아 종다 도야기 고급지리 삼 도삼 딘제지 시제 모투 미진 랑가갈 교비나 중재 이내레 야고치 민토브리 섬길 기랑게 뒤다 남북군 도그진치 슈아디 다가레스나 딘제기 남주 중구로 발 디네레 마집나야지 다 셈나 템보니야지 디만세 기랑게 니네 셈나리아 티티 야오스난제 그진치스체 손토바 딘제 총비나 기랑리아다 메젤라 부간리아 괴자다 파진 윤두기 답시 야오실 교주리스체 좀보게 원주난샬 기랑게 이네레 그진치 슈아디다 뒤남양 Simuil Jiangbeina, di yi nele mizi minga dhubji chagriis che zombabu khurangge sunshaal. Nganzo yi nele chungdu neda lopti jimbe gubli yi nele dindzegi chidu nangye yomari ilani. Pame yi nele da rengi ki pujuli ya ya, karisna rengi li parche dhanji chidu gadinche shugriis che dindzegi lopsu yi na yomari. Yi nele da dindzegi dushi jik chombi yi na kirangki tuyungun soya na liya da karisna. Nyamnyo yawachi chaadruya, dindzegi kharasna zombabwe chengwe nanshala. Bechashaji shubi na, xiexe yundengi yongsu chukbe kheba yinere, dangna xingki kheadu pakbe chuntan denbe, yang kiwo khunan zungane chashab yinere, mizi langar chuli yang nilu dindzegi yubadi yinere, nyongto madubza, yang rengi ki mizi di chola zhu nyengi, dindzegi yoris che, sunshala, zombabwe ke yinere, tuyugune da kharasna, dindzegi toksamji kheje, Rengil chawan sangbo kar tibi nere, dangna xingki nebab sangye kandrejil hongdiye yubi nere. Tui dangna pukuntu gertin chi samje kirangay kharesna rengi ki lotop di manyamba mutu mizin langkaliya dungyun nangyu chengguy shu shaala.

0: Kela kung hamsa.
1: No, na so.
0: Ah, ngel kela ngotis na na shu ye.
1: Ye min ba tse. Ngwa di gu gi na shu to dam de ne da le gong ki di cha tu gi le ga la zu ji lo ju da lo pu tu de lo ju zu go ra.
0: Yes.
1: Tang zhen nam ji le ga zo de ji me to dam che. Yu go to dam che. Din zhen ju ku gi da qiu yong ge to dam ki le ge. Ah,
0: yes.
1: Di na lo le ga na lo yu go to dam che ya da ya ga yu go mang go yo ra. Di yu go to dam che ya ji. Ni gung ge le de de gu go re. So,
2: 那是的。但，给了黄松松，那个日本的嘛，我有些是多了。你嘛说，那，他压个，就如果批的怎么怎么说，能有哪些吃了的，那的，也嘛我是难过也吃的多了。我是了。那是，但给了他那个那做的，那那书记对，那的，唐伯那个的，那送给的做，其实能够有的吧？
1: 我是了。
2: 那是，但给了他那个那做的，那那书记对，那的，唐伯那个的，那送给的做，其实能够有的吧？
1: 我是了。
2: 那是，但给了他那个那做的，那那书记对，那的，唐伯那个的，那送给的做，其实能够有的吧？我是了。那是，但给了他那个那做的，那那书记对，那的，唐伯那个的，那送给的做，其实能够有的吧？我是了。那是，但给了他那个那做的，那那书记对，那的，唐伯那个的，那送给的做，其实能够有的吧？我是了。那是，但给了他那个那做的，那那书记对，那的，唐伯那
1: 요르선 진중쿨의 칭아 단약 모르든지 수제 유고기 모르 찾아 동준하시고 그래 야던 거 말이 다들 수강 안주 가르 삼등 거서 저디 숭조 삼등 거로 와 뭐만은 숭조 디 모르 칼다요디 모르나로다 더바 유고기 기니 단야다다 강가 강용 거로 와 다들 안다 찾아 동준하러 마까지 먼저 미네치큐 시슈 모르나 수고래 다들 수치 디 수강 안주 숭조 다 디수가 용 거로 와 디중 안주 다 체시 사버리 다 체시 인가면 디주이는 다당 안주 디나로 개고기 다 멍멍 버치난지 숭조 방부나요래 디브리 단단 것도 지켜봐야 되겠지. 단단 것도 이게 나로 거치기 직분인 것도 길 냠수제어래. 다 아니 뒤에 충주 써야지. 단단 뒤에 너 신나로 아마 다 차합당도 아니 추가.

0: 사실 찍배 생을 진짜 찍 딥도 걸어봐. 다 뒤쪽 강가 슈글 추도 찍 줄수요리. 다 뒤샴기 단단 건조 장로 초조 뒤도 월 차장이야. 야 장퇴업 겹제. 파머리야. 어 당은 좀 겨르 겹제. 장사업 겹제. 그만 못해 못 디비하게. 뒤에 망고수요리. 뒤쪽 다니도 축지 중리 영역에 남자들. 다 뒤네 다니도 니슈네 니슈 특지 영역들이실. 야 겨금네 멍을 나제 디지어. 그건 좀 디브리티 기차 산타 정진수요리. 다디 존에 숨접 체슈직 들이샤 다디브리디 기정지 수디 가르지고르선 계급기 방준아 루고르와 다지마 기시 사용 소르든데 다든데 직내주 주미나 다당한테 방준아로네 정진기 디브리디 기 초대야 옆서셔레 다디서 지마 마음배나로 디브리디 기 추 기시 당직 시비나 먼저 남사 장디 강 디브리 가르크에메도 정 다당한테 정지 수사월 겨울링의 주기 남자르샤 먼저 디브리디 기 차상 정지수 되게죠. 나도 니도 니슈. 네, 니슈 특히 예. 나도 소리. 나도 좀 가지고 단다. 지금이 간다죠. 디브리 정지 소야다. 아, 직불라 겨르게야다. 한다도 니 차르다단다 디르바. 먼저 전정클 생각에 먼저 소야되소다. 근데도 디조 디지고 봐. 지네전 구류 성격. 니네 장은 좀 쉬다 단다 디지고 봐. 팬도 용고 봐. 생은 저기 단다. 먼저 띵은 저 체비나도 유거디 단다 장제베. 미전 세시 소학 되네 리어 말이. 타이닝 은 주입에 레게기 디지어 봐 체시지. 디너로 미전 세시 소학 체시님만 거요. 딱히시 님직 유거 미전 대표 체레 개비. 먼저 님실 미자 그 지단야 이메다 되죠. 뭐는 세시나 수월. 수수르시.
1: 또 되게 이내 양 숨교기 능더지 동안.
0: 그래.
1: 난지 세리랑 제 딘젤 딘제. 뭐는 숨교 능더시는 거 동안.
0: 아, 그래.
1: 나올. 또 디마체 이내 경아 딘 숨야 능신기 뭐는 대인 랑고저스네 야윤 되는 나주의다 친하게 랑고디나 용고 동안.
0: 맞아.
1: 디나 용도선 바 이내 디 용법다 디내 랑나 주사시다게 망소리야. 양 편버티스메도. 어,
0: 그래. 또 디티르샤. 먼저 좋은게 단데 디 체시디 디팀리. 전전 그 친하 랑고르스요 봐. 또 단데 랑고르디 용법지요 봐. 로직이다. 디 달리 뒤교기 용법 줘라 용법디 디 샹게 종주디 길 고스티고레 사디 콘주 카레 주고레선 먼저 단다 샹종 달디기 딜 주고레 시지디 주고레 한 콘졸 단당 먼저 개검네 가르 숨고레선 안 제주 코유세 사실 한 망조 찾아 유고르 칼라사도 디시고르바 한 먼저 때 마마네 다 콘졸 디 샹게 종주디 기 사선 정한 중요레 나무네 여다 디 중간 주 슈골 단당 먼저 랑고르디 수디 랑고기 용법디 룸줄 콘주 고스티고레 근데 저 저진에 전에 디르바 단다 개고기 순야기 망조 차산 유고 칼라사도 지야세 니네 젠다 상종다르 개 시주디 날 치데오레 도스체 제든가 저 삼도스 된 거레 단다 도스리 단단당 저 딩운절 차샤비나 젠주크데 바스 카니요레 직디 랑고르 바스드 바 랑고 바스데 칭아 망조랑 라발리 워다 아 저 디치고 마레 다 젠주크디 저 디 개고브리 베제 젠주크 바스데 다 개고 방조나 주고레 아주 뒤 주고 봐 그래서 그래 노르덴 주고 봐 계곡이 방전을 주고 그래 달랑 거리 가서 벤저드 딱딱으로
2: 망조라고
0: 안 주고 도스리샤
1: 됐어요다 하나주 칼로아디에 이내래 하나주 망조랑 줄면
0: 어지샤
1: 레슈딘데 투야스
0: 어지라 컨졸레 단단다 랑거다니에디키 느리랑 미리 사시타게 미체 느리 미체 다디 유고 머진자 콘조기 모칼로에 라키게 안다조르다 코레키 다야디 도슈이디 단데 에이사디 인짐지 라키디 유브디 단고레 아 아이젠브리샤 콘조가 저디 최신나로 요리
2: 또 저디 덴자
0: 상다 아 덴자다 아니 다 초긍지 터네로 와 락제다 냠뇨다 강가 삼단세 도스리샤
1: 레세 데는 겐라 근데 수야지라 당나즈 단데 망조 청문의 시에비나 단도다지 편보 먹고 싶어 비오르바
0: 맞아
1: 인도 코나즈 단도 수수 데센사제 데야야 송급치야 리네자 타능하나 주는 슈데 이내래 양수수 뉴브딘제 된토이나
0: 따뜻방 전남규 공거럽딘젤 강다 딘제지도 양은 좀 망조게든 거래
1: 아
0: 군주도 봐 강차로다 딘제지고 그래 더 조디 거르신 디기고브린 베인자 칭아 개겁내는 거 같다 또 남딩 안조 개겁린 거 주다 아닌 안조 단데 딜 전중크 또 남딘에 살리군 저래 응지지고 그래
1: 그디니아
0: 개겁기야 그래디 개겁린 베 윤디 개겁린 베 양크로 다시 동안 아디야 망조게 칭아도 봐 건조의 삼로 제 소인데 지치고 말아 칭아 그래 양 개겁기 어 도초
1: 말아
0: 도스리샤
1: 단데 링위 진도 양 송급데 다 파마데
0: 내가 요 말이야 제제 다 그래
1: 다이네레 치도 바다 남규 칸파베 수다딘 저 지도 있는데 양지
0: 장제시아님
1: 님
0: 무슨 디지 거든 저 존세숑기 다와지기서 야면에서 걸 카시에 나로 레집다 아니 슈누디 소다티도

로이 침세 자주 주저행하네 자주 고주 공항에 힘 바로 토르시면 버시 근데로 다섯 종지를 증권 취지 못되대 망수 제균 세주로 미대 마저 고르 통지로 응아당대 대구인 뭐 교수 사주로 군대 당시 교수 진계 선배 뒤수의 동생지 교수의 레드나 군대 당외 망수 대자 윤두 토르시면 버시 明年 바로 다섯 종지를 증권 취지 대구인 뭐 십시 십시 교수의 레드 고름 된배가 배신이 바다 레레 진보로 자자 업중에 안 리급 생이 버시 내자라 니르 종결지 강당 조쇼로 침루 체대 동외 지구 비와다 몽용지 류종다 침종 치라 님제 띵서 치대 강당 름디토 침종 치라다 치와라 렌데비 침루 체대 지구 비유 버시 니드 롭스부이 롭스부타 신제 장정종 종결지지 니도 뉴스로 토주지 텐드엔 카바라 쳔브라 쳔네 자제로마다 침다 디신 지조리 르카게 니도니 서루르 토주탄 제외 내된지 코네 텐드의 능조로 거스시규인라 롭스보타 신진 장조조 총결제진 제외 챔베 내된 코네신 제도 딱제 14세대 토주 장대 장사 용조로 송조 제주 마시 예급 돈지주네 내주배바라 시나 제용지 허주 제공지 리치와 구이 퇴제 주제 링업주 링홍 대시 친한 제불에 응외바라 Nilo Nyusaru Luen Dawa Ngaben Da Me Tan Da Di Dun Na Tuen Zee Rik Chu Sum Di Rik Hong Toru Chimba Tan Rik Sum Chu Soru Ge Rik Hong Maru Chimba Rik Ji Ge Rik Hong Da Di Dan Da Me Nyi Chik Sun Yimba Shi Di Rik Pak Bae Rik Hong Tuyo Sum Ba Le Gya Zi Chik Sa Chik Paru Wa Tan Xie Gyo Ru Dun Nam Di Rik Hong Gya Zi Chuk Sa Chik Sa Yimba Shi Rik Nae Dan Yugur Tsenbe Nidu Kepcha Chebe Nilo Nyusaru Ngalu Rik Nae Dan Yugur Pheje Dom Zi Jira Xiba Kepcha Che Ne Nilo Nyusaru Ngalu Deyongji qaba rinpe zhengzhong kuiji yugorwa midin tongchuru dunji tuyunga tsa jila nilin shiba tanga. Yungbab qor tongchuru ngadong ngabji shibji shibji tsa gusimi bashi. Nidong yu zhengang loro, deyongji rinne dang yugoro chasha ki nchochun qor tongchuru chikdong nidja shibji shibu tsa nini simi bashi. Kasa, namshi zhengbe yungba chebara si na, jinda zhubay tse sum nenga nini para, Jiangxi tang, Hunan, 贵州籍行政及萨斯卡加拉查查拉帕局银币车间女子在土登部当让穷听供部以接习习不局黄色行政及萨斯卡写了四十六字有年期瓦丁那万的在孙民一个四十六字日不西北你的当我是卡斯行政当中是部以初度为别人的公园巴拉也用及贵州某同学的计算习对于什么呢别人的假习习就来给予不是明白了 创作党后边儿创作于什么党黄河出去的天魁座落创作在脱血脱水里边儿三个人就听你刚刚也算就了年终学习了

초중의 정리탄 까마 십주토 다위 쿠르칸 초중의 작성토 종교 변종 치조 리젠 초주의 레고르토 내초 변종 인계 초주의 당배토 까망의 선교로 초주의 당부탄 까망의 토 점중탄 롱젠 되어가라 초주의 당부탄 까마 숨성의 토 윈잠 체멸을 양 초주의 니탄 까망의 토 리젠 죽지교 디린키 리젠 원타 슈사

0: 이타 처자 토슈 앙창 조치 차치 냐람네 퇴샬 범네 림신 지부 마프르교 처자마 슈 앙창 숨차 추타 처자 토슈 앙창 조치 차치 퇴즈르 퇴샬 범네 림신 남팁교 처자마 슈 앙창 듄 차 숨타 처자 토슈 앙창 니슈 차드 배군네 지부 마프르네 림신 퇴샬 법교 처자마 슈 앙창 니 차시타 처자 토슈 앙창 조치 차고 하즈르 지부 마프르네 림신 남탐교 처자마 슈 앙창 구차 게타 처자 토슈 앙창 니 썩숨 차고 니모 남팀네 림신 지부 마프르교 처자마 슈 앙창 듄 초자 토슈 앙창 니 썩숨 차 고시 시도 생게 남서 팅디 남신원의 시사
1: 탄데니 비진키 추즈 아바닥다지

0: 인시바 더보 장기 미안 레버리 원디 머미 미미 시보 민테다기 타도 강롱도 자외 각자 강시 과베 된디 때문에 죽어를 와라 제자 강시바디 지정의 타 민시바디 고자치외 민대 저외민 외배민 캐주대매민 장기 민소 지리로 고척과 인자 강아 강태양 지정의 때문에 죽어래 강민주배 야타나시 숭배 야타시 두가라 야타디 공동안도 체크하지 롭종 지도자네 모두 송승바 양리디 다리디야 중에 야타스에디 둔다직바리 통말 두 원색의 속배 둔다디들바라 양매나 디네가도 공도 롭종 체배 낭도딘데 조배이나 베데급수야 딘데 숭머와 강민주배 당부루시배 당부주바 통도다 고든댄당이나 직버리 야타나 시베 급수 중에 나지 두어라 나디 가지 때문에 그래서나 남이 둠바 떼내지 고든 때문에 주버리 세브라지 시베이나 최강시 강도 내반 땜베 유담디 땜바 체버를 봐라 야타나 시베 야타디 공라양 운주 송스마 능시 디르 송베 야타디 조치월 공버리 마도지기 각대체 자서 창말로 야타인베 격마레 양제 두베 도지라가 준비 어문안네 디르 송을 봐라 머미 통마 미미 죽 송을 봐라 마타 미디 민기 통마 당 민타 메니디 민기 탈 죽급에 주디 양제 두베 도지라가 준비 어문네 세세 딩딩이 낭네 나돌라 떼낭바레 딜링가이 자메바 딜링가이 자자시베 급수 중에 딜링가시베 두어라 딜링가시베 디디니 범해지글라 안 모지글라 고구요래 딜링가이 자자나시베 링가세디니 탱아 닥달롭종 치베 급수 안 오드 송스마 능신 딜링가디 코덴디 가라스나 다시베 코덴디 루어라 딜링가 시바디 두바이나 모다 양마나 페미기 다시베 코덴데데 콩도 나도 닥달롭종 치베 급러 야이나 지수두 양마나 무디 칭지기 공바 모두 슈베 급러 야 지수두 딘데 숭마송에 마탕 모니 거시기 닥달 되자 뿌링가이 도쿄 딜링가이 다리스 송예기 내가 장 코바투브레 대투브레 제자 마탕 모니게 모다 카미야마나 페미기 다시 세그 유베 송어와라 다 딜링가이 다 메바 딜링가이 다 저주디 컨데레스나 공도 닥다 모두 슈베급라 모두 체버능신 당분에 민기 최시에서 유협하시기 인난이 각자 말해 놓아라 당분에 민기 최시에서 유협하디 각자 모임바 체제 날 내바시라 치 사도 자외지라 시내 각자 강시 까베 된땐 구주디니 딜링가이 다 메바 딜라 딜링가이 다 지아나 시에베 지강티 고아체벌 와라 타마디에 티달 자외 토용 강대모드 베스나 각배 내소 시발차스 티카데스나 머미 민미기 각대 체시부 티다게 토용 강대모드 추디 세세 나와레 티안카레 민기 듄타 민기대기 겹 강룡시라 자와 티 각자 강시 까베 토용대모 인자 각대 내소 신구레스 송바데 콩두시에베 지강 시부 대다게 드나디 뒤제 모두 시부이나 다데데양에 딘데스 제시 겹유 강양룡에 민주베 야타 소소시 소치 자제 딜레야 구주유 아 샴디만가도 모두 시초래 딜링가이 당원이 가다스나 머이르와라 머이탕 샤르키 땜바스시 샤르키 땜바스에 디나라야 요와 가두샤요르베스나 미 민네 소기다 나메바시라 치사도 자외 각자 강시 까베 튼댐베 각자 내수 심바차스 지강 시부디라 네 초두기 토네 대시에 딘데지 체유 대시에 디데지 체바디 군주 캐베 제베 나두기 지바 카지기 대시에 치당다 지금 말해 직바 머인베 내디 카바 코바 투교아르베 샤망에 레리시 데셰슈 요그레 나레 쳬베 있나 자베 치강 시부 테달라야 디네스 데셰 게베 있나 야고 두스기 야고 예베 금제 카데스나 샤망에 베징이지 샤제 모두 슈제 세셰 쳬나 디그레
1: 新年那么做公共上，唐代天朗村新新八天呢，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些，列前的人平江六大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人大锤一边过了七零南西月边，先那有秀。
0: 배차샤베나 나도 콩러시에바 샤르기 땜바스 중송하라 샤르기 땜바시바 딜라 나도 이완 남단 가도 샤브드베스나 마키구 미직샤 마키구 민나 미직샤 마도모 메타메 이완 남바 숨샤브레 엔데 시두시에롱이네레 무디 칭지이네레 니가로가 카데스나 샤르키 때마시베 디기베 남다나나 야이나 마키구 미치고레 송요마레 언데 안저 샤르키 때마 미민 메스 숨샤브레 대진슈베 능시 금제 카데레스나 딜링가이 다데 인베 머체 가자 강시
2: 到底我呢？地灵盖在一边没在，刚才康熙搞过个月呢，第六百的可把要的呗是呢？地灵盖在一边嘛嘛几个月了是吧？嘛的看嘞，今年的地灵盖在来了，你那里刚才康熙搞别同样点个月子，嘛的我也是我吃不得，是吧？到呢？你不的看的是呢？地灵盖在没一百以内呀，刚才康熙搞别六百的过过了。
0: 오나 만난 로 모체제 만난 로 모디 딜링가이 다르베 딜링가이 다레 오나 만난 로 모테 가자 강시 까베 튼디 댄 투구 요르베 댄 미투버레 댄 미투버 이나 디 터자레 오나 마키구 미타 다가능싱 마키구 민나미 다가능싱 마르고 메타 메수무디 딜링가이 다르베 딜링가이 다마레 언디 대다순 민기 타도 강릉시도 자외 각자 강시 까베 된디 대순부 땡기와르베스나 대순부 땡기와레 대순부 땡기유나 무디칭제 이내레 시두시에롱 이내레 대다가 난라야 샤르키 땜바 세바 디시에베 겁라 마키구 미코나 외순와레 민탕 매니 외순요마레 언디
2: 黄老师不能写，俺这些七度子呢，下一个点吧，米米没是松下不赢，松下回工资呀，黄老这些书不能写，他都呀，下面俺做模特这些书呢，人写那顿低过了，工资肯定吃过没，塞入塞入住的，黄老师不能写，第零个一张我的看的是那马汤模拟的，是吧？我呢。 만나도 뭐지 알아봐라 딜링가이 자리에 가자르 미주버 베스나 가자 죽음 말아봐라 가자 미주버 인자 딜링가이 다이메 머체 터져 인자 털고구 요 알아봐라 오나 마키구 미 마정어 메타 메 마키구 민나 미 디게 숨디 딜링가이 다르베 딜링가이 다이 마레 금데 가려서나 대다 숨게 모다지 세베 달라야이나 남양 미주버레 언데 대다숨 터먼기 각자 강시 까베 튼디 땡기 요아르베스나 땡기 요자 콩라 자외 치강 시부디게 대시 치베 규림 나라 이나 안데 샤르키 땜바 미 민 메스 대시 치고베 내가 양 틸러두버데 자와 땜베 치강 시부디다기 콜라 대시에 치당 개배출러야 이나 미직만 망부도 개배시조야당 개배따당 개배대시에 치당 미직만 망부도 나도 리드신 창마 빼샤제 대시에 슈고야기 거봐 요아마리 언데 나도 디난러야 이나 다들 대시에 치강 시부디다기 코던데 탈친바지 시엠베 치도 나도 무디 칭지 난러야 송베 따와 양만한 운지 치당 양만한 대시 겹당 대
0: 배짬래야 숭제 만두 20타 문지 채나 디그레 얘네 디시에 멍시 털어야 있나 셴남이나 직시 군디 용외 기대야 망부 여래 제시드 야마나 무디 칭제게 자외 난라 숭배 치강 시부 테다라 디시에 교능도 전에 근데 숭부도 배서나 가야 룸에 민주배 야다띠 통마르 Tilinga te moda gida meba la tilinga ita jawa cheba na. Juryu ki tunti mayimba am meba tunbe chiri gagbe nesu shimbar chao shi. Cigang shibu tige la yena deshe gyundang dindeji gyunje denangwari. Tige kodeburi la ngare debine. Kongi geje dige le ya ina tunla ma neba dinde zawa nina yo ma de roa la. Ta ina mudi chingzi ge tepdi ina la ya mudi deshe gyunbe gobla ya ina mudi chingzi ina de jesu du kende sungba resna tela dilingai dangwa ni ma tang mo ni kona inba kongmu ta le mui gagdar mi juk be dil mayi ni sungar chao sungar de. Sung dike nangla yae na, mudi tingzi nangla yae na, tilingai dangwe di matang monyi re sungar de. Onde kongdu sheba nangshi, manangro modi gagdar mijugbe dir mayi sungar chao, mati sungar re sungar de. Modi karchik re, toga re sungar de. Gyumde karese na, modi gagdar mijugbe re sungar de. Cheza, Mui gardar mijugbe dir mayi sungar chao shibe sung di dilingai da yinbe mece gajja kangshi guabe tun demayang guibe cudi sewa namari. Di ina mui ki dilingai kodu sedu jugyang gajja kangshi guabe tun di me dema tunji nuba di yomari me zang tol guye yang. Tol goybe ne jang, ne tamba di le, tukba yinba di se she chebre. Rwala, che zang jesu du, tila di lingai dangwa ni ma tang mo nyi kona yinba kongdo me ba tar le, mu yi gagdar mi jukbe dir me yi nyi sungwar cha, shibe sung tumbu diya, tenla ma ne ba kanyang yoma le. Ona, Gagde che shibu tedaagi nangne makigu mi, makigu minna mi, madungu mei ta mi, sumbu gagde che la ya chidar ko gumi gi nedun digo la mudi chengzi nangne shemi mutu je dinde sumbu de te tang jiwe makigu mi shibe gagde che teyang mi gyang shargi tope Shariki toba di kari shabri besi na maki u mi jigo shabri. Nandu sum shabri inba la. Tedang driwe mi gyan shariki tobe. Teda gagdar jyotse, gagdar jyawe gabla, gagje mingi toma konar ngebari sungare. Sung teda ge, nandu la kari seshe nangwari besi na maki u mi radi gagde che. Yinba dhubar cheba am, yama na gagde che yinba tsudi denbar cheba re, sebra di shubi na shariki denba mi se. Sung di ngando la radio cheba re, gyumde yang kharasa na mida di shariki tobar de yis. Sung marwa la, ona gyumde yang kharasa na mida di mingi yatar jugba, di gyang, gagya kangshi, guabe, tun, denbe tsuge, yumze teda sungje, makigu midi, shariki denbe tela ya ina, dhumnangwar wala. Dung teda ki nang, midi, dhugungdi, sewar chebare. Ta wendi, makigu minna mintang, matungu mei, ta meigi, gagde che di, ona, dhugung kandesi, gyago ribe. Ona gagde che la, chidar, dhubar ribe. Di gola, yang, Jesus du mutu shene sungje se she nangwa de ona Jesus du yangmana mudi chinze ge nedun di gola ya ina kende sung ge me ge gola ya ina de chime nang nge mutu je ngodu shu gi ye
1: pei ta tama 我们这边塞着火气，阿姐，俺让卡巴罗打汤是不？
3: 阿妈啦，俺你不吃鸡。
1: 婆婆。

0: ngunse tuibe cunda shik yin la, ngunse liri gyurju da kongbe tongwe guishu ke jen shik yang yin. Longa zen chunga pa yi guzu loro, rangye ki ngunse gyurju go yi gyunje me bada ding sab tu chosin yu. Tuigab te ring, Zhonggu ngunga shanxi xing jin, yin la ngungang ki gyezam zhuibe ngunse shibshu sato ki zunay te nyurze gyo su tonggu to shabata, kile ki kenge shabay ji, congso lin zin ki, Zheshu Pamar Dene, Mengu Kurgyu da, Ngu Kurgyu Ledu, Guzhi Chi Chukyu. Mirinwe Kong, Shanxi Xi'an, Lintong Chu Gi, Cenze Kile Shiki, Zhonggu Ngugan Lintong Chu, Yinla Ngugan Gyu, Aguru Chi Sumdong Laksam Gi, Ngu Gu da, Mengu Duzhi Gi Legu Zubyu. Gongzi Te Norduan Jigyab Jingli Xionba, Wang Chao Yi. Leju Chiru Chimba Te, Nganzuru, Nguji Zadang Parja Gi, Ninga Chungdu Chinde, Nganzu, Nguji Zadang Gi, Gyundu tila chungwe manaya ki kyunggun la simtia chi mekyuba chungsong xie juu yu. Lodi Sharchun, Gyezam zhuwe maza kukyu tenla kurim tenpa da chingwe chomle kudu niga shize chane tonyum chungwa. Mima shogur ki nguji zataan nguba cheba ina ji chane tenpa chungwa. Gyezam zhuwe mima shogur ki legu mangdu chimbe naba gyundu tuba. Mima shogur di ni nyozong jugzi te peju chize mangdu chimba je. Rangye ki ngarwe dimshu dimbe ngunze jiklam dobe teki nubaya gyunje mebara chiru doshin yu. Ngunze ni gyegab ki diwe jenzu nubaya chubchuk he chenpo shikin. Ngunze gyegab dobjin zogyung gyo su tonggyu te longe chargu zane na tongwar gu yu. Longa zin chunga be kusu loro, rangye ki ngunze budu kongbi la dine ngunze benjo la shamdi shuba da, gyegab ki tabju la shamdi shuba, manzu pendere shamdi shuba jie da, ngüze le tüngi ni den leng xin la den ne ni den me be leng xin na so la ka de jo ba ji zo ren luo ting de jin ji ge ge du pin guo gu ne zu jun da zhong kua mei de le ji jia da de ge zhong gu pu de ngun ju de yong qi ngüze du xu ji su bi xin yu zhong gu mi mang yu gang ge gun zin pan gong sheng ki mi mang yu gang ki ngüze chu ze tu be guo yi mu de dian biu a jia ji dong ju da zhong gu bian ju ji qi ju guo yi da bu de kong bi la xiang de xu ju ti be zhan yam da chang xia 공야 딤슈 덴바체기 콜라시뷰 뮤제 주종 말라 준규로 구디 동규 인시 송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중공 중앙 첩시 주기 규례 우윤 게스시급 강키 중수현 바 딤슈 상키 도주베 시지니네 시니닌 파 윤난토 멍시 럽스 소키 레트연라 동시 나오시 콩키 지키 프로주 제진핑키 주드윈 케징 공트 럽종 탈라다 내디 치바타 당키 럽스 제초 그 용네 라다 치바 멍시 럽스 뷰티 콩비라 구디 딩섭 동화 럽스 기급도 진 주드 딘토 양주 용화 구디 동화 제 차구 시 내소나 유 딩슈 샹 원산 정지 묘지 장경구 부주캉타 원산 총결 롭종 죽지바타 롭진 당부치수 핌니 총결탄 총세키 멍시 롭스 공비속에 내지 킨도나오시 광키 롭스의 계급도진 조주지비 시내니 멍시 롭스 통유 군주의 디네 민노소경 지비 자위링게 퇴교치니 시진핑키 주접사비 중국 캐추된비 지소정로기 공발디니 균신퇴민아 라소되바타 민의기승치구 롭스 춘이라 진조타 디타 앙탕포르 조비 롭스 두시 라렌다르와 팅진이타 롭치기 뷰츠에 토르동화 지교로 차고 지네 구디동화 군주타 시지 류제 지제 뉴즈제 교용 콤비키 지소 정로키 조종부타 군진파 소경치구 민보르키 군도타 민마망초키 유구 사르바타 뒤네 롭쇼 광기 롭소 뷰리 군편타 웬경 롭소 뷰리 토뇽 토징 롭징키 롭소 남한 진토 콤비지 영화 구디동구 윤난니 타산 미지 서구 인비 롬니르 추세 교용리 토르동화타 중화 미지 직균 소비 도시 띵도 동화 미지 카게 멍초 루이 친비 롭소 야군이로제 차구 시송부시 딩슈샹 윤난 기고 롭징도 핌니 멍시 롭스 기경 공카 소경소게 내줄라 뜻심나 유부시 콩키 롭소 라 슝르 갸고나 모이라 기겐라 슝르 갸고 기후 롭친키 기겐 롭스 겐츠조타 리지 조르 민네 청세토웨 기겐 규마체발 소경치구 시데나오시 로노냠지럽진키 文章重启了陆军唐破了，脱口起车站的最来，是不是闹事？况起脱口呢，有这那么长面我也觉得有够开心是应变。提，今朝这段忙不谈，主要也不谈，三年卡谈，只有提前卡起，给领女排，也够当我都不是解释。提呢，跟着还将进不过了，能够脱呢，就做两天卡也不准呢。今朝做够他，啥都确定，所有脱他们什么时候，兄弟们，退休停给那说了，就到头卡点讲呢，落地行出去点别，有领去苦了有几丢过。有时候去，有这么事不了，都归脱他们，你不去不谈，有领纯粹吃去了，冬天你不动哇，那么多领去，这次你不说哇，胸上躺顶去，特地点不送我这巧鬼，是送不是？
2: 丁学祥，电池超弹，云南组织马脚，临时搞公司拼命，女主苦了有松江谈，就讲聊天了，都是闹事。况且云南去中康内部开讲聚会，习近平去中康西边一个公办，组织多少个他讲接不谈，中康为了接不谈，旁边空别个人不妥，落天革命啊，干吧，包做工具去搞这么特定事干吧。
0: 三条桥与松江滩，中康马来开启，拉住桥桥了，军队啊，过去带领。让给老路去中康地窖送了点不准过，是送又不是。第二个来过来，别别人走。阶级级主席宣布行政级到我这边再送人，毕竟托，俺们这一座级各级面，从一千美元面，八千来铁的接待人员。行政级，俺们这一座级阶级级的密码呢，原人是地的。
3: 屯门他的阶级制度定别错误了，错误了，艰苦的心愿。主席习近平给对南外美的给两万集团钞票都写作供的，可能是被全国全部西铁，俺们这阶级制定的工团的，集团集中者。中国桥呢，巧搞的很多，路点局里面啊，俺们这阶级的队员内部准备起不了，没退的加标签的，特别长下路团结，可能是被军用没了，做局了各地当队员。
0: 俺们这阶级的电价林子很着急，军队林子阶级也明白我呢。中国桥呢，跟着电的周边熊掌的廊桥军队军人的，俺们这阶级网站了松江，可能是被火脚的屯门开办了松江街，才就引起松江。八级来特意，中国桥呢，军人呢，充满人路的，俺们这阶级的车下了各地动过了，他几度学过了，才对俺就能活的。中国桥的很多。
1: 俺们这阶级的他的亲别，同面身段的，没变了呀，这送学的，推木头，俺们这阶级的女吧，学起了当队员这送学。第二个来苦呢，别问你去，再送你，中国票子不行就谈，改革给票子，再推这走了，各地单位询问冲突，毕竟图工作些不是。中共中央局级局委员，中央特区级俱乐部部长李干杰，故作结果了就闹么些，松懈干那又不是。李干杰以。 中国票子不行就点点做呢，落实就送去。中国票子别行就了，你这趟听说级别给你准备钱呢？该去票子别两天班，听这你这级别，当期票子两天去，可用了，咱们就叫他。中国让定期票子别期间买了租别，日中期车站留不谈，就跟七十多话。行就去南部旅游团，就长途动我这个天。 平镇三部头年，中国票值别吃下了，全国都比狂飙用完各地单元，其送不是。李干杰以明儿给集团部军刀塔，申请起我塔，平壮塔，申请起票值亏塘总塔，有人提亏塘，部队狂飙了各地单位，刚在头上做内一边。票值别什么主题？忙是人落去，组织给内部三点多塔，平壮给狂飙给都市三八，老林大路玩各地动画。 票值给最高麻辣烫，最高牛排，停车前途给路外出菜，拖了动画。票值给给及给学王，吃了动画送给天气，牛排，俺们会开干吃不完。中国票值别什么主题？日本雄鹿给长期追溯七十多年，他的派出所票值别什么主题？杨塘边，就是一个靠桥，空土颠簸去不去不谈。 特区给都市书记当年，当期票值两条来，咱们就学会牛不谈，就三套的动画。 从这车站为主起手进入单列，比如这起汽车标志塔，车站车头从十三点七八，天空地址起手进入单列，如此从这起天气只有两十三点七八，西单面临猛烈电动单列，比如这边新主起三点迅速批货接起列，比如这边新主拉狂批提货气候用过了，规定三米七八东轨是送不是。平江塔四川云南甘肃崇文所形状起只有第三起建国路段塔只有这种两空的居民建南起配置不行就开矿给建王卡姐姐从头说给不是
0: 第个雷公呢被问的出杨塔被四中切着到我祖国的六连大的位六中六岁中央组织促进的雷顿雄鱼从头的目的呢中央组织促进那边所中制作的七十名必经图工作协议制作图直接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的组织工不开进落中了带着定时七八的目的呢那边中央组织促进所中协的那里哈白国呢落中落水组织的德国落顿起雷顿了新旧的规制协议制作图党中央给目的的中央组织促进西安的吉林的湖北湖南新列中西部沿用几座给您贴着领证天座中国组织有个马岸参与公司中国家族都能错过参与公司结果都能的人用浪不知错过参与公司北京罗京南京罗京所三年的地震住了罗京罗水组织的德国罗顿起列顿被国系电语制作图中央组织促进起电给你的特区人心的推进了可娃定时不连把的松中你他极度突破起吧我来哈白国内根据两件了极度起吧才是拖把的年别浪接拖呢组织的德国六吨及六吨倍的六中六十种我有仅仅的偏债吞据了给年前国是年吨前有
1: 第二列库内比为年次年前毕竟他山西平江界给靠所所了龙江期超过九个把国业部组别去年生育用照从的工作经验三年提给龙江期超过九个别三年的命令比对批给给密切做他连接开启可以用年我就接不是龙江期超过九个别时毕竟期给这情侣军队啊留送了他毕竟从给了期特区年内全国定时期吧第二是有内部足够了兄弟讲吧学术习以出色托了动画更令他苦这么点别四天苦了又对吧那天宋之期创建的给那不对吧给那天来特别为没对苦了又对吧你都送着送了就算人路停着急我来现在家里我就用我求救没钱来谈不了西部节求救不是毕竟创建的给创建应用期龙前期超过中了别批给没钱谈连接电给卡些随时我去这个不是习近平期毕竟的那位松建开进过公团让他定时七年给谁跟着他连接登记了不起不他当他给客气聊天可用了向地铁位里不说话明白忙做起极度点别作为国国铁位里表国内共同不及吧聊天卡一出必定给女伴准备护大姐七年就算人路停着急我未来只在前年我给你用玩汤就人心气批准团购给人求购人是送不是中国龙安一南毕竟期变成了表现投标国内批给中华给人三百六票的固定单年收归期团购接人他罗哲人陈勇派的钱加起仓安年加起安排电给去不他现在三对给孙叔七十多万孟西心住了兄弟革命就算用期心住三百期孟为东西加起出言军权他曾经编造了给牌堂罗杰人曾用牌写给自己也面立吧米岁人女堂帮密温泉女库谈用库有松用条列节国统求的智人别条列求所属都用不是先头头毕竟京经济给及曾经三对地内组织了固定电梯多堂京经济从给团球的批给三米七百丁色堂电梯给求所属有了固定动画中国汽车最高技术进入中国了两千七八，三十多万台，前头几站地面，中国十三千个最高出现投入中国不是。龙岩前期超过江河边省，山西以为九十块狂飙高速为特区两大台，没去北京去中康松江台，不推批给了各地。也可给天空前期变成中国了超短汽车局最大块组织。 감세 우크이키 지초고기 도사부대교소이키 겐트타 랭게르 미니 게컵규 뉴그타 마주규제 딘시케진타 케딘 직제타 문튼 수준레지키 딘시수준소 조국 카초초 등진 야보치니 로딘 규르미타 고점 대표권에 지교를 피게라 구디동교무시 山西省警局估计，卢东亮起，俺是。

0: 中国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民的国家人 是中国龙啊一人山西一比如在头一批街了偏正温水提不透不他天空南边边角的秋秋天批街开进永久所却给一没边走卡塞斯月了人情不出去没边走他且站没边卡你就搜出几不随年家里一头别女狗这角的几根东瓦同桌的鸡三轮七不他女狗马拉萨不走年军队民兵人穷虽然搜着他天给忙东求救了估计当年女东送着落了天气没解放出去嘛同学的送给什么求救天来几套勇气天气人他国同学的东来给我求救有句二位军用的丁十八年才给三不用我求救官片人心他孟西人心天狗的人心解气孟族所有了兄弟革命明白起作为表姐军马接班托了东军不是龙前期超过中央别人平中期党中央给职位给各级提交松月给见他中看提交松月特具天空搜救电视女狗长面电视节气特具你念了几组年电令他批给中看他怎么都不去动了节天津喜人军用论命啊估计当年中华民族今天做不做不他必须批给了估计有了句丁色动画忙做了一句军看松月他怎么都不点他特送三点图等我接来做我的命令修订用不是票长更早明白是兄弟主席干部辞电器因此习近平去求着三边中国开学电别制作人路的光板组织都求求他用前年电器以来自从年不谈送用你他就得托板求求杨桃别虽用前债刀做不谈老林当年全新洗脸密不谈三对集团都属就对求求给客批给去可用了想地区维持切记三不相连本中给给用他去寄托寄宿人路去停车间其在前年温哥的用问题套就人行去批给用途把给点求救营是送不是中国龙儿也拿本中给开点行走来他女个怎么人类举过了比如苏里他本面来时他怎么从天去从这么来这些给信他都不去动给他成绩变作他没劲变作了青阳天烈女所三不所三他的天烈他中国天烈文把估计前年点点滴滴去三天变作了去不推批给给浪家团天别停车间去天烈马拉足给他给客给他怎么三点他他怎么他的给蒙住借孙去乔去给不推回军天安四组前年东桌点心三星点别米给给他藏女主有贵组织求救人类与国来日批给胡大当年开学点来自由孙行不过离别与国给人体不都听不见年你都送出了立体人类都不点回他与国都不点回其在前年准才了我就更不是
1: 那么确定一样的你的那种对了批给的给保障你的那种谈到听见你生什么的呢中央论定的工作给听他们给生有的娘们的解释
2: 这个来过年被别人出一旦马脚给蔡苏民给成功三大别的一旦出马给阿曼出国都而且他准没出席了东地当月经天没有年没出台套给一旦了这人才就被别各种村镇的那些影响就有而且穿了团体贴给人钱没把谁而且中央目击部以蔡苏民您提拔的阿里马基从来出生家的你说这样的一出那么了呀军都当心把马赛高动起把的自从没修为出生出去规矩女吧学的就越级就越一连亲戚部长阿拉给其引人提的这人家恰就有康熙引容藏把的提马尼度车大区别联络就引起就越一连伊斯兰垂作以阶级点价的其实是就欧云香港给主席引提的特别用以目的参照七八天年依然的二里引起传媒的能端按唐不的音别依然其 어리다 이스라엘이 서구기 고구 탑조기 튼지라 도시 자원인의 동도 좀 미시 제주유. 어리 중동 트럼프의 최소민 이란 파르기 인지 주무기 피림 딜라 인바다 레고르 서베 인지 주무대 서구디 선주르야 주지수유. 최주라 민다 그 토마타 호르무즈 초가 제만이도 꺄도 고지규르 제주유. 님들의 어리게 조지 최소 매배 최주직라 최점 총유진 대미균이 어리 중동 트럼프이 이란라 저슈 주비 왕자라 제가 소바다 트럼프 이란라야 막든 차주 비와 죽지 규제 왔던 바테지 최소민 담에 공당 협자 집에 봐라 뉴욕 총소 지중 관계 더워 뒷바라 총소 지주기 영외 정신기 마주 또 넘기 퇴제 총소 기준군 대 아고르 니다 정중 니 축파르데 적진제 아고르 급주 코니다 정주 레고 니 심비 갸지 니다 정중 시직 파르유 더워 개바라 총소 지주기 런던 블룬티 마주 또 넘기 퇴제 총소 기준군 대 아고르 직다 정중 예직 파르데 적진제 아고르 급주 코든다 정중 예직 심비 갸지 직다 정중 예구 파르유
0: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냠지게 소소진키 츠숨니 아우스트루리아타 키크스탄 포투게 텔레니타 도보고 쳔부웨지 디젤렌즈렌소키 귤레렌지민베게컴라 담튼충와타 디츠 키크스탄니 담튼충틴 통모이부시
2: 디글레고네 비베네츠 요렌게 중동 젤렌스지 츠숨닌 렌이네 체만니도 오르스 중동 푸진다 태계 연지 주문 차도 유효받다. 계급 예비 좁다 바라 깨지 쇼리 규대 오르소다 육린기 동도 나잠 죽지 규로 구디 동규 리와치 기유 지주유. 오르소 초네 튼티레 렌자 강야 체 메바시.
0: 디글레 쿠네 비웨 네츠 시시니 로쿠리에 초기 비웨 네츠나 통메 핀쇼키 중재를 신나 로쿠리에 신신다 튜모 몽조당키 치숨니 비회 급구비에 산내기 딤구치 기가랑유바타 총기타 쿠소 림카시중키 신신표지키 레네 망부시 토유부시
2: 세계 넘버 2 공세생교를 연주 속에 다와 요준라다 인 리젠긴 코로나겐 덴지완겔라지
0: 나타오 콩토부시 나자니 토베지리아 콩리아 주도카시 총소 나란히 수탄 주문능시 조배지리야 콩 미시엔탄 주어미치 계시리야 조르소 타나 랑키랑리야 수나 기우엽자 디니엔니시 콩게 나탄 카체제 소와 사르부시 계약이 타지에소
2: 임질라 나야 이 무배 내 포부자 근데스 체네 맨주 치고 집에라
3: 다디 심제 제거에 요마시 대자이나 매 당제 면주 제비이나 대자 된라 편제 화장 여부여다 더도이나 심감 토네이네 면주 제딘제 요지
1: 당토랑니 정일의 균도동 균도 첨부지 제장 리와타 타니로동 심감 대단을 도고르치고요

0: 이기 제다 담도 동화 니기 니베 응윈줄 쳇바치기 응윈줍기 쳇답시시 민가라 중외 롭스 냠레 양윈 다다르 피워타 유르시 춤제 톰니 초 니뷰 치중 로마 치게라 잠세바타 초 니뷰 냠레 롬니르기 디시타 남자 갸등업줄 하잠 냠도 줌바라 기금 니뷰 미마니 펜즈 게이 중외 조셈 치제르 피워타 슈뉴 미주르니 베리기 최고 초지 퇴부 중외 중외 롭스 롱고즈스 사바르 치디 기금 니뷰 롭스 겹공기 초용기 냠레 응아르웨 섭도 동화타 초 니뷰 와라 치중 로마 균투 망도 동화 직중 베리 탄신덴버 소용 천십 튼주로 시베 편주 제시는 진부질의 흉류 김네 기금이 비유시는 셈나 미름네 미르파라 자조긴 도시 덴부자부타 직균 진진토바 제규 인시 송도
1: 니세콘 중국타 어리 기금이 비유소다키 미탑징 뉴기 내튼티 기진덴베 비제 나와타 미탑징 뉴티 스슝와르 랭맨체규 뮤튼나유브지 민가르 중국타 리파르키 저와 지찬의 덴보 균통총화타 중국타 리기 첸덴베 터주기 덴링지웨 니네 사바딘키 체유 미탑징뉴기 기급 첸보 니엔베 중국타 리초니베 라단티네 미탑징뉴 피게탄 주동러 군디동화티니 기급니베 조다기 투몽문지 튼규치베 십제 춘주식인라 미탑징뉴기 미지기 시베 야튼타 게지지 초기 투몬디기르 샴데 티웨레버 슈교르 군디캬 동안 식시 징뉴 포교르 교묘르 총외 캡중워 중국타 에지 미탑징뉴 캡콘수 비리 탄냠레 치슈 체로 동토민티 미탑징뉴 라제 짐보르타 니르주 캡데 동과 군디 동교탄 중화 윤라 테탄 뒤네 총외 니가 탄 젠로르 카데 뉴딘 쵸보탄 양 중화 윤 어리 개툴른 친수르바 지신고기 미탑징뉴 더뷰 점린 시비정신된비 젠롱키 둔토 중국타 어리냠레 티웨 개강치와르 교류교지 팅마디뇽유 초니가 미탑징뉴 캡콘수 투몬키 키베 망부유비 젠쥐탄 젠구이키 슴시레게네 투몬토 미탑징뉴 피게르 예쇼 윤디치구 중국타 어리니기 냠제게 초기 초진토 초소수 미탑징뉴 고르키 추출러 민다고부타 게금니기 제람니기 테 군대정신기 지도탄 링문 균통체부티 초니게 캡콘케친 디나 게젠덴베 님구치토바 세세 강리체유 중국초내 어르츠베 게지지초탄 지도탄 튠조르치슈 치르단디 문진지 튠게 캡덴베 콜러시뷰 미탑징뉴 주경 중시타 세시 천댄체교로 군대동도유 레지키 용캡동 문진체튠 중국타 리니보르 미탑징뉴 라제 심주 사비탄 니르주 더구 토담 소기 루지 소소르 랑스 조네게 카초시 규바타 게캄니기 냠뇨르 섭지 정신 니젠 댕규 초니부 편춘 진조 치베 멍시토 렉시 섭지타 니기 니편 교와 제디 미탑르 디니 리뉴 라제 피게탄 피주 캡데 동교르 경뇨르 군데 동구 어리 마성 지첸 첸제 제담 처지기 뒤립토 미탑징뉴 캡콘수 점링키 계급 친부 니바토 라단체 냉념레 제디 라제티 미시 용러 디긴 워마 준토베 겐린치 구시 딘규 촘제 라린토네 중국타 어리 미탑징뉴 냠레르 명문배 돕슈 하잔치부 유바타 니기니핀 운규르 용토바 자주 강리 총유 중국의 콜라시뷰 미탑 징뉴기 직다 개배유캔 계급 치슈타 콜라시뷰 징뉴 지구르키 구슈 개진식도 교내 어리 키레러 양신 갸치웨 총재 고급 코든 체규 중국의 만에마와탐 변유치웨 콩두 비입 침보러 점린 용기 레지카키 균투안 도구르 치바탐 인웨다탐 웨이런 차웨이 록진 치소소 어리 천재 키레기 중국의 미탑징뉴 라지 쿠르요탄 지투 후다체디 레고 남한 냠족체유 랜샹 초베 인웨다타 냠제토 미탑징뉴기 림데 소저조네 튠사베 징뉴기 멍시지구 튜모토 구제체디 튠레 짐볼러 누바탐 편제도유 외조 냠레기 비춘접 탄시베 토네 중국타 어리 미탑징뉴 냠레기 라제타 촘자 튠레지기 가게도르디 초니가 뉴부튠베 사르뚜기 군뉴 둔토바 강내춘유 Mitab Jingnu Lekcho Su Piwata, Minji Yongle, Digi Jun Tobi Genin Chekutine, Jungutan Erikam Nibu, Mitab Jingnu Kepko Nanki, Tumunki Kibian Chishu Sigri, Erichogi, Jungucho Tanyam Toguti, Lingmul Shungnunta, Jinzul Todam, Yamle Chibjechene, Mitab Jingnu Ti, Jungutan, Eri Yamlegi Kepko Sabata, Minji Yatun Yongwe, Gerim Sabsik to Kurwar Cheto. Lagdan Tine, Ngali Zidu Tienbe, Jingnu Junggur Sardu Chegu, Rigu Chixin Yubzhi.
0: Nyechara, Tsongdun Bu Sengyurun Jinzebe, Zhongye Benjiru Tsongdun Chumungi, Tongme Chumche Gorgi Sargubi Tiwara Lengyun Yubzhi. Sargubi Shigi, Jindangabe Tsi Jubzhini, Zhongkutan Eri Gigub Nibu Zobda Wara Xianzom Nani. Zhongye Benjiru Tsongdun Tsobara, Jiyongne Tonyumta, Gizendenbe Chumche Tobi Kepta Nagyu. 총등부 벤저로 총등 출무기 총재 거기 내주 티웨마와 모준하는 지감시 티브라 진저비 중국타의 기급 니비접 대비진도 현존난디 벤저로 총등기 내된의 취도로 띵섭난니 기급 니비 벤저로 총등 지위 피기를 가져 응아르웨 세든타 탑주기 치든나 유지숨부터 진저비 진등아비 치교숨니 중외 벤저로 총등 초배 로코리아라 벤저로 총등기 출무치디 기금 리뷰 접다 신좀 능기로 변조로 총등 개봉기 체지 제휴 최면 치진 초 리뷰 접다기 튜몽은 지 캐진 접치도 체디 편주 진조타 시드 냠네 냠레 니빈 제게 자든 균형 체네 초 니게 도구로 집에 변조로 총등기 내튼 타주타 응우줍 냠레 응아르레 갸지 토바라 학삼 남다타 띵서바 개전된바 제게 비리단 최면 체유버시 대제초니뷰 좀제기 집진 낭둔고라 춤메 차츠부체브라 게젠덴비 튜몽문지 총유지송도 진조베테도 민아라 초니뷰 벤조르 총둔 캡공라 토비 토미 좀제조니 샴세기 초 카셰토네 춘유버디 티아진네 초니뷰 튜규 춤메기 좀제 무튜 튠규 야부체범마세 제유고제규지티 게젠덴비 튜몽문지 총유 니네 총둔 린진현조타 마조 린진현존 주바라 초니가르 뮤튜충니 총둔 마조 캡군티 초니뷰 투구르 집에 내려는 추두르 치유 초니뷰 총둔 린진현조 유 제유 튠세기 자제 창양 동원 속에 내려는 추두르 치디 시균 저 총인비 초니뷰 투구르 집에 튠세기 자제 창양 동원의 자둔 토니 뮤튜충유 Sumne, cho nipu xingli tuanze ka ji gi guo zhe minbi ga ji tanga chomra ra shuk tu gi ne tuan takju qiba mi yana takju qiba ra ngo yu zheng xing guo ne gun di dang yu. Eri cho ne, ger ju tuanze tanga, chu tuanze zheng gu nga gang nyar tanga, per ju xiong zhong eri jinba, shan dong gi che li chem rin me bi ku den ki qiba so, zhong gu cho ne yu rin tukur qibi ne tuan takju la gun di hur da dong gu tanga. 중국촌에게 랑시 지구 토고타 나디카시기 차지 중국으로 동와서 리초기 투구르 집이 내된 탁주라 군디 후르다 동규인바지 신의 겹공의 진기 튼지기 자제 핀준 차양 동리 속이 규지 집어 규 신의 튼제서 추비 겹공 야기비 초니기 총된의 군디 동와를 미티 중요 나네 중국 어린의 넘주뇽와타 티신 어리초기 넘주용 규지 추구르탄 룰라치중 중국으로 코준 겔린치버소기 티 제유 규지치디 제유 겹공기 냠레르 무튜니 규디동와라 초니가르 무튜 중유지 송바시 진저비 중외변조로 송도인 추문을 기젠덴비 춤제토바 티토니 초니비 편준 진조타 잔냠 니핀기 닝도 균균체버타 계지시열의 단념리 규 내튼의 탁주 집이 탑시 니에토바 세세토피 민아라 초니뷰 응아르신 제유 총재기 십지 최묘치신 규 초니뷰 벤저로 총둔 초비 기급니뷰 접다기 땡기나위 튜무문진기 가조실송 총재 간교 땡기타 튜무토 튜유 여부치디 콤덥지미 중외 벤저로 총둔 냠리타 점링기 벤저라 땡기 정신타 땡뷰 정신 티웨마와 닌규 인시 송도
1: 제콜레 칠로메 뚱케 추롱 바즈르키 리유 르네루 게체냠 젤롭친키 수준닝베 파르캠수 테포르당신 니찰 바즈르키 중쿠이 비딥디네티 비딥기 치심 투웨 로브자디르 무수 고창게와시 찰코이 시르소 중교르디카 징네 링디타 주튼조위 체제 벨로 냠주제기 치고 모투빈네 베티 핀춘 이교타 케왕 핀춘 첨지 티신 슈누 비리소르 군디동교인바시 Le yue zhine lo ruo jia du zhong kui 中国北京地内体中巴人内比例给从前的不够给人外越级损失

0: dorkyun chapchin phobta geyung gi miti ku gi cham nga khon na ne me yu gyar du kyo tha men ju ji gu gya ji sib ju cham gyun din da ra khor gyu chi dab chen ne gyu shi so rim ne yang yang thun shi gyu nyam ji ge zo gi ji shi dum ji che bar shi na su dan gi miti som don sib gi cham la mi ju ren lu gi ro gyu ro gyu gu yu ba ti geyung min bur gi sum ji ni cham sung gyu 퇴자정신기 위샤르 기 튜브 기 쇼킨 티브 완키 소단 게난 기 사자 타 뷰제 기 징공 응아르레 파르니 로교르므에서 긴징 기 마니 갸진 휴쟁아 파르기 냠리 게조 미추린 로레든 긴긴고르 총지 쉼바타 자자 로교 튠주르 바 지조 플라이처 이 소단 기 제류 체가 잠 초고서 규기 코르르 딘구 이 기급 티 모딥 튜지조 찬일 유비 관키 제류 코즈 응고르갸 삼야나 민당웨 네즈 튜니 소단긴 조리 냠니 응아르웨자 차도 주규 리지 준도 냠리게 조기 청시르 시나 니도니 서주 르다와 시비 바라 소단기 니도니 서주 르 미추리 니게 고요고 타 카데 조비 체시 남자네 갸지 니슈 잠르마도 멍위기 갸뻬르 토미비시 Nyamdi gezo sarbe chargui shu yi yongzha chebi nyeshu lingun para. Gyuntu dungtu le sudangi benzor nyamgu du sunne, lo sumju lhazam chirshu tibadabur kyur yu chin. Kedi dungtu nyedong sumju lo par gyuntu chezi, uibu uigyan gyaji chukju le gezi bata. Shukin tibi minboro chingadong niki sin yun basi. Nyamdi gezo yi cho ka ne zhengzingi chaju bezam jo bata, mangcho da mangju jigui sungyong chiba. Mishu Paryamgi Denjataan Yungyuru Shardong Jilin Genin Chiba. Rokyur Chishu Chirdonga Jichini Tuibab Ngarwe Dukdu Minruwa Chigubi Mbugu Shundu.
1: Yiren Yenjur Ki Jizi Nyingin Biwene Tsudana. Homutsu Tsuku Ki Chuzin Shadrui Ki Choktu Rishu Mala Kyungyongne Gochi Yubata. Kuala Shibu Chudataan Chubun Ki Chuzun Nishu Zabshirin Ki Tuncim Kengzhong Le Shadrui Rishu Chichoku Yubashi. 这一年，伊人伊斯兰萨基苏马空多措马基，第一次被驱逐尼舒泽西人，捐出新尼舒泽西了，这个朝鲜突击萨基苏马基，团结七百万岁，定价给零七百内苏沃，霍姆茨出库，举头越级亵渎。这一年，二中央门吉康基，二里措马基林肯当真基蒙住阿玛，二日加措了巨型约巴马塞。 而以一人的命被蹉跎高动车距了摩托夹表车距引起协约而以中央门吉康期这个高动起特拉达托表了给人车期而以马期从来出自应该的女生意除了门狗头就约不他明儿而以马期儿行为小时归途细菌气味马托夹举着说下去的一人的命被马托夹蹉跎车距了夹表车距引起协约不是
2: 生个林个，控制了最严重暑期，密码加速了他周阿英。李晨给困难看得不值了是。第三年，其他人是最重要的。
3: 巴西港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团圆团，是不是给车站三不同图片，落地不难瞧。
2: 节目队长吧，擦糖啊，这农场就比呢，第三年也偏到越是。
4: 第三年，其他人是下不我都有。
2: 谢了，随便接了啊，恐怕也不便宜呢。此前我就用途过些。
5: 那个土地上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卖菜，很多呀，让国人改变那些来越土个的。
2: 地摊呢，去让个钱拿去。
6: 看你一万钱呢，通过人家的偏旧动图。
2: 给过去在龙珠杨市前呢，地摊呢偏多钱不要些。
7: 地摊呢，土地上那么贵的土，能吃贵的，千万小心。
8: 吕军给干了，我讲给军心给。
9: 地区的科里有哪里亚都住着地摊去中国我做仓买娘头松江去平均农村年轻离婚的中央密码关键农村离婚的平均离婚居家切菜谈的你毕竟去去给不到大事
10: Pension 中心